0: 6월 20일 6월의 또 한 주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오늘 김광석 일어나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라쇼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우리 어릴 때 어렸을 때요. 너무도 괴롭고 힘든 나라 바로 이 나라. 엄마의 외침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게요. 오늘 월요일이에요. 유독 더 힘들게 들리는 소리가 일어나라. 그리고 모닝콜. 침대에서 아 5분만 더 10분만 더 이거 외치면서 일어나려면 온몸이 찌뿌둑한데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몸의 회복은 금방 이루어집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냥 하루 리듬 속으로 들어섰다 하면 그 찌뿌둑함이 어느새 사라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일상도 그렇습니다. 이 전환의 순간들이 의외로 쉽게 풀려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발 한 걸음만 떼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 누르면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에요. 우리 빵떡가족 여러분 어서 오세요. 근데 이 류 자매 세 분이 같은 시간에 쪼르르 올라왔는데요. 이분들 자매세요? 류씨나 류소연 류하는 이게 새롭게 눈에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빵떡가족 여러분 또 문자로도 또 듣기모드로 오늘 우리 함께 즐겁게 시작하도록 해요.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7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R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똥 떨어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뀨.

은빛 창가. 좁은 매장이나 부엌을 넓게 보이게 하려면 큰 거울을 걸어두지요. 실제로 공간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 눈의 착시를 이용해 넓어 보이게 만드는 설계입니다. 이런 깨알 같은 팁들 알고 보면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익숙하던 매장의 물건 진열 위치가 자주 바뀌어 있는데요. 아니 이것도 왜 바꿔놨어? 찾아다니기 귀찮은데 라고 싶겠지만요. 사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매번 같은 자리에 두면 단골 손님은 편리하게 찾지만요. 그만큼 매장 안을 돌아다니는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위치를 슬쩍 바꿔두면요. 물건을 찾는 동안 자연스럽게 다른 진열대도 지나쳐가니까요. 그렇게 귀찮음 뒤에 숨은 꽤 정교한 판매 전략이 있는 거죠. 백화점에는 창문이 없고 시계도 잘 안 보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창문이 있으면요, 해가 졌는지 비가 오는지 신경이 쓰이고 시계가 보이면 괜히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러니까 오직 쇼핑에만 집중하라. 매출로 이어지게 하는 고도의 전술입니다. 백화점 지하 매장에 가면요, 유독 베이커리 코너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빵 굽는 냄새가 그냥 풍기는 게 아니라 손님의 발길을 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에도 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점점 더워지는 계절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우리에게도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우리만의 쿨한 전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스모키 Living Next Door to Alice. 6161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세상에는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지나쳐가지만요, 알고 보면 그 안에 숨은 사정이 있는 거죠. 집이나 가게 공간을 갑자기 높일 수는 없지만 큰 거울 하나로 넓어 보이는 효과, 그리고 마트, 백화점 진열대 위치가 자주 바뀌는 것, 세상에나 우리를 삥삥삥 돌게 했던 그런 똑똑한 전술이라는 거죠. 여기저기 돌다 보면 별로 계획이 없던 물건을 사게 되잖아요. 이런 전술이 있다니.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여름이에요. 우리도 우리만의 그 여름나기 전술이 있을까요? 외출할 때 그늘 따라 동선을 바꿔보고,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물 한 잔 먼저 마셔주고, 뭐 이런 것들, 나만의 쿨한 전술. 본격적 여름과 장마철을 앞두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만의 여름나기 전술 있으신가요? 궁금하네요. 오늘 월요일 소확행 퀴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시원한 커피 콤보도 받아가시고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세요. 100원의 이름은 샵 1053 빵뚜으로도 보내주세요. 5153님, 수녀님, 저의 알람은 우리 참 좋은 오늘의 시그널송이라고요. 일어났습니다. 9시 일어나세요? 아, 늦게 주무시는 거죠, 그죠? 밤일 하시나요? 음악까지 좋은 아침이라고 하트를 3개나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4340님은 어제 저 서울 태릉역 근처에 작은 아이 이삿짐 옮겨주고 밤 9시경 내려오면서 서울 야경을 보는데 괜시리 울컥해졌어요. 유. 그럼에도 오늘

아빠 보고 싶어서요. 추모공원 갔다 왔어요. 매일 보고 싶은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 꼭 들려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아, 뭐 부모님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립니다. 아빠 보고 싶은 이 순간에 이 정은지 하늘바라기 들으면서 아빠와 만나는 시간 잠깐이라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은지 하늘바라기.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과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은요 1년 동안 편안하게 정기 구독하실 수 있도록 배송해드리니까요. 아, 저는 신청했는데 안 와요 라고 하시면 계속 두드리시면 언젠간 됩니다.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예,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고요. 오늘 소확행 퀴즈. 오늘 여러분이 집중만 하면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푸짐하게 시원한 커피 쿠폰 배송해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 추억의 노래는 신청곡 두 곡 들려드릴게요.

4340님이 신청하신 장철웅 서울 이곳은, 7650님이 신청하신 한영의 누구 없소 두 곡 듣고 오늘의 수학행 퀴즈 만나볼게요.

월요병도 날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운을 드리는 소확행 퀴즈. 우리가 이 즈음에 꼭 알고 넘어가면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정보들 함께 생각해보는 정보와 재미의 잡학사전 소확행 퀴즈로 만납니다. 정답도 좋고요. 정답과 관련한 여러분의 생각도 보내주세요. 기발한 이행시 환영합니다. 첫 번째 보내주신 분 무조건 선물 드립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오늘은 6월의 제철 음식 채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문제 채소에 대한 문제고요. 샵 1053 준비하시고요. 첫 번째 보내주시면 무조건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거 아시죠? 다음에서 말하는 채소는 무엇일까요? 요즘 딱 제철이라 가장 맛이 있습니다. 이것의 이름.

여리다에서 온 여린 무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무를 먹는 채소라서 붙은 이름입니다. 무가 되기 전에 어린 상태에서 수확해 먹는 채소. 여름철 비빔국수와 김치의 단골 손님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줄기 부분을 먹는데 순하고 싱싱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모내기철 새참으로 빠지지 않는 이것 비빔밥. 요즘 딱 제철인 이것 비빔국수까지 너무너무 별미인데요. 영양도 풍부하고요.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로회복, 노화, 예방, 눈건강, 피부건강에도 좋아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건강에도 좋습니다. 수분이 많아서 더운 날 입맛 살리는 데는 그만입니다. 입맛이 깔깔할 때 이거 김치에 고추장 한 숟갈, 참기름 몇 방울 넣고 쓱쓱 비벼먹는 이거 비빔밥. 아우 벌써 배고픕니다. 아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데요. 이거 물김치에 국수만 삶아 넣으면 완성되는 이거 비빔국수. 생각만 해도 벌써 여름 입맛이 살아나지 않나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6월의 제철 채소입니다. 여린 무에서 이름이 유래한 이 채소. 덜 자란 어린 무를 뜻하는 이것 두 글자. 아 어떠세요? 쉽죠? 힌트 속 두 곡 들으시면서요. 이행시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린 무에서 유래했고요. 덜 자란 어린 무를 말하는 두 글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발한 이행시 함께 보내주세요. 당첨자 다섯 분에게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힌트송이에요. 힌트송. 이게 뭐더라? 배추인가? 아, 뭐지 하시는 분들. 힌트송 들으시면서 이행시 보내주세요. 추가 열에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첫 곡이고요. 두 번째 곡은 마마 무무무무의 For Flowers. 추가 열 그리고 마마 무 두 곡 들으시면서 이행시 보내주세요.

추가할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마마무 포 플라워즈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해수학행 퀴즈. 여린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이 채소, 덜 자란 어린무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채소는요. 열무입니다. 이 더워지면서 입맛 돋궈주는 김치잖아요. 양푼에다가 잘 익은 이 열무김치 넣고 고추장에 참기름만 몇 방울 넣으면 아우 비빔밥 정말 없던 입맛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꼭 양푼에다가 비벼 드셔야 합니다. 열무에 대한 여러분의 이행시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행시 만나볼게요. 0953님은 열심히 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그럼요. 열심히 하는 사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1189님 열심히 오늘 열심히 많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청취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 1189님 고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함께해요. 51122님 열심히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서 부모님께 효도하자. 좋습니다. 5757님 열무김치 맛있게 담그던 우리 엄마 사랑해요 하트. 무더운 여름 비빔밥 맛있게 드시던 아빠 보고 싶어요 하트. 아우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군요. 엄마는 김치를 맛있게 담그고 아빠는 맛있게 드시고 좋은데요. 4340님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나 뒤돌아보니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지 못하며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저 자신에게 토닥토닥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그냥 아쉬운 거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우니까 내가 최선을 못했다 생각하는 것 같지만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8650님 열나게 발에 열이 나게 집에 가니 무심하게 와이프가 하는 한마디 와 이리 일찍 왔노. 이거 좀 서운하겠어요. 8650님 열심히 집에 갔는데 와 이리 일찍 왔노 하시니까. 7963님 열이 많아 힘든 여름 국물 자박자박하게 담근 시원한 열무김치에 비빔국수 한 그릇이 무한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죠 라고 하셨고요. 5687님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던 그 남자 무뚝뚝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아이고 어떡해요. 그런데 그 무뚝뚝함 속에 또 매력이 있을 겁니다. 4334님 열심한 마음으로 무한한 마음으로 흠숭하는 예수 성심 하트. 맞아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이니까 이행시 딱 좋습니다. 1239님 열렬히 사랑합니다. 무김치 무척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 오늘 점심 저녁 메뉴는 반드시 열무김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8544님 열심히 사니 무엇이냐 무엇이냐 우울증도 열심히 사니까 우울증도 다 사라진대요. 8544님 경험해보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앞에는 아무것도 정말 장애가 없습니다. 그 열심이라는 것 때문에. 9427님 열심히 무작정 공부를 하다 보면 내공이 쌓이고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제가 테마가 열심입니다. 열심히. 7131님은 열 또 열심입니다. 열심히 뛰어보렴. 무한하게 펼쳐진 너의 미래를 향해서.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죠. 열심히 뛰면 무한하게 우리의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어요. 쇼네 야행성 7231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듣고 다시 옵니다.

숀 야행성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소확행 퀴즈. 오늘은요, 제철 음식인 제철 채소죠. 여림무에서 이름이 유래한 이 채소, 덜 자란 어린 무를 뜻하는 열무. 열매에 대한 여러분의 이행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3543님은 열, 열려라 참깨. 무, 무진장 열려라. 평화의 문도, 행복의 문도 그렇게 열리는 오늘이기를 바라본다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7204님은요.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요. 마치 물을 많이 써는 것처럼 내공이 점점 쌓여요. 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떡을 썰듯이 많이 해보신 분은 보지 않고도 그런 잘 아주 똑같이 써는 정말 이거는 내공이, 내공은 경험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0373님은 열, 열 받을 때는요. 무, 무조건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이 지은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아우, 열 받을 때 기도하는 것도요. 이것도 보통 루틴이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를 안 하시면 열받을 때도 그 기도가 잘 안 돼요. 평소에 많이 기도를 해보셔야 열받을 때 기도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당첨자분과 또 지난주 당첨자분 우리가 참 좋은 오늘은 매주 화요일에 커피 쿠폰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당첨자분에게 배송해드릴게요. 이번 주 입맛 없을 때 열무 비빔국수, 열무 냉면 한 그릇 시원하게 말아 드시면서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영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은요. 열받을 때 무조건 기도하시길 바라면서 유나 기도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하면 아빠가 함사 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예, 지금 이웃이 어디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아왔던 문화나 행동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나를 너의 나라 문화와 행동 좀 배우고 싶지만 너도 나라 한국의 문화를 같이 배워가자 하면서 서로 문화 교환하면 나중에 나는 한국인이라 느껴줄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습니다.
6: 귀화 한국인인 안산 다문화 의용 소방대장 김아준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섞이면 부드러운 라떼가 되듯이 서로 다른 배경과 피부색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5번. 사랑의 성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혹시라는 말이 있죠. 혹시 모르니 우산을 챙기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속을 미루기도 하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러할 일은 없지만 만약에, 짐작대로 어쩌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미리 대비하려는 마음일 수도 있고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말들은 뜻보다 그 말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서로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리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브라질의 에르네스토 나자레스의 오데온 함께 들려드립니다. 기타의 발디르 실바 그리고 스튜디오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0: 에르네스토 나자렛 1863년 휴지자네이루 출신으로 1934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주 코수염이 멋있었던 그런 아티스트였고 브라질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쇼루 작곡으로 아주 유명했던 에르네스토 나자렛의 오데온 함께 들으셨습니다. 기타의 발디르 실바 그리고 스튜디오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브라질은 올림픽 월드컵 수상 중이죠?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6월 22일 월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2부에는요, 백제인 행복한 오페라 있습니다. 러시아 림스키 코르사코프, 러시아 5인조의 이 사드코, 러시아의 전설적인 노브고로드의 상인 사드코의 이야기 재밌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뮤리 씨, 일디님 생각이 나서 들어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한비아님 방송 좋았어요. 피드백도 함께요. 네, 반갑습니다. 토요일에 한비아 씨랑 같이 스페셜 토요 초대석 함께했고요. 자, 이책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하셨죠? 이뮤리 씨, 자두를 올해 어제 처음으로 사와봤는데 맛이 괜찮네요. 아우, 저도 자두 좋아합니다. 자두 참 좋은 과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엄계선 씨, 상대에게 말을 건넬 때 혹시라고 시작한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군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한번더 새겨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정혜호 씨, 명도백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양희 씨, 사우스코리아 대 영국 고모가 보내온 사진과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좋아졌다 하네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텃밭 상자에 가지가 열려 이만큼 자랐어요. 와,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짓느라 식물들이 서툰 손길에 좀 힘들 듯. 혹시 힘드십니까? 하고 묻고 싶네요. 네, 또 나름 식물들도 이 거친 손을 또 배려하겠죠, 뭐.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아이팍 현대산업개발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슈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Jean-Paul Egid Martini의 Plaisir d'amour,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소프라노 Claire Lefiliatre, 류트의 Vincent Dumestre, La Poème Harmonique, 이 화성의 시들 라는 앙상블의 멋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안경근 씨, 연중 제12주간 월요일을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으로 힘차게 기쁘게 감사하게 시작했네요. 이번 한 주간은 괜히 기분이 좋을 듯하네요. 좋은 음악이 있어 그런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또 우리 축구가 있으니까 꼭 이겨서 좋은 성적으로 다음 라운드에 잘 진출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황순자 씨 유클 오늘도 편안한 시간 함께합니다 올려주셨고요. 강동수 씨도 오셨고 또 야 그 참 오늘 그 제가 저 오기 전에 우루과이하고 카보베르데는 그 아프리카 앞에 있는 그 대서양의 섬나라잖아요. 8개 섬을 다 화산섬이라는데 그 팀이 그 참 결선에 이렇게 진출한 것만 해도 예선 통과한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파란이었는데. 스페인하고 비기더니 우루과이하고도 2대2로 비겼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실력을 보여준 카보베르데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 다음으로 저는 카보베르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응원 중입니다. 여러분도 카보베르데 사랑해 주세요. 그 골키퍼가 굉장히 지금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만 명 이러다가 뭐 1500만 명이 됐다고 그래요. 굉장합니다. 지금 나이도 연세도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카보베르데 좋은 성적으로 또 진출하시길 바랍니다. 자, 2037 오늘도 알람 시계처럼 울리는 유클의 음악이 우리들의 알람으로 자리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알람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경랑 씨 지난번에 스코어도 못 맞추고 한국이 져서 치킨은 날아가 버렸죠. 이번에 한번 맞춰보시죠. 자, 박만순 씨도 오셨고요. 좋습니다. 자, 엄계선 씨, 이뮤리님의 글을 보니 장일남님의 기다리는 마음이 듣고 싶어집니다. 그 나중에 저희 들려드릴게요. 다른 분들께는 부담 있는 월요일이지만 저는 느긋한 휴일이에요. 수영장 다녀와서 아점 먹고 쉬다가 오후에 사진반 수업 들으러 갈 예정입니다. 야, 참 알차게 사십니다, 엄계선 씨. 저만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는 날이죠.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테너 김건우 리사이틀 있습니다. 도니제티의 광채 에클라 도니제티 7월 4일 토요일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에서 열리고요. 피아니스트 이지혜와 함께합니다. 자, 특히 이 본 공연 로저 파커가 발굴한 도니제티 미공개 자필 악보 2028년 이탈리아 리고르디에서 출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직 그러면 2년 더 있어야 출판되는 거예요.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자리인데 말비나 라벨라 술라르바 아름다운 하프 위에 말비나 하고요. 논 베뷰 바르바로 이보다 더 잔인한 자가 있을까 베라 운디께 일골 베아토 한때는 행복했던 마음 등 희귀 가곡을 선보이고요. 또 희귀곡인 니지다의 천사 라퍼브리트의 연결 구조를 통해서 도니제티 음악의 진화를 함께 탐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아주 멋진 음악 해야 될 것 같네요. 또 고음을 아주 잘 내는 테너 김건우의 리사이틀 에클라 도니제티 7월 4일 토요일 오후 8시 예술전당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 5분께 2장씩해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오트르 치카옵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G장조 작품 44 3악장 알레그로 콘 푸어코 피아니스트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 그리고 크루트 마주오가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뾰드르 치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G장조 작품 44 3악장 알레그로 콘 푸어코 빠르고 with fire 푸어코가 이제 이 불길을 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연주해야 되는지를 느끼게 해주죠. 자, 피아니스트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 쿠트 마주어가 지휘한 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내일 초대석에 나올 예정인데요. 콘 뮤지컬 파가니니 전설의 귀와 날리는 강렬한 프로필을 공개합니다. 신의 축복인가 악마의 저주인가 19세기 거장의 삶 완벽 재현하고요. 또 6월 20일 토요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막을 하는데 저희 이 파가니니 역에 콘 홍석기 홍주찬이 등장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는 콘 초청합니다. 자, 그리고 이 7월 5일 일요일 저녁 6시 30분 공연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하는 공연 다섯 분께 두 장씩 해서 10장 선물로 드리고요. 파가니니가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노래도 하고 이런 멋진 공연이 되겠고요. 루치오 아모스 꼴랭 보네르 아킬레 샬롯드 베르니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김종구 김경수 윤영열 이준혁 황민수 좋은 이승준 또 신수빈 이세헌 박주혁 유주연 안리나 이렇게 HJ 컬처에서 제작한 뮤지컬 파가니니 여러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섯 분께 두 장씩 해서 10장 드리니까요.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이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루트비 판 베토벤의 스트링 쿼텟 현악사중주 15번 A단조 작품 132 4악장 5악장입니다. 피날레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빠르고 또 열정적으로 쿼투어 에벤 쿼텟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의 스트링 퀄텟 현악 사중주 15번 A단조 작품 132 5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들으셨습니다. 에벤 퀄텟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흐린 듯 아닌 듯 애매한 하늘을 가진 오늘도 인사드려요. 정수란 씨. 그렇죠. 요새 좀 그 날씨가 흐린 듯 아닌 듯.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저도 그 선블럭 이렇게 바르고 나오거든요. 선크림 바르고 나오는데 그래도 흐린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아니란 설도 있어서 하여튼 좌우지간에 여름에는 계속 발라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김창렬 화가의 집이 완성되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나 봅니다. 어딘가에 비교적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던데 더운 날씨 조심 다녀오셔요. 저도 한번 계획 세워봐야겠어요 하고 엄계선 씨 올려주셨습니다. 유클버님들 안녕하세요 하고 유능구 씨도 올려주셨고요. 자, 그리고 예, 저는 피아노 곡을 좋아하는 듯합니다. 지금 듣는 곡도 이걸 어찌 악보로 만들었는지 신기합니다. 연주하시는 분도 대단하지만 악보로 만드신 분들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고 박만순 씨 올려주셨는데 차이콥스키가 만들었죠 뭐. 아까 차이콥스키 또 이 피아노 협주곡 2번 3악장 감상하셨죠. 이미리 씨 열심히 항상 일디님 생각이 나네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클래식을 이렇게 좋아하는 매니아는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강금석 씨도 일범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 아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 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하셔서 아주 몸에도 좋은 기름칠도 할 수 있는 올리브오일도 타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구 주인공은 작곡가 칼 닐센입니다.

카이 닐센은 그리그 시벨리우스와 함께 북유럽을 대표하는 덴마크의 국민 작곡가입니다. 그는 덴마크의 작은 시골 마을 뇌레 린델세에서 12 남매 가운데 7째로 태어났는데요.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웃마을 가게에서 일을 도우며 생계를 보태야 했죠. 그래도 음악은 늘 그의 곁에 있었는데요. 페인트공이었던 아버지는 바이올린과 코어넷을 연주하는 아마추어 음악가였습니다. 직접 악단을 꾸려 마을 축제 연주를 맡을 만큼 실력과 인기를 갖춘 사람이었는데요. 닐센도 자연스럽게 음악과 함께 자랐죠. 특히 6살 무렵 홍역에 걸려 집에만 있게 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쳤고 재능을 알아본 뒤에는 자신의 악단에서 함께 연주하게 됐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카을 닐센의 알라딘 작품 34 콘서트 스위트 콘서트 모음곡 그 중에서 7곡 가장 유명한 곡이죠. 오리엔탈 페스티브 마치 동양 축제 행진곡 헤르베르트 블럼슈테트가 지휘한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칼 닐센은 14살이던 1879년 일하던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지만 이 일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는 아버지에게 한 달 동안 속성으로 금관악기를 배운 뒤 곧바로 오덴세 근교의 군악대에 입대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트럼펫과 알토 트럼본 등 다양한 금관악기를 익혔고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었는데요. 입대 당시 찍은 사진을 보면 신호형 금관악기인 버글과 알토 트럼본을 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4년 동안 군악대에서 생활하며 고전음악의 기초를 배웠고 오덴세 성당에서는 바이올린도 익혔는데요. 작곡 실력도 빠르게 성장했고 이 시기의 경험은 훗날 그의 작품 세계를 이루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죠. 또 이때 닐센의 음악적 재능을 눈여겨본 군악대 감독은 그를 당시 덴마크 최고의 작곡가이자 왕립음악원 원장이었던 닐스 겔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음악가의 꿈을 더욱 확고히 한 닐센은 군에서 제대한 뒤 곧바로 코펜하겐 왕립음악원에 지원하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조금 전에 이제 닐스 겔이라고 했는데요. 영어로는 닐스 가데라고 쓰지만 덴마크에서는 닐스 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코펜하겐도 쾨펜하겐 이렇게 발음하죠. 자, 칼 닐센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33 알레그로 카발레레스코 함께 듣겠습니다. 자, 빠르면서 이 기마병적으로 이렇게 연주를 해줘야 되고요. 바이올린의 봄소리 파비오 루이즈가 지휘한 데니쉬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시죠.

칼 닐센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33 1B 알레그로 카발레레스코. 카발레레스코는 요 이제 경기병처럼 뭐 이제 기사처럼 빠르고 기사처럼 이제 툭툭툭 이렇게 말 달리는 그런 템포죠. 바이올린의 봄소리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한 데니시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진 씨 오늘도 2시간 들으려고 일찍 들어왔어요. 인사가 살짝 늦었네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괜찮습니다. 유능구 씨 이번 한 주는 칼 닐센의 초대로 그의 음악 세계에 푹 빠져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글샘님이 오셔야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의 댓글창 나와집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그렇잖아요. 또 칼 닐센 하면 바이올린 협주곡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선곡되었군요. 봄소리 연주도 좋았고요. 이런 것이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예술가의 항구 칼 닐센 이번 주 우리와 함께 만날 거고요. 자 2부에 백지은 행복한 오페라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사트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또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 사트코 이 노브고로드의 전설의 상인을 한번 만나보시죠.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순 협주곡 A단조 리온보노 498 1악장 알레그로 바이올린 바순의 이 빈필의 수석 소피 데르보 그리고 라 폴리아 바로크 오케스터 연주 들으시면서 저는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동서.
2: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3: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네, 주말에 참 그 멋진 오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니 이렇게 오페라를 멋있게 잘 만들 수가 있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맞아요. 벤자민 브리튼의 네. 피터 그라임스. 네, 정말 대단한 뭐 두 캐스팅이 다 훌륭했어요. 저는
1: 그렇죠.
0: 오프닝 목요일 날도 갔었고 일요일 날 클로징도 갔었고 그래서 폐막과 개막 다 갔는데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너무 명작이었고 일요일에는 특히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왔는지
1: 아 좋은 평이 많이 나가지고
0: 가족 단위로도 많이 왔어요. 예. 이렇게 조금 쉽지 않은 오페라를 가족 단위로도 많이 왔구나. 근데
1: 이렇게도 판매를 잘하시다니
0: 제가 제가 놀란 게 네. 오페라를 조금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노래를 막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1: 진짜요?
0: 아이들이 노래를 막 해가지고 저는 그 피터 그라임스에서 그 얼굴하게 죽은 아이들이 네네. 이제 규령이 되어서 오페라 유령이 돼서 나오나보다 할 정도로 상당히 네. 무서웠어요.
1: 진짜요?
0: 그래서 남양 특집 같은 느낌도. 왜냐면 제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불렀거든요.
1: 아니 무슨 노래를?
0: 애들이 왜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1: 그게 과연 아이들이 부른 노래일까요?
0: 아이들인데 네. 아이들이 조금 오페라를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1: 그 옛날부터 그래서, 전설 같은 얘기지만. 네. 네
0: 그래서 저는 네. 아 요런 오페라는 조금 연령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 특히나 그
0: 네, 가족 단위로 그렇죠. 올 때 너무 어린애가 오면은 어떻게 벤자민 브리튼의 피터 그라임스를 어린 아이가 보겠어요? 좀 안 맞아요.
1: 아이가 죽는 오페라인
0: 것도 네네네 안 맞아요. 네.
1: 그렇군요.
0: 좀 조심해서 어머님 부모님들이 좀 데려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그것만 살짝 못 알아듣는다면 정말 굉장한 오페라의 경험이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말 주역부터 합창 단원 하나하나까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이건 정말 캐스팅상을 줘야 되지 않나?
0: 합창단의 그 연기 막 눈이 막 뒤집히면서 막 노래 막
1: 그렇죠.
0: 자기가 막 태풍이 돼가지고 막 파도가 되어서 부르는 그 광란의 연기
1: 네네네.
0: 너무 훌륭했습니다.
1: 연출가가
0: 그러니까 피터 그라임스가 못 견디죠.
1: 어떡해. 그렇죠. 그렇죠. 네. 연출가가 처음에 얘기하기를 네. 이 합창단이 파도가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하고
0: 네네네네.
1: 그걸 자기가 다 몸을 네. 던져서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 그게 정말 잘 구현된 그런 오페라가
0: 또 한편
1: 싶었어요.
0: 이제 마포아트센터에서는 네네. 그 광대들 이 빨리아치를 가지고
1: 예, 예.
0: 이 광대들이라는 작품을 장수동 선생님이 이제 만든 한국어 버전의 이제 청계천을 배경으로 한 또 그런 오페라가 만들어져서 오래간만에 한국어 오페라 들으니까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1: 그렇군요.
0: 정도로
1: 네네.
0: 또 다른 그 종류의 또 오페라도 이제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도 역시 사람이 엄청 많았고
1: 찬 주말이었습니다.
0: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러시아 5인조 중에서 정말 그 가장 관현악법이 뛰어났던 니콜라이 림스키-코르사코프 그리고 가곡도 잘 썼기 때문에 오페라 아리아의 선율미가 있죠.
1: 네, 맞아요.
0: 사드코를 만나보시겠는데 저는 그 모스크바에서 유학할 때
1: 네.
0: 그 가장 그 좋은 수페르 마르켓이라고 하는데요.
1: 수페르 마르켓.
0: 예, 수페르 네. 마르켓에 가면 네. 거기에 그 이름이 사드코였어요.
1: 진짜요?
0: 예. 그 사드코라는 상점이 있었는데
1: 해산물 상점인가요?
0: 초창기 아닙니다. 해산물 상점이 아니고 외국 거 수입해 오는 그런 상점이었는데 그 좀 비쌌는데 그래서 사드코가 굉장히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슈퍼마켓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왜 사드코인가 해도 이제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오페라를 보니까 여기 그 사람이 노브고로드의 전설적인 상인이더라고요.
1: 그렇죠. 무역상인.
0: 그 이름을 따서 사드코를 했구나. 그러니까 사드코는 러시아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그런 상인의 이름이다. 이렇게 레전드 상인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죠.
0: 바로 그 작품을 오늘 우리 백재은 메초소프라노께서 소개해 주십니다.
1: 와, 제가 그 러시아 통이신 선생님 옆에서 러시아 작품을 늘 해설하려면 어찌나 떨리는지.
0: 거짓말도 잘하세요.
1: 떨려요.
0: 네네네.
1: 자, 그러면 제가 떨면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1: 이게 두 번으로 나뉘는 이제 오페라. 횟수가 두 번으로 나뉘니까
0: 네.
1: 이번 시간에는 사드코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작곡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사드코 이야기가
0: 네.
1: 마치 우리나라의 뭐 판소리 수군가, 뭐 콩쥐팥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오래되고 유명한 러시아 민속 서사시입니다.
0: 네.
1: 브일리나 빌리나 이렇게 원 발음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부일리나가 좀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그 네. 어원을 가진 네.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사실은 전설이긴 하지만 그래서 러시아에서 구전되는 영웅 서사시예요. 그래서 그리스에는 뭐 호메로스 서사시가 있고 독일에는 뭐 니벨룽겐의 전설 이런 게 있다면 러시아에는 부일리나의 전통이 이렇게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오페라로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구전되는 네. 전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를 한 거죠. 자, 원래 전설에서는요. 사드코가 네. 사드코. 굉장히 가난한 연주자였다가
0: 구슬리라는 그렇죠. 그 연주죠.
1: 약간 양금처럼 생긴 그러니까 이렇게.
0: 뭘 우리 그 가야금? 니마 네. 저 강을 건너지 마오 오! 하면서 네. 그 타는 거 있잖아요. 그그 네. 그 악기나 비슷하죠. 어. 그러니까 니마 저 강을 건너지 마오 하면서 그 연주하는 거 있잖아요. 왜
1: 무릎에 놓고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0: 조금 이따 전 생각날 예정인데 네. 아시는 분 빨리 보내주세요.
1: 아, 알겠습니다.
0: 네, 뭐 구슬리 그렇습니다. 네네네.
1: 네, 구슬리를 연주를 하면서
0: 이렇게,
1: 이렇게 노래를
0: 손에다가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 오, 그래요? 예,
0: 뭐 손 하프 같은 거죠, 뭐.
1: 아,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예. 어, 그래서 이 사드코님은 원래 음유시인이자 구슬리 연주가로 등장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가난한 연주였다가 이 용왕님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고. 네. 그리고 다양한 나라를 항해하면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 그 무역 상인이 되어서 네.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보면
0: 네.
1: 중간에 그 용왕님의 딸도 나오고 용왕님의 딸이 이제 강으로 변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래서 보면 약간 이게 판소리 수군가가였다가
0: 심청전도 되네요.
1: 심청전도 됐다가 그렇죠. 인어공주랑 합쳐진 것 같은 그런 전설의 모든 요소를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특이한 작품이 아닌가 재미있다 이런 네네네.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0: 예, 우리 오늘 유튜브 색깔도 네. 약간 푸르스름한 것이
1: 그런가?
0: 용왕 그 색깔 비슷하고 좋습니다.
1: 어머나 그렇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네네. 그래서 사드코 이분이 네. 처음에는 이제 이 첫 장면이 부유한 상인들이 막 모여서 노래를 해요. 우리는 돈이 많다, 신난다, 뭐 이런 내용의 노래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거 말고
0: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요?
1: 아, 그 음유시인이 노래를 아, 제가 정말 아침에 커피를 덜 마셨나 봅니다.
0: 네.
1: 음유시인이 와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0: 네.
1: 그거 말고 우리 여기가 노브고로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상페테르스부르크에서 남쪽으로 약 190m, 190km 정도 떨어진 이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 관한 노래도 있는데 우리가 딴 노래를 들을 이유가 있는가? 다른 음유시인이 나와서 우리 지방에 관한 노래를 한번 불러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그러니까 노브고로드를 그러니까 뭐 네.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되냐면 이게 네네. 뉴 시티라는 뜻이거든요.
1: 아, 그런데
0: 하나도 뉴 시티가 아니잖아요. 이게 옛날 시티인데 네. 왜 노브고로드라고 했느냐.
1: 네네.
0: 이게 원래 러시아가 태어난 곳이 지금의 키예프예요. 키유.
1: 오.
0: 키예프 루시라고 여기서 처음에 발언했는데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오. 사람들이.
1: 네.
0: 그래서 노브고로드로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1: 아.
0: 그래서 노브고로드 공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 쪽으로 가게 됩니다.
1: 아.
0: 모스크바 루스이라고 해서.
1: 네.
0: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스크바가 이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수도가 되지만
1: 네.
0: 원래는 키이우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키이우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하죠.
1: 집착.
0: 그래서 이 네. 노브고로드 그다음에 모스크바 이렇게
1: 예.
0: 그렇게 그 역사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1: 그래서
0: 노브고로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뉴타운이라는 뜻입니다.
1: 뉴타운, 네.
0: 뉴시티,
1: 올드
0: 노브고로드니까 노브고로드.
1: 예, 예, 예. 역시 전문가는 다르십니다.
0: 아니 그냥 뭐 유학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1: 아, 누구나 러시아로 유학을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0: 아 러시아 간 사람 중에는
1: 아 그렇군요.
0: 네, 다 알 수 있습니다.
1: 이렇게 또 배웁니다.
0: 네.
1: 자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상인들이랑 노래 내용이 맞다 틀리다 막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가 난 이 사드코가 이 호숫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만난 이 용왕님의 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부자가 되죠.
0: 네.
1: 그래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해서 큰 부자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고향에 정착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0: 네.
1: 그런데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등장을 하지만 이분은 유부남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있죠. 부인이 있는데 용왕님의 딸은 굉장히 아리따운 아가씨란 말이에요.
0: 그렇군요.
1: 네, 게다가
0: 스플래시 같은 걸 보이네요.
1: 거기서 이렇게
0: 대리를 한다.
1: 대리한 정말 아직도 생각나는 그 철푸덕 그 네. 꼬리 장면. 자, 그래서 굉장히 얘기가 저는 중간에 가다가 어머 예쁜 이 아가씨가 나오네. 인어공주 같다. 그러다가 와이프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갑자기 분노가 치솟아오르면서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부인 이렇게 그 남편을 기다리는 밤새도록 기다리는 부인을 내버려 두고 네.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두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0: 그러니까 이제 네. 사드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네. 그런 도움을 좀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1: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불꽃 튀기는 혈전이 아니지. 불꽃 튀기는 우리 논쟁을 한번 첫 번째 곡을 들은 다음에 네네네네. 우리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 합창이 등장한데요. 서곡에서 이제 분위기를 슉 신비스럽게 잡아주고 네. 그다음에 우리 상인들이 모였다. 우리는 위대한 상인들이다. 술 마시고 놀자. 이런 정말 러시아의 신나는 아저씨들이 연상되는
0: 여기 왜 상인들이 모여있냐면요. 노브고로드가 그 당시 수도였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많은 외국 상인들도 그렇죠. 다 와서 그렇죠. 무역을 많이 한 거예요. 베네치아처럼.
1: 맞아요.
0: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상인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네. 자, 서브랄리스 미 고스치 따르거비에 우리 상인들이 모여있다. 이러면서 니콜라이 골로바노프가 지휘한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 합창단 1949년 녹음. 네. 이거 모노네요, 모노. 와, 녹음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사브랄리스미 고시탈고비에 우리 상인들이 모여 있다. 이러면서 노브고로드에 모인 상인들이 이제 첫 문을 여는 장면이었습니다. 니콜라이 골로바노프가 지휘한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로 1949년 녹음으로 함께 들으셨고요. 자, 여기 또 많은 분들 오늘의 이 그 뒤에 컨셉 이 푸른색과 이런 그 모습이 어저께 감상하신 네. 그 이번에 감상 피터 그라임스하고 너무 비슷하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그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
1: 그렇군요. 네.
0: 거기에 나오는 분하고 본인은 누구랑 좀 닮은 것 같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1: 저요.
0: 엘렌 오포드.
1: 글쎄,
0: 엘렌 오포드 닮은 것 같은데.
1: 다른

0: 어머,
1: 그 그 중에 한 명은
2: 얘기하시더군요.
1: 저의, 예, 저희 선배 조카여가지고. 아.
0: 수고했다.
2: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1: 네, 엄청 아주. 재밌었어요. 어. 춤도 잘 추고.
2: 예, 그 아니 네. 그리고 네네. 이 그 어 Sadly 부인이나 이런데 이제 그
1: 어,
2: 약간
1: 짜증나.
2: 예, 네, 그런 그 부파적인 요소도 네. 있으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드라마 조커서적인 역할.
1: 제가 요새 그 어,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네. 요새 MZ들의 네. 어떤 그 좋아하는 네. 그 트렌드가
2: 성향?
1: 네. 약간 공포물이라는 거예요.
2: 아, 허러. 맞아, 맞아.
1: 네. 어. 그것하고도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
2: 네. 스릴러적이죠.
1: 있어서 어. 굉장히 시대에도 잘 맞는 그런 아, 선택이 그렇다. 아니었나.
2: 네네네.
1: 그렇습니다.
2: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 자, 그래서 방금 이 상인들과 아저씨들이 네. 막 허, 위대한 노브고르도 뭐 다 강에는 배가 가득하고 뭐 시장에는 뭐 보물이 가득하다. 우리는 신난다. 막 이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2: 네네네네.
1: 그런데 마지막에 웬 그 바리톤 아저씨께서 나오셔가지고 어. 말씀을 막 하시는데
2: 아, 여기 잠깐만, 잠깐만. 레레, 안녕하세요. 배경 커튼색과 두 분의 의상과 조명이 지난주 올려졌던 오페라 피터 그라임스 느낌이 나네요. 막이 올랐을 때 첫 장면이 명화와 같은 느낌이었어요. 첫 장면 딱 보고 사람들이 와 이렇게
1: 그렇죠,
2: 막
1: 그렇죠.
2: 소리 지르더라고요. 출연진이 노래도 훌륭하고 자체가 배경도 되는 아주 역동적인 훌륭한 공연이었어요. 거대한 배가 움직이며 각기 다른 분위기의 배경으로 변하는 것 또한 흥미로웠어요. 이 줄리앙 샤바 연출이 너무나 뛰어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기획하신 분들, 출연하신 분들 좋은 공연을 위해 많은 스태프들의 세심한 노고에 대해서도 칭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 모습도 볼 수 있는 좌석이어서 더욱 좋았어요. 케이트도 피터 그라임스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공민 씨도 안녕하세요 하고 올려주셨어요. 하얀 콩 공민 씨고요.
1: 네. 네. 아 어디까지 얘기했죠?
2: 네, 네. 죄송합니다.
1: 아, 아 그래서 아저씨가 바리톤 예. 아저씨가 나오셔가지고 오르르 이렇게 노래 부르셨잖아요.
2: 네네네.
1: 뭐라고 하신 거냐면 야 노브고로드에도 영 얘기가 있는데 왜
2: 영담이
1: 예 영담이 아. 있는데 왜 옛날 노래만 부르냐 이 오. 전에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예, 여인과 뱀 사이에서 태어난 영웅이 망치를 휘둘러서 인도를 정복했다 이런 옛날 얘기를 한 거예요.
2: 아 여인과 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1: 예
2: 야.
1: 큰 망치를 휘둘러서 인도를 정복했다. 야, 망치
2: 그렇구나.
1: 휘둘러가지고 정복하기
2: 그런 신화가 있구나.
1: 네 있대요. 좀 너무 큰 나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신나기는 했지만 여기 우리 얘기도 한번 누가 불러봐라. 그래서 여기서 사드코가 등장을 해가지고 네.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2: 예.
1: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 노브고로드에 대한 노래를 불러야 될 텐데
2: 네.
1: 하라는 영 노래는 안 하고요.
2: 예.
1: 내가 만일 황금을 많이 몰 수가 있다면 나는 당신들처럼 여기 처박혀서 술이나 마시지 않고
2: 오.
1: 넓고 넓은 바다로 나가가지고 무역을 해서 많은 돈을 벌겠다. 그래서 그 돈으로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우리의 명성을 널리 떨치겠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조금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이후로 이제 상인들이 좀 화가 나는 장면이 이어지기도 하고요.
2: 예.
1: 그래서 이 사드코 주인공이 등장해서 부르는 첫 번째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요즘 그 네. 상인들 같으면 이제 그 황금으로 뭐 코인을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1: 야,
2: 네네. 하여튼 뭐 코인, 네. 그렇습니다. 자, 가브이 빌라 우미니아 졸로타 가즈나 내가 많은 황금을 모을 수 있다면 자, 사드코의 테너 게오르기 넬레프 그리고 니콜라이 골로바노프가 지휘한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 1949년 녹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Кабы была у меня золото казна, 내가 많은 황금을 모을 수 있다면. 사드코에게 테너 게오르기 넬렙, 니콜라이 골로바노프가 지휘한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 1949년 녹음으로 들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니까
1: 네.
0: 그 외에 저 두바이나 이런 데 공항에 가면 그 네. 골드바 있잖아요. 골드바. 야, 그, 야, 참 대단하다. 저런 거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은
1: 네.
0: 자판기로 막 사고 그러잖아요.
1: 아, 야, 골드 이렇게, 자판기.
0: 그, 좋다. 그 뭐 그냥 이렇게 관광 전지 관광한 거죠. 와 대단하다. 샤프 막 골드로 쫙 장식돼 있고 막 그런 그 예.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그 중동의 부호들의
1: 그렇군요.
0: 취미 생각이 납니다.
1: 전 유학 시절 늘 지나다녔던 트럼프 타워가 생각나네요. 황금색.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황금색 그 건물을 지나다니면서 정말 모든 건물을 저렇게 황금색으로 칠해왔을까. 그 건물에 사는 제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자매가 둘이 살았는데 네. 딱 들어가니까 네. 또 안쪽은 다 하얘요. 회벽처럼 이렇게 다 칠하고 그래서 정말 특이한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0: 그렇군요.
1: 황금. 네, 황금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하면 자 그래서 이 상인들이 이 노래는 아름답고 굉장히 진취적이었으나 자기들 놀리는 노래잖아요.
0: 네.
1: 너네들은 돈 벌어서 술과 고기 여자한테만 쓰잖아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그래서 화를 막 내면서
0: 샤드코가 니네 한심하다.
1: 네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가 감히 뭐 돈을 벌어서 이 대도시의 주인이 된다고? 야 주머니에 돈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대상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냐? 사드코가 너무 슬퍼하면서
0: 네.
1: 야 너네들은 나의 이 포부를 모르니까 나는 저기 일맨 호수에 가서 나의 노래를 다시금 불러봐야 되겠다. 픽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드코가 나간 다음에 여기 또 놀리는 이중창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0: 네.
1: 야 제가 일맨 호수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황금 물고기라도 잡지 않으면 쟤는 도저히 뭐 바다로 나가서 무역을 하고 이런 뭐 희망은 없다 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0: 네.
1: 앞에 일어난 일을 좀 암시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장면이 펼쳐져요. 사드코가 일맨 호수에 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놀림 받은 거를 너무 슬퍼하면서 막 노래를 합니다. 참 기분이 왔다 갔다 하세요 이분이.
0: 네.
1: 호수의 물결이 푹 일더니 백조하고 오리떼가 촥 나타납니다.
0: 좋은 징조인데?
1: 아 그런가요?
0: 네?
1: 제 머릿속에 저 세 떼라도 잡아가지고 배를 사야 될 텐데요.
0: 아니, 아니 그 새떼를 네. 이제 신화에 의하면 그 새떼가 촥 이제 몰아주면서
1: 네.
0: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날개를 달고
1: 백조의 기사처럼
0: 네.
1: 로엔그린처럼
0: 그러니까
1: 로엔그린에서 보면 이렇게 사슬이 금사슬 이렇게 달고 나오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자, 백조 오리떼가 갑자기 요정으로 샥 변해요. 참 돈이 많이 드는 오페라입니다. 와우. 그래서 막 합창을 부릅니다. 어머 오빠 안녕하세요. 합창을 부르고 여기서 이 백조와 오리떼가 이렇게 그 약간 썰매기가 끄는 것처럼 이렇게 물썰매를 타고
0: 그러니까,
1: 네네네 호숫가에서 이제 이 용왕님의 딸이 나타나죠.
0: 네.
1: 그래서 노래를 막 부릅니다. 저는 파타 용왕의 딸이에요. 당신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0: 네.
1: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 성악가 오빠들한테 마음이 금방 넘어가는 다름과 언니들과 다름이 없구나. 정말 우리 성악가 오빠들은
0: 네네네.
1: 선생님을 포함해서 어찌나 그렇게 미녀 언니들과 능력 있는 언니들한테 장가를 잘 가시는지 자, 그걸 생각을 해보면
0: 그래요?
1: 노래 잘하는 남자한테
0: 네네.
1: 엄청나게 그 잘 이렇게 잘 유혹이 된다 그래 넘어가시는 그런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0: 아 그럴 수도 있는데
1: 네.
0: 피아노 잘 치는 사람도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1: 그게
0: 좀 달라요?
1: 아 여인들이 이렇게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대요. 그래서 이 뭐라고 그러지? 이 목소리가 아주 좋거나 연주를 엄청나게 잘하거나 그러면 살짝 저 사람 성격이 좀 이상해라든가 돈이 좀
0: 그런
1: 없는
0: 게 없어져요?
1: 그런 게 싹 녹으면서
0: 그럴 수 있지.
1: 뭔가 믿을 수
0: 판타지.
1: 있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 없지만
0: 평생 나한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 네, 거기까지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이 보로바 언니는 제가 이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아니 뭘 안다고 이 오빠를 물속에서 노래를 들었으면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얘기를 5분도 나누지 않았는데 성격을 아는 것도 아니고 단지 노래를 들었는데 당신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0: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1: 네.
0: 노래에
1: 네.
0: 자기 성격이 다 나온다.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1: 근데,
0: 목소리에 다 나온다. 뭐.
1: 근데 근데 이거 다 아주 다른 얘기지만 선생님 저는 착한 오빠 중에 네. 노래 잘하는 오빠를 많이 본 적이 없어요.
0: 아이고 할 말이 없네.
1: 거기까지.
0: 네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1: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당신이 나를 믿는다면 당신에게 행운과 부를 가져다 줄 거예요. 노래를 불러줘요 하니까 중간에 잠깐 우리 사드코 오라버님께서 노래를 막 불러줘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약하고 이 오빠에게 확 넘어간
0: 불호바
1: 보로바님께서 당신에게 황금 물고기 세 마리를 잡게 해줄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서 부자가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0: 화성도르네요. 그게 바로 그 금붕어 아닌가? 금붕어?
1: 그런가요? 금붕어의 전설인가요? 자, 그래서 그 결정적인 넘어가는 장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Вы хотите выяснить озеро, 푸른 호수에서 나오너라 이러면서 볼호바한테 어서 나와 이러면서 구슬리에다가 엄청나게 그 멋진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주인공이죠. 소프라노 엘리자베타 슈움스카야가 볼호바 역을 부르게 되는군요. 아 볼호바가 부르는군요.
1: 네네.
0: 니콜레 골로바노프가 지휘한 볼쇼이극장 오케스트라 합창단 1949년 녹음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0: Вы хотите, вы из синего озера? 푸른 호수에서 나오세요. 이게 그 볼호바가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소프라노 네네네. 엘리자베타 슈움스카야. 네. 뭐라고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1: 이것이 아까 처음에 등장한 이 네. 백조와 오리떼들 있잖아요. 이 백조와 오리떼들이 아가씨들로 물의 정령으로 변했잖아요.
0: 변해서.
1: 그래서 자, 이 은빛 물결 위에서 떠오르세요, 아가씨들이요. 물을 가르면서 나오세요. 나와서 와우. 이 여기 푸른 호수의 처녀들아, 이제 우리 한번 여기서 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이 광경을 본 사드코가 중간에서 네. 와 진짜 놀라운 광경이다, 신비로운 모습이다, 백조가 아름다운 처녀로 변하다니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당신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보로바가 사드코, 나는 당신의 노래를 들었어요. 당신한테 정말 반했어요. 이렇게
0: 음유시이니까.
1: 네네네. 네. 이 노래는 오라버니들이
0: 레레 네, 착한 오빠가 노래를 네네. 잘 못하는 이유는 네. 독한 마음으로 연습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을지 어떤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기에는 지독한 인내와 연습이 필요한 요소가 되어서 일듯요. 노래 잘하는 착한 오빠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어우 뭐 예리하십니다.
1: 그렇군요.
0: 네네.
1: 아니 착해도 연습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0: 다음 페이지.
1: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요 신비로운 장면.
0: 너무 짜리 즐거움이 저 6182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1: 미쳐!
0: 네, 좋습니다.
1: 좋습니다.
0: 예.
1: 네, 그래서 이 짧은 순간에 오페라니까요. 이 한 순간이라도 낭비하면 안 되죠.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0: 네.
1: 자, 그래가지고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하고 사랑을 속삭이고 막 이렇게. 자, 그래서 용왕이 그때 부릅니다. 점호하는 것처럼 불러요. 그래서 보로바는 저는 돌아가요. 오빠, 물고기 세 마리, 금물고기 세 마리 잊지 말고 부자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0: 네.
1: 여기서 아까 문제의 류바바가 등장을 하죠.
0: 류바바.
1: 여기서 이제 이 앞에 두 번째 장면까지 정말 우리 사드코가
0: 예.
1: 온갖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그 용왕님의 딸도 만나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었지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 류바바는 밤새도록 소위 외박을 한 남편을 기다리면서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 너무 슬프다, 걱정도 된다 뭐 이렇게 노래를 아리아를 하나 불러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막 걱정하는, 아니 당신 조금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 막 걱정을 합니다. 근데 막 이렇게 그 환각에 이렇게 떠도는 것 같은 나는 가야 돼, 나는 부자가 돼야 돼, 호수에 황금 물고기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중창이 펼쳐져요.
0: 네.
1: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 같으면 아니 무슨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그 정신을 심어줘야 하는 이런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여야 되는데 이렇게 착한 부인들은 부인을 내버려 두고 한순간에 다른 아름다운 우리 공주님께 넘어갈 수가 있는가, 화가 날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사실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그 류바바와 볼호바가 그 상징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류바바는 굉장히 안전한 어머니 같은 안전기지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안전기지가
0: 모성애를 상징합니까?
1: 그렇죠. 안전기지가 있는 그 부모와 유대가 좋은 아이들은 모험을 굉장히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업을 해도 내가 이걸 해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공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류바바 같은 안전기지도 있어야 하고 볼호바는 새로운 기회, 넓은 세상 이런 거를
0: 상징해요?
1: 상징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딱 그 정부인, 새로운 여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갈 고향과 같은 곳, 그리고 내가 개척하고 모험해야 하는 곳, 요 두 지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페라를 보면 좀 덜 속이 터지는 뭐 요런 것을 느껴볼 수가 있겠죠.
0: 네네네네.
1: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장면이 펼쳐지고요.
0: 예.
1: 자, 호수에 황금 물고기가 산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고 내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한테 막 가가지고 저 호수에는 황금 물고기가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돈도 한 푼 없으면서 무역상인이 된다고 하더니 이제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호수에 나가서 제가 황금 물고기를 잡으면 당신들이 가진 모든 물건은 내게 되는 거고 만약에 못 잡으면 나의 목을 바치겠다.
0: 오, 이구야.
1: 아니 근데 상인들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어, 목이 있던 말던 뭐 상관없는데 자기들이 어쨌든 동화니까요.
0: 네.
1: 자, 자기들의 모든 이 재물을 걸고 그러면 한번 해봐. 물론 네가 잡을 리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어, 일면호수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어, 그물을 던지는데 오. 황금 물고기가 잡힙니다. 오. 세 마리가 잡혀요. 그래서 황금 물고기가 있지? 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요. 어.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 이제 몰래 모로바가 나타나서 그 그물에 걸린 모든 물고기까지 다 황금으로 만들어줍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0: 오유.
1: 그래서 이제 자 나에게는 돈이 있으니 나를 따를 영웅들은 누구인가 하고 사드코가 얘기하니까 거기 뜬 사람들이 저요 저요 막 이렇게 나타나서 자 그러면 배를 사고 우리는 어, 항해를 나가도록 하자. 나의 배 31척은 이제 항해를 떠나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0: 네.
1: 왜 30척이 아니라 31척이야? 그랬더니 30척의 배를 이끌고 가는 사드코의 배 한 척이 있기 때문에 아. 31척이다. 이렇게 오. 해설이 나오더라고요.
0: 29척을 이끌어도 되는데
1: 어, 네.
0: 꼭 30척을 이끌어야 되는군요.
1: 아, 그런데,
0: 그게 이제 예. 큰 선단의 상징인가 봐요.
1: 맞아요. 12척 30척, 60척 이것은 네네. 큰 선단을 의미하는 어떤 어, 상징적인 오케이. 어, 번호라고 합니다.
0: 네네네네.
1: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사드코는 노래만 했기 때문에 아는 게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거기는 상인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자, 세상에 대해서 내가 나가서 무역을 해야 될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다오. 그래서 여기서 세 명의 상인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그 두 상인의 노래를 들어보실 건데요.
0: 네네.
1: 이 전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인도 상인의 노래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0: 진짜 테너의 명 아리아입니다.
1: 그렇군요.
0: 예. 피에스냐 인지스카바 고스자. 이게 이제 그 인도에는 뭐 바위랑 이런 산에 그냥 다이아몬드랑 이 금은 보화가 무진장 날려 있다. 인도 사람들 원래 이 구, 모르죠? 이 네. 입이 굉장히 아주 아. 그
1: 창조적이세요.
0: 어, 굉장히 네네. 잘 네네.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도 굉장히 이게 길다고 그렇잖아요.
1: 아,
0: 그래서 뭐 자우지간에 베스트는 자우지간에 베스냐 인디스카브 고스자 바위 동굴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이아몬드가 있다. 인도 상인의 노래. 요거를 가지고
1: 네.
0: 나중에 이제 야샤 하이페츠가 또 바이올린 솔로를
1: 어, 그렇죠,
0: 만들어가지고
1: 그렇죠.
0: 여튼 그런데 여기 지휘자가 알렉산드르 네. 베제르니코프인데요. 어, 이분의 아버지가 너무나 유명한 베이스였어요. 근데 대를 이어서 이제 음악을 했는데
1: 그렇군요.
0: 우리나라에 와서 아버지도 와서 88년에 막 노래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 아들이 이제 볼쇼익장 오페라 지휘하다가 이제 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죠.
1: 아이고.
0: 그 코로나 때 돌아가셨나 그래요.
1: 아,
0: 안타까웠는데 하여튼 인도 상인 역은 어, 테너 어, 제너르라고 하죠. 러시아 말로 제너르. 막심 파스제르가 이제 2009년에 부른 곡으로 함께 인도 상인의 노래 가장 유명한 노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비에스냐 인디스카버 고스자 인디언 머천 송이라고 해서요. 바로 인도상이 내 노래. 이 인도의 바위 동굴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이아몬드 금은 보화가 있다 이러면서 인도에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도를 안 가죠. 자, 알렉산드르 베제르니코프가 지휘한 볼쇼익장 오케스트라 테너 막심 파스테르 인도 상인 2009년 녹음으로 함께 들어봤고요. 이 역할은 뭐 그 아스믹 그리고리안 아빠인 네. 돌아가신 이제 게감 그리고리안 너무너무 잘 불렀고
1: 오,
0: 그다음에 또 유랍 섯겔라바 네. 우리나라 옛날에 왔을 때 뭐 네. 뭐 음대 다 갔습니다.
1: 아~
0: 3층에 다 모여가지고 와 걔가 유랍 섯겔라바가 오다니 이러면서 이제
1: 아, 진짜?
0: 예, 라스칼라 극장의 테너였죠. 하여튼 뭐 좌우지간에 그 이렇게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인도 상인의 노래였습니다.
1: 저는 이 노래도 좋았지만 물론 가장 유명하다고 하지만 다음에 들으실 베네치아 상인의 노래가 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박만수 씨 처음 듣는 곡인데 Life of Pi 영화가 생각나는 곡이네요.
1: 그렇네요.
0: 김정동 씨 오늘은 민물이에요? 바닷물 이야기예요. 민물에서 놀다가
1: 있고, 바닷물로
0: 나중에 바닷물로
1: 가죠.
0: 갑니다. 네. 네, 좋습니다.
1: 민물에서 미쳐놀아서 바다로 나가는.
0: 저는 사실 그 바이킹 상인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거 다음 주 꼭 틀어주세요.
1: 아, 그럴까요?
0: 네네.
1: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0: 새로운 버전으로
1: 네네네.
0: 네, 고르셔가지고 고롯 까멘니 대리석의 도시 고로담 프시엠 마치 모든 도시의 어머니 베네치아다 이러면서 베네치아에 와서 네가 상인 활동을 해라 이러면서 부르는 노래 바리톤 파벨 리시치안 역시 이 사람도 이제 아르메니아 출신이네요. 니콜라이 골로바노프가 지휘한 볼쇼익장 오케스트라 1949년 녹음으로 함께하시면서 자 이렇게 1부 마치고 또 다음 주에 2부 또 사드코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베
1: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1번. 은총의 샘.

0: 국립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이란 외무부가 스위스에서 18시간에 걸친 미국과의 협상이 일단 종료됐으며 호르무즈 통항 메커니즘 마련과 이란 동결자금 해제 등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라 한국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 외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스위스에서 진행된 미국과의 후속 협상이 종료됐다고 밝히면서도 기술 실무진을 통한 협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이번 스위스 회담이 최근 체결된 양해각서의 이행 문제를 조율하는 수준을 넘어 테헤란과 워싱턴 간의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개시 가능성까지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과 미국, 중재국인 카타르, 파키스탄 관계자들이 참여한 약 18시간의 회담에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선박 통항 문제와 관련해 일정한 합의가 도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합의했으며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양측 간에 합의된 일반 원칙과 주요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 자산 동결 해제와 석유 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회담이 전체 협상의 종료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적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두 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에 있다며 안전한 통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협 통항 정보와 실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 운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선박엔 한국 국적 선원이 타고 있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선박의 목적지도 국내가 아닌 제3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박이 추가로 빠져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하는 한국 국적 선박은 24척에서 22척으로 감소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걱정과 불편을 겪은 이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오전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준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중기부는 사고 인지 즉시 긴급 보안 조치를 실시했다며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과 유출 경위, 피해 범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보안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보안 전문기관의 보안 진단과 개선 대책 마련도 함께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번 일로 청년들의 창업을 향한 열정과 도전 의지가 꺾여선 안 될 것이라며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에 모든 걸 포함하더라도 보안수사권 폐지가 현 시점에선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는 보안수사 폐지를 원칙으로 해서 폐지안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제 입장을 검찰개혁

0: 신단 지침으로 여러 번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지금까지 밝힌 여러 입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숙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원칙은 폐지라고 말했습니다. 무적함대 스페인 축구대표팀이 신성 라민 야말의 데뷔골에 힘입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스페인은 오늘 새벽에 미국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또 같은 H조에서 카보베르데는 우루과이와 2대 2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이변을 이어가며 승점 2점으로 H조 3위에 자리했습니다. 앞서 스페인전에서 연달아 선방쇼를 펼쳐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오른 40세의 카보베르데 골키퍼 보지니아의 어머니는 미국의 비자를 받고 이날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G조에서는 이란이 경기 중에 한 명이 퇴장을 당해서 수적 열세에 빠진 벨기에를 상대로 득점 없이 비겨 2무로 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끝난 같은 G조에서 이집트는 뉴질랜드를 3대 1로 꺾고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달 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와 선박 등 효자 종목의 호조에 힘입어 같은 기간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62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60.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의 수입도 445억 달러로 23.2% 늘었으며 무역 수지는 17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전년에 같은 기간보다 188.4% 급증하며 255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의 전체 수출 비율도 41.2%로 18.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가 당시에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실무자급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오늘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일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1심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에 박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박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법무부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완규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루어진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4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모든 매장의 영업을 일제히 조기 종료합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마케팅 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임직원들의 역사의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사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1: 매일신문제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제36대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의 취임식이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사로 개최됩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시민 참여석 300석을 운영하는데 신청은 내일부터 사흘 동안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오전 도청 화백당에서 민선 9기 시장군수 당선인들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북 대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를 비롯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민선 9기 도정 방향을 공유하고 22개 시군의 대표 공약들을 함께 살피며 지역 공동의 발전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8년 동안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면 이제는 경북 대전환을 완성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재도약해야 할 때라면서 산업과 공간 등 4대 대전환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핵심 기조로 제시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향후 5년 내 주력사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이 45% 넘게 나타났습니다. 지역기업의 절반인 50.3%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전환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91%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을 추가하는 부분 전환을 선호했습니다. 전환을 희망하는 관심 분야로는 미래차 모빌리티가 24.4%로 가장 많았고 로봇 자동화, 의료 바이오 순으로 높았으며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기술 확보와 투자 자금 조달을 꼽았습니다. 사업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는 48.6%가 정책 자금, 보증, 금융 지원을 꼽았습니다. 대구시가 생명과학과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국제학술대회인 2027 세계 대사체 총회를 국내 최초로 유치했습니다. 대구시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올해 총회 개막식에서 호주, 필리핀과 경쟁 끝에 최종 개최 도시로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2027 세계 대사체 총회는 내년 6월경에 대구 엑스코에서 닷새 동안 개최될 예정이며 전 세계 40개국 1,500여 명의 석학과 바이오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이번 총회로 66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 첨단 의료복합단지의 우수한 인프라를 세계에 알려 대구 바이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선정돼 AI 로봇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대경권 컨소시엄은 오는 203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200억 원을 투입해 AI 로봇 보안 테스트베드와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정보보호 기업 육성과 사업화 지원, AI 로봇 융합보안 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지역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섭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도청 다목적홀에서 장애인 교통안전 경북 순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음주, 난폭, 졸음운전 추방을 주제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교통안전 경북 순례단 11명은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도내 19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서부 내륙은 저녁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2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23.3도, 습도 62%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복현성당 안하상 하상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거,

0: 믿음의 시작입니다.
1: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 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170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16년 6월 22일 월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이번 주 라디오 빵집 영업을 맡은 스페셜 DJ 한국순교복자 성지엑스도의 이영준 모이세 신부입니다. 꿀벌들은 춤으로 소통한다고 하죠. 꿀을 찾아 나선 수집벌이 꽃을 발견하면 신나서 춤을 추죠. 꿀이 어디쯤 있는지, 얼마나 꿀이 가득한 꽃인지 다른 벌들에게 팔자 춤을 추면서 알려줍니다. 팔자를 그리는데 시간이 길면 꽃과 벌집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것, 팔자를 그리는 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꽃이 가까이에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이제서야 라디오 빵집에 왔습니다. 보이시죠? 모디의 신나는 팔자춤. 오늘만큼은 꿀빵 먹으러 모두 모이세요.

0: 신신우 씨는 라디오 빵집 월요일 문을 연 첫 곡은요, 카라가 부른 허니였습니다. 저는 잠시 순례를 떠난 김강용 프란시스코 신부님을 대신해서 이번 한 주 영업을 맡은 모디 스페셜 DJ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대 이영준 모이세 신부입니다. 왜 이런 말이 예!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어디 가면 몸이 기억한다. 예, 머리보다 느낌보다 몸이 더 기억하는 것 같은데, 딱 오자마자 되게 루틴이 제가 좀 있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컴퓨터도 열고 주변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뭐 좀 만지고 막 헤드폰도 끼고, 이게 몸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막 정리하면서 저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반갑게 또 PD님 맞아주시고, 우리 또 입구에서 또 우리 형제님 반겨주시고, 또 우리 기술 감독님 또 오랜만에 또 찾아뵙고 또 인사도 드리고서 너무너무 행복한 자리에 앉아있는데요. 제가 온 거 어떻게 아시고 또 많은 분들 또 문자와 빵톡으로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7539님, 야 우연처럼 갑자기 라디오를 켰는데 와 모이세 신부님 반가워요 신부님 하셨어요. 저 너무 반갑죠. 제가 이제 그 맨날 외웠던 뒷번호들이 있는데 그 번호들이 좀 이제 사라질 쯤 다시 돌아가지고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9203님, 와 설마 예 모이세 님 반가워요 하셨는데 저만큼 반가울까요? 네, 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저희 또 신부들이 또 루틴이 있습니다. 어느 기간에는 또 연수도 가셔야 되고 어느 기간에 또 휴가도 가셔야 되니 반드시 한번 올 것이다 했는데 그날이 오늘이군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 이게 김강용 신부님 없어서 기쁜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왔다는 게 기쁨.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037님, 앗 벌꿀을 모아들게 만든 모이세, 어서 모이세. 이영준 씨분이 안녕하세요. 이번 주 축제로구나 하셨는데 좋습니다. 이번 주 축제 한번 하시죠. 아 오랜만에 또 허니 붕붕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억나시겠죠? 일주일 동안 우리 꿀빵으로 허니 붕붕 브레드로 함께 한번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594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아유 베테랑 알바생이시군요. 오늘의 스페셜 메뉴 꿀빵 들으러 왔어요 하셨는데, 아 이거 되게 멋있는 표현이네요. 베테랑 알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주인이 아, 알바가 빵꾸난데 누굴 부르지 할 때 베테랑 알바가 딱 와. 그럼 주인은 아무 걱정 없이 맡기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겨자씨님, 어머어머어머 깜짝 파티 같아요. 모이세 신부님 목소리 더 멋지셔서 내가 성함을 잘못 들었나 했네요 하셨는데, 아 그럼요. 제가 6개월 이상을 쉬었는데 목소리가 돌아와야죠. 제가 원래 이렇게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막 목이 좀 돌아올 날이 없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자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꿀벌들은요 꿀벌들의 춤은 꿀벌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합니다. 꿀벌들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혼자 욕심내지 않고 춤으로 다른 동료들에게 두루 알려주고 서로 나눈데요. 이게 또 우리 그리스도교의 정신과도 통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꿀벌의 정신으로 오늘부터 이번 한 주 양봉꾼 모디가 빵집 주인장으로서 맛있는 소리빵 꿀잼 내게 구워볼 테니까요. 다들 라디오 빵집으로 모여 주십시오. 아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 손님들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우선 광고 듣고 올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

0: 1-800-918-0119 국제구조위원회.
1: 허니붕붕 허니붕붕 모디와 함께하는 싱싱우싱
2: Everybody 모두 출석 체크.
3: 허니붕붕 브레드. 어쩔 수 없이 뒤에 이 꿀빵을 붙일 수밖에 없네요. 너무너무 반가운데, 자, 이 반가운 기분 살려서 그대로 출석 체크 한번 나가볼게요. 김지혜님, 우리 이영준 신부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 하셨는데, 아, 우리 김지혜님도 안녕하셨죠? 너무너무 기쁩니다. 박건영 대건안드려님, 저 오늘만 하시는 줄 알고 안 울라고 했는데 신부님 저 울어요. 한 주 동안 내내 우실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저도 오늘만 울고 안 울려고 그랬는데 한 주 동안 함께 울겠습니다. 자, 허니붕붕도 너무 신나게 기분 좋게 한번 같이 해본 것 같고요. 이 기분 그대로 살려가지고 오늘 어떤 또 특별한 게스트가 오실지, 그리고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함께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우신에서는요, 매일 요일별 특별 빵을 굽고 있죠. 월요일 2부 함께하는 빵집 사람들, 오늘은요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여기 방송국을 떠나가지고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저도 WID 조직위원회 대회 협력으로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7년 서울 WID 세계청년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벌써부터 기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몫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봉사자분들인데요. 그 선봉에 서신 분이죠. 임수연 소아드레사 자매님, 2027 서울 WID 봉사자 대표, 오늘 2부에서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연 인사말 반가운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어찌 보면 저를 닮은 노래일 수도 있겠는데요. 성시경이 부릅니다. 미소천사.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against the must of loving you. Jesus.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들의 보통의 일상을 전해주세요. 라디오 빵집만의 맞춤 선곡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멋있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전엔 꿀벌님들이라 해서 이게 너무 입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불러야 될지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뭐 오늘은 뭐 제가 진행하니까 뭐 꿀벌님들이든 빵집 손님이든 마음대로 불러볼게요. 별사랑이님, 미소천사 양봉업자님, 신나는 월요일입니다 하셨는데, 그러게요. 우리 모두 이제 월요일은 너무 힘들고 지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제 라디오도 들으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시면서 같이 힘내보면 어떨까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너무 좋네요. 7978님, 찬미예수님 신님 반갑습니다. 항상 청취자로 자리를 지키니 오늘 모이세 신문이 오신 것도 바로 들을 수 있어서 참 좋고 감사하네요. 모두 좋은 날 보내세요 하셨는데, 이게 또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이제 영성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또 바로 이런 겁니다. 매일매일 하느님과 함께 지내려고 하는 마음들, 그리고 기도의 어떤 모습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기쁨으로, 은총으로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7978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신신우신을 사랑해 주셔서 저도 선물이지만 우리 7978님께 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리맘이라고 될까요? 토리맘 477님 오셨네요. 심이 안녕하셨는지요. 얼굴 뵈니 엄청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1부 때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안 해가지고 맨날 1부에서 막 제 맘대로 하고 그랬거든요. 막 코도 만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1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다시 반갑게 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9203님, 꿀벌계 성시경 신부님 역시 멘트 하셨는데 잘 자요. 역시 멘트 하면 또, 근데 이게 또 계속해서 제가 방송을 놓은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는데 복자방송에서 계속해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생방송을 이어갔거든요. 여전히 안 놓길 잘했다 생각이 들면서, 또 딱 앉았는데 몸이 기억하니까 막 후룩후룩 나오네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우리 많은 꿀벌님들과 빵집 손님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건영 대건안드리아님, 평화방송 라디오 서버 증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1500만 명 시청자가 올 텐데요 하셨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지금 한 두 차례 정도 서버가 마비되었다는 소식은 맨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마비된 적은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손잡고 이렇게 오셔서 꿀빵 드시면서 좋은 이야기 나누시면은 반드시 서버가 다운돼서 한동안 방송 사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 선곡, 맞춤 배송곡을 해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박건영님, 너무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가지고 또 이름도 또 찰싹 달라붙잖아요. 그래가지고 찰싹 달라붙는 그대와 함께 하시라고 B1A4가 부르는 그대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7350님께서 모이세 신부님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오셔서 딱 10년만 방송해주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 10년은 자, 그리고 실비아님께서 오셨어요. 출석 체크 오랜만이네요 하셨고요. 류신아님도 모디 신부님과 함께 파리를 하셨는데요.

네, B1A4가 부른 그대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B1A4 하면 또 옛날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B1, A4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날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맛있게 또 여러분께 들려드린 노래 잘 듣고 잘 드셨죠? 우리 토리맘님께서 제 귀가 모이세 신부님을 기억하네요. 즐거운 프로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더 신기한 거는 제 몸도 이걸 또 기억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혀 부담 없이 마치 어제까지 뭐야 그 지난 금요일까지 방송하고 오늘 다시 온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아 그냥 뭐 어차피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팝업 스토어로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니까 우리 그냥 같이 한번 제대로 한번 즐겨봅시다. 오랜만에 또 다 끌고 오시고 또 그래야 또 김강윤 시민이 오셨을 때 우와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한번 잘 만들어 가볼게요. 김지혜님께서 우리 이영준 모이세 신부님 다시 신신우 씨네 재취업하시는 건 어떨까요 하셨는데 요건 또 제가 또 저희 총장 신부님께서 또 이게 허락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아 일단은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팝업스토어 열었으니까 바짝 그냥 함께 즐겨주시죠. 원래 이제 살짝 열고 살짝 사라지는 게 더 인기가 많잖아요. 제가 한번 또 그걸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좋은 상품으로 여러분과 함께 쭉 나가볼게요. 소피아님께서 피부 관리 엄청 하셨네요 하셨지만 이거 안 걸릴 수가 없군요. 제가 이제 사실은 로션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게 티가 나나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카메라는 또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아보시는 그 마음이 더 아름다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쭉 한번 이 분위기 모아가지고 아,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이렇게 예쁘게 변한 게 저예요. 라고 이런 느낌으로 소피아님께 노래 선곡한 거 드리겠습니다. 아일리시 불러요. It's me.

0: 네, 아일리시 부른 It's Me 듣고 오셨습니다. 아우, 그냥 정오에 너무너무 신나시죠? 저도 그냥 정신이 그냥 번쩍번쩍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신나는 노래 들으니까요. 빵과 와인님, 워미 워미 워미 이게 누구시대요? 허니 붕붕 짱구 인사드려요 하셨는데 빵과 와인님은 계속해서 우리 신신우신과 함께하고 계셨군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이게 익숙한 또 이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꿈동이님, 모세 신부님 반갑습니다. 감자 캐며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감자 캐며 듣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둠칫둠칫둠칫 이렇게 잘 캐시라고 둠칫둠칫 노래를 좀 들려드렸네요. 팍팍팍 또 캐지 않으셨습니까? 아, 1214님, 아, 1214님도 제 익숙한 또 뒷번호죠. 어디서 달달한 향기가 나나 했더니 양봉업자가 오셨네요. 꿀벌 1호 그 향기 맡고 날라왔어요. 눈물이 날 지경 하셨는데 저도 1214님 분이 번호 보고 나서 눈물이 그냥 핑핑 돌았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 계신 신신우신 지금 시간 12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1: 어서오세요.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오늘의 만만한 퀴즈. 자, 오늘 모처럼 출동한 양봉꾼 모디보로 다들 라디오 빵집으로 모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꿀벌이 태어난 걸 축하하러 모이는 날은 언제 어떤 날일까요? 정답도 좋고 재치 만점 오답이 더 좋습니다.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라디오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릴게요.
0: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수공예 성물가게 준알게 밑에서 도자기 통통 십자가, 경북 영양농협 제공 유기농 안심청정 고춧가루, 당신의 매일을 축하합니다. 꽃보라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뜨개 인형을, 농업회사 머쉬드림에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구수한 울긋 동충하초 동공칩을, 면역 전문 브랜드 슬림바이 365에서 와우 다이어트 100억 유산균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투찡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허브로 만든 힐데갈드 화장품 세트를,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미사보에서 미사보를, 아이무드에서 심상무 작가가 원목으로 만든 호산나 성지꼬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된 생명의 빵을 전하는 미사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특별히 선정된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 또 이거 오늘 어떻게 아시고 또 문화 선물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신신우 씨를 드리는 이번 주 문화 선물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키워줄 가족 뮤지컬 숲속 100층짜리 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월 11일이고요.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공연에 초대하는데요. 장소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세천연홀입니다. 아이와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샵 1053 한통에 100원 유료 문자로 실명 성함과 함께 신청해 주세요. 다섯 분께 두 장씩 선물합니다. 자, 오늘 만만한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 짧게 한 번 더 나갈게요. 꿀벌이 태어난 걸 축하하러 모이는 날은 언제 어떤 날일까요? 한 통에 100원 샵 10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는 동안 힌트송 아닌 힌트송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조이가 부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네, 조이가 부른 Happy Birthday to You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꿀벌이 태어난 걸 축하하러 모이는 날은 언제일까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야, 많은 분들 진짜 엄청나게 보내주고 계신데 다들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베로니카, 우리 소피아, 김수영님, 귓가가 달달하니 좋네요. 와, 모이세 신부님이시다. 어머나 어머나, 너무너무 반가워요. 오늘 짝꿍이랑 비빔국수 만들어 먹으려고 분주히 움직이다가 신부님 목소리 듣고 소리 질렀어요 하셨는데, 분주히 움직이시다가 또 통을 엎거나 하신 거 아닌가요? 네, 설마 바닥에 있는 비빔국수를 이렇게 들어 올리신 거 아닌지 싶은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와, 우리 베로니카 소피아, 우리 공식 조카들이었죠. 신신우신 6개월 지났으니까 훌쩍 크지 않았을까요? 가끔 오프라인에서 만났는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우리 친구들. 빵과 와인님, 오늘 겁나 달달해요 하셨는데, 아, 이거 하루하루 더 달달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일주일 동안 모든 거 한번 쏟아 부어보겠습니다. 예, 매일매일 기대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함께 할게요. 앞으로 뒤태님 답, 오늘 이렇게 꿀벌들이 모여서요. 정답은 힌트 듣고도 모르겠네요. 퀴즈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셨는데, 정답 오늘 이렇게 하고 싶네요. 아, 제가 오는 날이 또 생일이 아닐까 싶은데. 수영김님, 보라로 볼 수 있으니 더 행복하네요 하셨고요. 별사랑이님, 정답 양보자가 신신우신에 나타난 날이요. 오늘이랑 좀 비슷한 날이요, 그죠? 김재님, 8월 8일이 아닐까요? 벌들이 마음에 드는 곳에서 나르는 방향이 팔자로 난다고 모이세 신부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살짝 8월 8일인가 싶었는데 과연 어떤 정답일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달레나님께서, 모이세 신부님 저 왔어요 하셨는데, 막달레나님 저도 왔어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5348님 벌스데이입니다 하셨는데요. 과연 벌스데이 맞을지 틀릴지 한번, 힌트를 잘 들으셨다면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9203님 정답 벌들의 날, 벌스데이 생일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정말 많은 분들이 답을 보내주셨고,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일지 한번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꿀벌이 태어난 걸 축하하러 모이는 날은 바로 벌스데이입니다.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아니지. 누가 어떤 분인지 발표도 안 하고 축하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맞추신 분, 그리고 선물 받으신 분은 바로 9203님, 5348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신신우신 홈페이지 오늘자 선곡표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2부에는요 신신우신 초대석 빵집 사람들, 오늘은요 모든 행사의 꽃 바로 봉사자인데요. 보통의 행사, 그냥 봉사자도 아니고 무려 2027 서울 WID 봉사자 대표 임수연 소아드레 씨와 데레사 씨와 함께합니다. 자, 마지막 끝곡 라이언이 부르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들으시면서, 벌써 이렇게 1부가 끝난다는 게 제가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요. 시간이 원래 이렇게 빨리 갔었나요? 좀 감동인데. 자, 아무튼 저는 2부에서도 만날 거니까 우리 라이언이 부르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들으시면서 2부에서 만날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4: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름.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5: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됐습니다. 스페셜 DJ 모디가 직접 고른 오늘의 빵집 BGM은 IOI의 갑자기였습니다. 제가 왜 이 곡을 골랐을까요? 여러분들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어느 날 저는 자려고 누웠는데 PD님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오라고 하셔가지고 갑자기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그냥 기분 좋게 야 드디어 고향 가는구나 오랜만에 명절 때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듯 나 드디어 고향 가는구나 라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수락해서 그때의 기분을 살릴 수 있는 노래 갑자기 한번 선곡해 보았습니다. 1부와 2부가 넘어가는 사이 많은 분들 문자 함께하고 계신데요. 7009님

0: 어머, 모이세 신부님이시네요. 너무 그리웠어요 하셨는데 저도 7009님 너무 그리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평화 콘서트에 갔었는데 거기서 또 여전히 꿀벌이셨던 우리 자매님 한 분 오셔가지고 저한테 반갑게 인사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던 아이디를 쓰셨던 분이에요. 지금 뭐 밝혀드릴 수는 없겠으나 너무너무 반갑게 막 손잡고 방방 뛰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7009님 반갑네요. 최스테파니아님 오 모이세 신부 오셨네요 하셨는데 최스테파니아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갑네요. 별사랑해님 갑자기 저희는 무지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저만큼 행복할까요? 그냥 아 진짜 그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 행복 잔잔한 행복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멀리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들 만나는 그런 아주 큰 기쁨이 있습니다. 수영김님 아유 시간 도둑이 왔구만요. 그래서 이제 시간 도둑 할 얘기 많은데 시간 도둑 잡고 싶어가지고 계속 쳐다만 봤더니 시간 도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 수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쳐다보는데 도둑이 오겠니? 라고 하셨죠. 7328님 새싹분이신데요. 모이세 신부님 너무 반가워요. 모이세 신부님과 신부님들이 함께 부르신 새별에게 곡을 요즘 자주 듣고 있습니다. 고3 딸 다니엘라가 아침 알람음으로 해놓았다고 해요. 긴 입시 생활에 지친 듯 보여 안쓰러운 저희 다니엘라를 위해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당연히 기도하고 응원해 드려야죠. 다니엘라 오랜만에 힘 그동안 비축해뒀던 힘이 한 6개월치 있는데요.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라 힘! 아, 이것도 몸이 기억하고 있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 1부와 2부 사이에 우리 실시간 참여분들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신우 씨만의 오붓한 만남 빵집 사람들 오늘은요 임수연 소아대리사 2027 서울 WD 봉사자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볼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갓 구운 빵보다 고소하고 갓 내린 커피보다 그윽한 우리들만의 오붓한 만남, 빵집 사람들. 신신우 씨는 월요일 2부 빵집 사람들. 오늘은요, 계속해서 소개해드린 분이죠. 임수연 소아드레사 2027 서울 WID 봉사자 대표와 함께합니다. 임수연 씨는요, 현재 유치원 교사로 재직 중이고 서울대교구 등촌 1동 본당 주일학교 교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덜덜덜 떨고 계신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임수연 소아대라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신신우 씨만의 약간 시그니처 인사법이 있는데 장황한 자기 설명.
1: 아, 진짜요? 자가
0: 장황한 자기 칭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저는 우선 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전체 봉사자 대표를 맡고 있는 또 임수연 소외대리사이고요. 지금 오늘 우선 네네. 이 느낌을 말씀드리면
0: 좋습니다. 네, 예.
1: 오늘 빵집 가족분들과 신부님들 네. 그리고 또 모든 애청자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네. 너무나 영광이고 네, 반갑습니다.
0: 아니, 이렇게 영광일 네. 때 좋아하는 빵은 무슨 빵일까요? 어떤
1: 빵이요?
0: 빵이 가장 어울릴까요?
1: 제가 네. 사실은 네. 한식파입니다. 네. 네. 한식파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이 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0: 네네네.
1: 제가 빵집에 가면 꼭 구입하는 빵이 있더라고요.
0: 어떤 빵일까요?
1: 그 은은한 커피의 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모카빵.
0: 모카빵.
1: 네.
0: 아,
1: 모카빵을 너무 맛있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네네. 또 커피와 관련된 그 커피 우유, 네. 커피빵, 커피 케이크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일단 네. 이 정도 되면 한식파라고 한다면 약간 네. 수정과 빵이라든지 네. 식혜빵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또 서양의 대표 음식 네. 커피가 나왔네요.
1: 네. 이게 동서양을 또 아우르는.
0: 네. 아, 좋습니다. 아, WID 2027 봉사자 대표라면 네. 동서양을 이렇게 또 좀 버무릴 줄 알아야 되는 아. 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 감동입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어찌어찌 한번 넘어가 봤는데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또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야기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네. 훅 하고 금방 지나가요. 네, 그래서 딱 정신 바짝 차리고 잘 하셔야겠습니다.
1: 네.
0: 준비되셨죠?
1: 네.
0: 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나가겠습니다. 아, 제가 사실 소개로 네. 유치원 교사라고도 말씀드렸고 네. 성당에서는 또 주일 학교 교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본래 유치원 교사가 꿈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1: 네, 제가 현재 서울시 교육청 소속 공립 유치원 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저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항상 꿈을 꿀 때 뭔가 가르치는 일과 관련해서 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임용고시를 보기 전에 네네. 뭔가 한때는 음악을 전공하면서 네, 음악과 관련한 꿈을 꾸기도 하였는데요.
0: 네네.
1: 그 음악과 또 관련해서 아이들이랑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교육적으로 좀 관심을 두게 되었고 네, 그래서 교육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교사로서의 꿈을 또 확고히 해나간 것 같습니다.
0: 사실은 저도 제 조카가 유치원 시절을 좀 기억해요.
1: 진짜요?
0: 네, 근데 얘네가 도대체 뭘 알아들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교육이라는 것을 이 어린아이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네.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1: 네, 그 안에서 예예. 또 저희가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놀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찾고 그것을 배움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좀 자기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곡을 찾고 또 놀이를 해나갈 수 있도록 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0: 야, 근데 요즘에 또 제가 넷플릭스에 화제가 된 내 땡땡에 화제가 된 그 참 땡땡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1: 네,
0: 그거
1: 맞아요.
0: 보면서 야, 교권국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교육 현실 이런 걸 때도 가슴이 되게 아팠는데
1: 네.
0: 아이도 그렇지만 이 부모님들의 그 열성 이 적극성
1: 네, 그렇죠.
0: 이런 것들이 또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나요?
1: 네, 유치원에서도 제가 아직 그 드라마를 아직 보지 못하여서
0: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일단은 네,
1: 내용을
0: 네, 정말 다행이에요.
1: 네, 정확히 네. 모르지만
0: 네네네.
1: 그 안타까운 요즘 그 현실 상황을 담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 환경이나 교육 분위기는 정말 그 학교급이나 학급별이나 그 교육 대상별로 정말 다양하게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또 아이들,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그 안에 더 많은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맞습니다. 네,
1: 그 안에 네. 또 관계들이 있고 그 관계들이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 상호 소통하면서 나타나는 그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또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네네. 그러한 관계들을 맺어나갈 때 어떤 지향점을 맺고 관계를 맺어나가야 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잘 관계를 맺어나가야 할지 계속적으로 또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해 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0: 정말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말 함께하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선생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거기서 또 이건 사담입니다만 인기는 어떻습니까? 나의 인기도의 측정은? 예, 좋다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 정도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다 보면 좀 긴장도 좀 풀리고 네. 아 여기가 라디오 부스였구나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약간 잊어버리게도 되는데요.
1: 네,
0: 본격적으로 또 2027 세계 서울 세계 청년 대회 또 이것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봉사 대표자가 되셨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딱 들으면 사람들이 봉사 대표자?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왜 봉사자가 필요하지? 이럴 수 있는데
1: 네.
0: 봉사 대표자 어떻게 되신 겁니까?
1: 저희가 전체 이제 봉사자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 전체 봉사자 WID 전체 봉사자 대표와 그때 부대표님 이렇게 네네. 선출을 하셨고
0: 네네.
1: 각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영성구현본부
0: 네.
1: 기획사목본부가 있는데
0: 네네.
1: 각 본부별로 대표 부대표님을 이렇게 선출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0: 야 그러면 이게 제가 듣기로는 어떤 성당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놓고 투표가 끝날 때까지 못 나오신 다음 투표가 됐을 때 흰 연기가 올라왔다는 그런 꽁클라비와 비슷한 투표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거죠?
1: 선출 방법은 네. 단순한 또 선출 방법이 아니라
0: 네.
1: 저희가 그때 상황에 가능하신 분들 미리 사전에 이렇게 수합을 해서 한 100여 명 정도의 봉사자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네 조금 일반적인 선출 방법이 아니라
0: 네네네.
1: 기도와 식별의 과정을 통해서 선출을 진행하였습니다.
0: 기도와 식별 과정에서 이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대표됐으면 좋겠다. 손을 들어 지목한다. 이거 이겁니까?
1: 그래서 추천과 우선 네, 추천과 재청을 통해서 후보자분들을 모셨고
0: 네네네.
1: 그 후보자분들 중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투표하는 과정에서 묵상하고 기도드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좀 식별해 나가는 공동 식별해 나가는 네 과정을 거쳤습니다.
0: 거의 성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선출을 하셨군요.
1: 네.
0: 놀라운 사실은 이제 후보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됐잖아요.
1: 네.
0: 그때 마음이 좀 어떠셨습니까? 이 무게감.
1: 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이어서
0: 네.
1: 그날 정말 많은 봉사자분들이 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모여 있고 또
0: 네네.
1: 항상 반갑게 인사 나누고 그런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선출에 많은 생각을 하였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도 사실은 지금 대회 협력 팀으로 열심히 지금 도와주고 있어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감을 잡고 있는데
1: 네.
0: 여기까지 일단 여쭤보고 또 다른 질문을 바꿔보겠는데요. 그 본대회까지 장기 봉사, 단기 봉사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1: 네.
0: 장단기 봉사는 어떤 거고 한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1: 네. 지금 장기 봉사자와 단기 봉사자 합하여서 약 1만여 명 정도의
0: 봉사자 1만여 명이요?
1: 네, 분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0: 와.
1: 그래서 장기 봉사자와 단기 봉사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좋죠.
1: 네, 말씀드리면 WID 조직위원회에 그 조직위원회에서 모집하시고 배치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을 센터 봉사자라고 명칭하고
0: 센터
1: 있습니다.
0: 봉사자. 네.
1: 네. 그래서 그 센터 봉사자 안에서 활동 기간에 따라 장기 봉사자 분들과 단기 봉사자로 이렇게 구분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장기 봉사자는 6개월 이상 네, 활동하시면서 본대 준비부터 또 이제 종료식까지 함께 그 대회 운영의 기획과 또 운영 전반에서 활동하시게 되는 분들이시고
0: 네네.
1: 단기 봉사자는 그 본대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회 운영의 지원 인력으로 네, 활동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내와 국제 봉사자 네, 모두 포함되어 있고 약 1만여 명 정도의 봉사자를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본당 봉사자
0: 그렇죠.
1: 추에
0: 네네.
1: 또 본당에서 모집하시게 되는 본당 봉사자 약 2만 명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총 3만 명의 봉사자분들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0: 그 3만 명의 봉사자의 대표자다. 이거 말씀이신 거죠.
1: 네.
0: 와 그냥 듣기만 해도 어깨가 너무 무거운데. 네. 아 이것도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까지 어깨의 짐을 조금 내려드리고. 네. 긴장을 좀 풀어드리는 위해서 노래 한 곡 아니 듣고 갈 수 없는데요. 첫 번째 그래도 추천하실 노래가 있으시면 어떤 노래 추천하셨습니까?
1: 네, 저희가 이제 봉사자로서 이 길을 같이 가야 하는데. 네네네. 우리가 함께 가는 길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네네. 제가 아이들 덕분에 동요를 참 많이 접하고 부르고 있어요 함께. 그래서 함께 걸어 좋은 길. 네. 네, 동요를 신청해 보았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함께 걸어 좋은 길 3만 명의 봉사자 대표 네, 동요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첫 번째 추천곡이었죠. 동요 함께 걸어 좋은 길. 함께 걸어 좋은 길 듣고 오셨습니다. 아, 노래가 너무 좋은데요. 네. 왠지 지금 함께 손잡고 걸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1: 지금 예. 이거 함께 걸어.
0: 아, 방송 놓고 잠깐 함께 걷고. 네. 예, 올 생각 못했네요. 자, 오늘 빵집 사람들은요. 2027 서울 WID 봉사자 대표. 여기 좀 수식어를 좀 넣겠습니다. WID 3만 명 봉사자의 대표. 임수현 소아대리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대건 안드리아님께서는 세상 어떤 성가보다 내 마음을 정화해주는 동요네요. 저 울어요. 이분 감동 맞으면 우시는 분이에요. 네. 네. 이제 울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들 손잡고.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수영김님 한번 읽어주시죠.
2: 네, 어제도 오늘도 어디선가 뵌 것 같은 친근함이 느껴지네요. 설명도 잘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와요.
0: 혹시 비슷한 동네에 사시는 거 아닌가요? 같은 동네. 네.
2: 좀 익숙한 성함 네,
0: 익숙한 성함인가? 이분은 저 제가 알기로는 노원 쪽에 살고 계신데 집이 노원 아니시죠?
2: 네.
0: 네, 그러면 다른 분인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뒤태님, 단아한 모습의 유치원 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선출 과정을 들으니 임소아 대리사 지금도 잘하실 것 같지만 앞으로도 함께 응원하겠다고 또 응원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이게 단아한 모습에 좀 되게 어울리신 분이세요. 앞으로 뒤태, 네. 뒤태가 아름답다 하신 분이시라. 네. 네, 그렇습니다. 최경혜님이요.
3: 네, 단아하게 아름다우신 분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니, 이게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 아시죠? 이게 예, 이렇게 보이시나 봐요. 또 모습들이
3: 예쁘게 또 봐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0: 아, 실례지만 아직 기혼이신지 미혼이신지는
3: 미혼입니다.
0: 아, 그럼 네. 세상에 좋은 아드님을 두신 분들 지금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청취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단아함에 한번 빠져보시죠. 서현숙 아가다님께서 등촌 일동의 자랑. 야, 임수현 쌤 정말 반가워요.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아가다님 아시는 분이십니까?
3: 네, 저희 등촌일동성당 네. 초등부 주일학교 함께 네. 교사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어떤 분에게 알리셨냐라고 여쭤봤지만 창피해서 아무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3: 창피하기보다 떨린 마음에 조금 침착함을 유지하고자
0: 유지하기 위해서 예. 보통 한 3만 명 봉사자한테 알릴 만도 한대요.
3: 네, 네 너무 좀, 영광이고 네. 그렇지만 좀 떨려서 네.
0: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후에 다시 한번 초대해서 그 3만 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듣는 거 괜찮겠죠?
3: 네, 네.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김재님도 3만 명의 봉사자 어깨가 무거워지셨겠어요. 혹시 어깨 상처가 나진 않으셨는지 이렇게 저 친절하십니다.
3: 네.
0: 예, 또 어깨에 또 상처가 나시면 마대 땡땡 아시죠?
3: 네. 네.
0: 가볍게 바르고 또 일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또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아 그렇다면 이 3만 명의 봉사자 대표가 되셨는데 어떻게 WYD와 첫 인연을 맺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맺으신 겁니까?
3: 네, 처음 알게 된 것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청년이 되면서 좀 자연스럽게 세계 청년대회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친언니가 있는데요.
0: 네네네.
3: 언니가 2008년 호주 시드니를 참여하였었습니다.
0: 네, 네네.
3: 그래서 그때부터 네, 알게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때 또 언니랑도 같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컸고 또 그 이후에 WID도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0: 네네네.
3: 항상 일정 시기상 뭔가 잘 맞지 않아서 네, 못 갔었습니다.
0: 그런데 2023년 지난번이죠. 리스본 WID에도 참여를 하셨다고요?
3: 네. 네. 그러던 중에 또 이 세계 청년대회를 다녀온 언니가 또 하는 말을 듣게 되니까
0: 그렇죠.
3: 그 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0: 어떤 말을 하셨나요?
3: 꼭 가족과 함께 WID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참여하고 싶다.
0: 오.
3: 네, 그런 또 자신의 경험과 예. 또 주님 사랑의 체험을 이렇게 말해주고 그걸 또 전해 들으면서 마주하면서 정말 저도 언젠가 네,
0: 가보겠다.
3: 가보고 싶다. 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0: 네.
3: 어느 날 2023년 네, 리스본 또 WID 모집 글을 보게 됐어요.
0: 야, 이게 매지가이처럼 네. 쭉 올라왔군요.
3: 네.
0: 이거 내가 갈 것이다.
3: 네.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바로 너무 설레는 마음에 본당 신부님께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0: 보통 이제 리스본에 이렇게 WID를 다녀오면 그 안에서 뭐 많은 관계들을 맺지만 영적으로나 아니면 하느님 체험으로나 아니면 여기만의 특별한 경험 같은 걸 많이 하고 오시는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이건 약간 번외 질문 될 수 있습니다.
3: 네. 그 모든 순간 순간.

0: 순간이 정말 기억에 남긴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네. 그 하느님 사랑을 확인하고 네. 또 자신을 들여다보고 음흠. 서로 나누기에 한 곳에 모였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음흠. 저한테 너무 그 큰 울림이었고 오. 감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또 그 순간들 음흠. 그리고 함께 느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네,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자리 잡고 있는 그 서로의 WID가 그 제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야, 모든 날 모든 순간 행복했다 이겁니까?
0: 아, 네. 그렇죠.
1: 아, 지금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수많은 분들이 아 나도 그럼 WID 가고 싶다
0: 네.
1: 이런 마음을 막 불러 일으키게끔 해주신 정말 봉사자 대표님 같은 정말 멋있는 말씀이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옆에는 저도 아 나도 또 가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다행히 2027년 2027에 우리나라에서 한다니
0: 네.
1: 얼마나 예, 영광입니까.
0: 네.
1: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직접 참여한 WID 어땠습니까?
0: 그 안에서 그 감동을 느끼면서 음흠. 또 다른 나라로 순례를 떠났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그 다른 나라의 순례지를 통해서 또 카톨릭을 알아가는 것도
1: 아~
0: 네, 너무 감사했고 또 그 저희가 이제 준비해 나가면서 팀별로 구성을 해서 순례를 떠났는데 그 팀분들과도 더욱더욱 이렇게 신앙을 알아가면서 나누고 그런 과정들이 다 네,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1: 그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준비하시기 때문에 봉사자로서 아 이게 WID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막 눈에 보이시잖아요.
0: 네.
1: 근데 그때 당시 참여 당시에는 눈에 안 보이셨을 텐데
0: 네.
1: 그 과정에서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았던 행사가 딱 떠오르신 게 있다면요. 네.
0: 정말 그 하루하루마다 그 젊은이의 축제 그리고 교리 교육도
1: 교리
0: 있고,
1: 교육
0: 네.
1: 아.
0: 그리고 십자가의 길
1: 십자가의 길
0: 그리고 교황님과의 만남
1: 아.
0: 정말 그 한 하루하루마다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
1: 네네
0: 네, 그 순례자분들의 뜨거운 신앙의 열기 또한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또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았던 점은 홈스테이입니다.
1: 아, 이거 네. 저도 잊지 못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폴란드 대회 갔었는데
0: 네.
1: 한 몇 년을 그 홈스테이 하신 분하고 연락을 취했었어요. 근데 왜 끊겼냐면 제가 영어가 안 돼가지고 이게 프랑스어로 했으면 좀 했을 텐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0: 네.
1: 서서히 사라지긴 했는데 정말 오래 갔었어요.
0: 네.
1: 아, 그 홈스테이 어떠셨어요? 네. 홈스테이 진짜.
0: 저도 감사하게도 홈스테이를 경험했었는데요.
1: 네.
0: 그 정말 다른 나라에서 오는 순례자분들을 음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정말 그 아낌없는 사랑과 그 환대의 마음으로 네, 품어주시는 그 순례자 가족분을
1: 네네네.
0: 잊을 수가 없고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저도 네. 계속 연락을 지금까지
1: 네. 아, 지금까지요?
0: 네. 오,
1: 4년이 됐는데
0: 네, 해오고 있고
1: 네.
0: 그분들께서 한번 한국에 오셨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오.
0: 그래서 꼭 27년에 네네. 서울에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1: 네.
0: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그분들은 홈스테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등촌 1동으로 가셔서 우리
0: 네.
1: 봉사님 댁으로. 자동인가요?
0: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아 이렇게 또 인연이 되는군요.
0: 네.
1: 사실 WID 하면 이렇게 되게 막연하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행사야. 이렇게 뭐 이렇게 감을 못 잡을 수가 있는데
0: 네.
1: 봉사자로 준비하시면서 그 이전에 WI 참석 때랑 지금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조금의 어떤 차이들이 좀 있을까요?
0: 네. 이전에 경험하였던 WID는 정말 참가자의 입장에서
1: 네네네.
0: 참여를 하다 보니까
1: 음흠.
0: 그 준비해 주신 것에 정말 숟가락만 얹는 것처럼
1: 그렇죠.
0: 네.
1: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0: 네.
1: 먹으면, 예.
0: 그래서 그 참여자, 참가자와 모든 그 참여하시는 순례자분들이 정말 그 안에서 신앙을 느끼고 듬뿍 느끼고 네. 그 신앙의 힘으로 이제 앞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지금 와서 또 봉사자로서
1: 네.
0: 함께
1: 네네.
0: 바라보다 보면 그 뒤에서 얼마나 그 봉사자분들의 네, 노고와 희생과 그 사랑이 있었을까 또 생각하게 되는 것
1: 네네.
0: 같고 또 네.
1: 아니, 지금 또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막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나시면서 그때 좋았던 그 기억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하셨던 모습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0: 맞아요.
1: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큰 감동을 받고 있거든요.
0: 네.
1: 저도 사실 이제 WID 함께 준비하면서 막연한 걱정들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준비하는 친구가 와서 너희들 너무 기쁘겠다, 행복하겠다, 남의 속도 모르고 계속 행복했다 하는 거예요.
0: 네.
1: 이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그랬더니 성령께서 함께하실 거고
0: 네.
1: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끌어주실 거고 풍요로운 선물을 주실 거라고 딱 하는데 제가 아 이게 막연한 걱정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의탁하고 네. 함께 해야 되는 자리가 돼야겠구나라고 생각이 확 전환됐던.
0: 맞아, 네.
1: 그래서 그 친구의 입을 빌어서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라고 큰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아마 그런 상태로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실까 싶은데요.
0: 네,
1: 저희가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가지고 듣고 와서 다음 이제 봉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나눠볼 텐데 또 그 전에 또 많은 분들이 이 감동 어린 이야기를 들으시고 참지 못하시고 또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김재희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 임수현 소아 대리사님께 평화를 주셨군요라고 맞죠?
0: 네 맞습니다. 네,
1: 깊은 진짜. 평화를
0: 네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네 저도 담아가고 좀 함께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 네. 좋습니다. 체리조아님, 체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체리조아님께서는 2027 세계청년대회 대성공을 위해 힘쓰실 봉사자님 감사합니다. WYD 봉사자 대표이신 임수현 소아대리사 자매님 환영해요 라고 또 이렇게 환영 인사 나누셨습니다. 자, 7504님 한번 읽어주시죠.
2: 네, 안녕하세요. 카타리나입니다. 2027 WID 봉사자는 아직도 지원할 수 있나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다가 늦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1: 이 이야기 저희가 이제 노래 듣고 와서 딱 나눌 이야기를 어떻게 딱히 또 아시고 하셨죠? 네. 엄청 대단하십니다. 자, 두 번째 노래 추천곡 어떤 노래 추천하셨습니까?
2: 아, 두 번째 곡은 네네. 저희가 아직 네 서울 WID 주제곡이 네. 나오지 않았잖아요.
1: 나오지 않았죠.
2: 네.
1: 이거.
2: 네. 그래서 우리의 주제곡을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음흠. 직전 리스본 WID 주제곡이었던 서둘러 가보자 네. 아프레스 아누아 네. 네, 추천드립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아직은 우리가 2027 그 대표곡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네. 2023 세계청년대회 주제곡이겠죠. 리스본 주제곡 서둘러 가보자 아프레스 아누아 한국어 버전으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신청곡이죠. 2023 세계 청년대회 리스본 주제곡이었습니다. 서둘러 가보자. 아프레사 누아 듣고 오셨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는 사이 지금 많은 분들 또 문자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7504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분 때문에 지금 저의 대화가 이제 앞으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지 네. 아직도 지원할 수 있냐는 질문 때문에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서울 토마스님, 멋진 대봉님 활약 기대합니다. 이거 같은 팀 아닙니까? 대봉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대표 봉사.
1: 저희 봉사자분의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0: 네, 하지만 네. 누군지 모르게 서울 토마스라고.
1: 네,
0: 서울의 토마스면 서울에서 왕서방 찾기 같은 건데. 네. 그 정도죠. 네. 예. 토마스 많으니까요. 꿀라라베스님, 허니 붕붕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못 이신 분이 하셨는데 아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이렇게 진행할 때 허니 붕붕이 인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빵집으로 바뀌어서 허니 붕붕 브레드로 바꿨습니다. 아. 예. 자, 율레타님이요.
2: 네, 어머나 못 이신 분님 목소리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바뀌었네요. 잘 지내셨죠? 하셨습니다.
0: 아, 제가 읽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맛깔지게 읽어주셔가지고 아, 제가 네. 또 힘이 나네요. 네, 잘 지냈습니다. 율리했다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신신우신 빵집 사람들, 오늘은요 K가톨릭 청년을 대표해서 2027 서울 WYD 봉사자 대표라는 막중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신 임수연 수화대리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이제 2027 WYD 관련해서 봉사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저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빵톡이나 문자 참여로 계속해서 질문 주시면 그때그때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7 서울 WYD 봉사자가 되기 아직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WYD 장기 봉사자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 이 장기 봉사자 어떤 분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현재 6월 26일 금요일까지 장기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0: 금요일까지? 네. 그러면 많이 남은 것 같았지만
1: 지금 저희 한 주간 네.
0: 서둘러 가야겠네요.
1: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WID 조직위원회에 속해 있는 센터 봉사자의 네, 장기 봉사자는 지금 약 380여 명 정도 네, 봉사자분들께서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0: 네네.
1: 그래서 장기 봉사자를 살펴보면 저희 국내 팀 봉사자와 또 상급 봉사자라고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는데요.
0: 네네.
1: 네, 부서 봉사자로 명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 봉사자 그리고 국제의 부서 봉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팀 봉사자의 경우에는 저희 조직이 내에 총 36개의 팀이 있어요.
0: 36개 팀이요?
1: 네. 그래서 정말 많은 팀이 있는데요. 그 행사 기획과 운영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관련 팀 그리고 봉사자 관련한 교육 또 돌봄 SNS팀 또 순례자 관련한 또 기획과 또 지원과 응대팀 또 그리고 법무 지원하는 팀 또 학술 연구 활동 하시는 정말 다양한 팀들이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그 팀에 소속되어서 내 본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고 또 활동을 대회까지 네, 운영해 나가시는 그런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0: 네. 사실은 이제 WYD 세계 청년 대회 이러니까 봉사자들도 마치 청년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에 대한 청년의 개념은 심장만 뛰면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19세부터 몇 세까지 또 정해진 룰이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봉사자는 혹시 그런 룰이 있습니까?
1: 그래서 지금 팀 봉사자의 경우에는 주로 청년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 거의 지금 부서 봉사자도 말씀드릴 텐데
0: 네네네.
1: 정말 20대에서 60년대까지 정말
0: 20대에서 60세가 아니라 60년대까지
1: 네. 20대는 또 특정하게 예,
0: 그렇죠,
1: 네, 어려우니까
0: 예.
1: 네,
0: 60년대까지 네. 예, 좋습니다.
1: 정말 다양한 연령층에서 정말 많은 봉사자분들께서 애써주시고 계시거든요.
0: 네네.
1: 네, 특히 이 부서 봉사자의 경우에는
0: 네네.
1: 지금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일정한 일과 시간 동안 네,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 20시간 이상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사무 업무 등을 하고 계십니다.
0: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듣고 계시는 우리 빵집 우리 식구들이 잘 듣고 있다가 아, 난 나이가 많아서 못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는 그런 느낌
1: 네.
0: 그리고 내가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다가 뭐 은퇴를 하셨거나
1: 네.
0: 아니면 잠시 쉬는 동안에 봉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자문위원분들께서 계셔서 WID 필요한 전문 분야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또 보유하신 분들께서 자문 및 또 지원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네네. 장기 봉사자 음흠. 또 국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샬롬 공동체에 네 분이 조직위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네, 현재는 조직의 요청에 따라 주교회의 추천을 통해서 네 국제 장기 봉사자를 선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직의 또 필요에 따라 개인 자격에 국제 장기 봉사자 일부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0: 아, 그럼 국제 봉사자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좀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언어는 너무 잘하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도와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이 그 언어를 통해서 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1: 그 언어 그 나라의 언어
0: 네, 외국어를
1: 통해서 네네. 여기 외국인 네. 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아~ 외국에서 살고 계신 또 한국인 분들도 국제봉사자 자격으로 네네. 네, 요 신청 요건에 맞게 네, 신청을 하시고 네. 네, 들어오실 수 있도록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또 살펴주시고 네, 계획해 주시고 계십니다.
0: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단기 봉사자와 본당 봉사자가 남아 있는데요.
1: 네, 그리고 단기 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또 네, 그 열리는 현장에서 또 운영 지원을 또 바로 본대 중심으로 네. 해주시는 네, 그런 봉사자이고 또 본당 봉사자 네, 별도로 본당 봉사자는 본당에서 또 모집을 해주시는. 네, 본당 봉사자 분들이 계십니다. 아, 네, 그래서
0: 네네, 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이제 폴란드 대회 2016년이었던 것 같아요. 폴란드 WI 대회 갔는데 딱 내리자마자 젊은이들이 딱 맞이해주면서 뭔가를 홈스테이를 팍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막 불러주고 막 가고 이게 본당 봉사자 같았어요. 느낌상. 네. 그래서 막 같이 연극도 막 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네. 어느 중앙에 있는 콘서트 홀까지도 우리를 데려가기도 하고 네. 이게 본당 봉사자 같다는 느낌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또 본대회가 딱 시작되니까 네. 구역을 나누어서 안내를 하는 분들 그다음에 미사 그 공간이 너무 넓었는데 네. 섹터를 안내해주는 그런 봉사자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약간 단기 봉사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까?
1: 네. 네. 지금 설명을 예시를 들어서 너무 네. 잘해주셨는데
0: 이상한 제가 준비한 것 같은 이건 아닌데 네.
1: 네, 진짜 본당 봉사자는 그 또 순례자분들이 또 팀으로 오거나 나라 국적별로 오시게 되면 네네. 각 본당에 배정을 받으시

0: 실 텐데 그 본당 그 순례자분들을 본당에서 네 환대마을로 맞이해 주시고 네네. 함께 또 식사나 그런 것들도 준비해 주시는 네,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정말 그 젊은이의 축제나 네네네.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그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계시고 각 음흠. 팀에서 네, 그 운영 전반에 필요하신 부분을 해주시는 네, 봉사자분들 이 계십니다. 네.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해서 설명을 더 장황하게 아주 잘 그 자세하게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등록을 하거나 어디 신청을 하거나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겠죠?
0: 네,
1: 그런
0: 맞습니다.
1: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래서 지원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 WID 공식 홈페이지 가셔서 그 소통하기 탭에 공지사항 부분에 장기 봉사자 모집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바로 들어가시면 바로 배너가 떠서 쉽게 네, 들어가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살펴보면 온라인 지원서 제출과 네, 함께 서류 심사 이루어지고 추천서 제출과 함께 또 면담 인터뷰 심사가 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모집이 네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직위에서 면밀한 모집 과정을 네, 통해서 봉사자분들께서 봉사 가능한 영역을 고려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봉사 가능한 영역이 있다 보니까 네, 봉사자로 지원하셨더라도 네, 조직의 필요와 사정을 고려해서 봉사자의 여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로 혹시 등록되지 못하시더라도 향후 추가 네, 장기 봉사자 모집이나 또 WID 본대 단기 봉사자로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더 궁금하신 내용은 홈페이지에 너무 자세하게 작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 확인해 주시고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아, 설명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근데 사실은 또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WID 홈페이지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라고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제 생각에는 뭐 초록창이라든지 아니면 검색 사이트에 WID 2027만 치면 됩니까?
0: 네. 저 같은 경우도 항상 핸드폰이나 여기 노트북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놨는데 WID 공식 홈페이지, WID 홈페이지 쳐도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1: 좋습니다. 아 이제 거의 뭐 질문은 거의 마지막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제가 핵심적인 질문 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봉사자로 WID 참여해보기. 아 이거 한번 해볼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 지금 신청하세요 뭐 이런 광고 있잖아요. 그처럼 이런 분들 어떤 이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0: 정말 사회가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청년분들 정말 하루하루 그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마주하시면서 살아 계신 것 같아요.
1: 네네.
0: 네.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네. 기쁨과 용기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네, 주님을 믿고 주님의 힘을 믿고 주님을 백으로 두고 네, 함께 또 힘차게 발맞추어서 네,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요.
1: 되게 함께해요인데 되게 소심하게 네. 요 조그맣게 함께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함께할 네. 것 같은데요. 사실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특징이 있다면 저희 또 가톨릭 공동체는 뭔가 활동을 통해가지고 이걸 보통 활동하는 관상이라고 표현하는데 활동을 통해서 하느님의 깊은 영적인 체험들을 또 하기도 하고 이런 기회들을 늘 좀 찾기도 하고 갈구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쫙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그다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니 네.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다시 자신의 신앙을 좀 되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0: 맞습니다.
1: 들고요.
0: 네.
1: 그동안 움츠려서 아무것도 못하신 분들은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봉사자 신청? 이러면 또 새로운 다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 한번 해보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2027 서울 WID를 준비하고 참가하고 싶으신지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0: 네, 정말 WID가 혼자만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네, WID 세계 청년대의 여정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좀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그 마음과 행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 힘차게 그리고 좀 발맞추어 걸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대표 봉사자로서 봉사자분들의 이야기에 귀 네. 기울이고 또 그 의견들을 모아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세계 청년대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네, 연결하는 통로로서 네, 함께 하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시간이 또 이렇게 많지 않고 또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었던 말도 있었을 것 같아요. 3만 명의 봉사자를 책임지는 이 어깨는 너무너무 살찌 좀 무겁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희 형제 공동체도 한 100명, 한 120명 되는데 그거 짊어지기도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한 1분이나 2분 정도 제가 드릴 텐데 못다한 이야기, 우리 봉사자들 대표 봉사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다 같이 뭐 이렇게 해보자, 아니면 이 시간을 좀 지나왔지만 아 요건 얘기했어야 되는데 라고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빵집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첫 라디오라 긴장도 많이 하였었는데.
1: 아, 너무 몰랐어요. 네. 긴장은 몰랐고요. 이게 다리 떠는 것밖에 안 보였거든요. 괜찮았습니다. 네네.
0: 네, 그래서 네. 빵집 가족분들과 또 신부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덕분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WID 봉사자라고 생각하였을 때 단순히 뭔가 행사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그 WID를 통해서 자신의 또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 삶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고 자신의 또 신앙을 돌아보고 확인하고 나누면서 정말 그 깊은 영적 쇄신의 시간을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1: 네네.
0: 그래서 WID를 단순한 행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종교 또 배경,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함께 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함께 발맞춰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밤낮 없이
1: 네.
0: 네, WID 준비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셔주신 또 서울과 모든 교구의 주교님을 비롯해서 또 신부님, 수도자분들 정말 많은 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네, 영육간의 건강 지키면서 영육간의 건강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애청자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원래 마지막에 소감을 듣기도 하는데 이 모든 이야기 안에 좋은 소감까지 잘 녹여졌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대표 봉사자로서 무거운 어깨를 지고 오신 2027 서울 WID 봉사대표 임수현 소아드레사님과 함께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함께 할 거고요. 모세처럼 외롭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 이끌어 나가는 든든한 예, 리더가 되시기를, 그리고 봉사대표가 되시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끝곡으로 신청하신 노래는 마지막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신청곡은 박정아 수현님이 부른 당신 날개 펼치소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건 네. 저희가 보내드리면서 끝곡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제가 더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스페셜 DJ 첫째 날이었고요. 내일은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입니다. K가톨릭 찬양크루 17이다와 함께하는데요. 내일도 빵집 콘서트 1열 직관 필수입니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는 마지막 신청곡이죠. 박정아 수현님의 당신 날개 펼치소서 들으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또 볼 거예요. 안녕.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충분히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예, 지금 이웃이 어디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아왔던 문화나 행동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나를 너의 나라 문화와 행동 좀 배우고 싶지만 너도 나라 한국의 문화를 같이 배워가자 하면서 서로 문화 교환하면 나중에 나는 한국인이라 느껴줄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습니다.
4: 귀화 한국인인 안산 다문화 의용 소방대장 김아준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섞이면 부드러운 라떼가 되듯이 서로 다른 배경과 피부색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혼자서 영화 보고 혼자서 쇼핑하고 또 혼자서 카페까지는 가겠는데 도저히 북적이는 식당에 앉아 혼자서 점심은 못 먹겠더라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나 마음 맞는 친구들 혹은 직장 동료들과 왁자지껄 수다 떨면서 먹는 친교의 점심도 좋지만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또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간단히 김밥이나 라면을 후루룩 먹는 거라면 또 모르겠지만 혼자서 감자탕 돼지뼈를 야무지게 발라먹는다든지 거기다 볶음밥까지 볶아서 냄비를 박박 긁어가며 맛있게 먹는다든지 혹은 여기저기서 북적북적 소란스러운데 혼자서 열심히 곱창을 구워 먹는 일도 보통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용기가 필요 없는 일도 있죠. 나 혼자서 조용히 아니면 귀에 이어폰을 끼고 듣는 아누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든든하고 풍성한 한 끼에 만족감을 드릴게요. 오늘은 6월 22일 연중 제12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 후니 용이 어서오세요 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운하경 아네스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의 끝판왕, 우리 행복가족들은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아유, 혼자서 하면 재미가 있나, 뭐든 같이 해야 재밌지 싶기도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함께 시간을 맞추는 게 번거롭기도 하다 보니 그냥 내 시간 될 때 혼자서라도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일단 혼카페, 혼영화 정도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죠. 카페에 가보면 휴대전화나 태블릿, 노트북을 내놓고 공부나 작업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혼 영화도 좀 조조 영화 정도 평소 찜해놨던 작품을 보러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용한 식당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맛집에서 혼밥을 한다는 건 용기의 레벨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돈 내 산인데도 왠지 빨리 먹고 나가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앞서잖아요. 거기다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메뉴도 아니고 뭐 끓이고 굽고 하는 메뉴라면 식탁을 나 혼자 다 차지하는 것도 좀 눈치가 보일 수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영화관이나 카페, 공원 같은 데서 홀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위안을 얻는 사람들을 라운징족이라고 한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MZ세대의 성향이 작용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워낙 1인 가구가 많이 늘었다 보니 나만의 편안한 휴식과 공간, 취미활동에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정서적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든 간에 함께해서 만족스러운 일, 혼자에서 만족스러운 일, 그 적절한 조화로 행복한 만족감까지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답을 맞히는 명쾌함에 나의 센스에도 만족할 수 있는 시간,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어제는 24절기 중 10번째 절기라는 땡땡이었죠. 망종과 소서 사이에 해당하는 이 날은 여름의 한가운데로 북반부에서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어제는 과연 24절기 중 무슨 날이었을까요? 1번 하지, 2번 동지, 3번 뭐지? 1번 하지, 2번 동지, 3번 뭐지?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보다 더 매력적인 오답 보내주신 분께는 단팥빵 한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CPBC 커피 콩크루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컨셉으로 한 1분 쇼폼 영상을 만드는 크루가 되면 영상 한 편당 5만원 커피 상품권을 드리니까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대구 CPBC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힌트송 최영희 도로테아의 하라 하지 말고 하라

0: 최영희, 도로테아, 하라, 하지 말고 하라였고요. 정답 공개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하지였습니다. 24절기 가운데 10번째 절기라는 하지는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하지를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된대요. 그리고 농촌에선 모내기와 보리 수확, 감자 수확, 또 마늘을 말리고 늦콩을 심는 등 다양한 농사일이 집중되는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는데요. 남부지방에선 하지 무렵이면 모심기가 대부분 마무리돼서 슬슬 장마가 시작되기도 한답니다. 유럽 전역에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최악의 역대급 폭염이 덮쳤다는 뉴스를 보면서 올여름 어떡하지 걱정이 되기도 하던데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제법 선선해진 날씨를 더 반갑게, 더 고맙게 즐겨야겠다 싶습니다. 빵톡의 대건안드레아님 하지 맞춰주셨고요. 엘리사베님도 하지, 그리고 4023님도 1번 하지, 이제는 장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모두 잘 맞춰주셨고요. 또 센스있는 오답까지 보내주신 분께는 단팥빵 선물로 드립니다. 대건안드레아님, 정답 피곤하지. 어제까지 3박 4일 동안의 오사카 여행 일정 잘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너무 피곤했는지 귀국해서 6시 청년미사 드리고 집에 와서 기절해버렸습니다. 피곤하실 만도 하죠. 이제는 좀 노는 것도 피곤하시죠? 그래도 잘 놀고 오시고 또 미사까지 해야 할 거는 다 하고 기절하셨으니 다행입니다. 오늘은 좀 쉬시지 요. 5029님, 낮이 제일 긴 하지. 그래도 난 늦게 일어나지. 아, 저도 그렇습니다. 낮이 길어져도 나는 충분히 자겠다. 아, 좋아요. 그래야죠. 2761님, 센스 있는 오답 만들기. 내가 좀 하지. 오, 좀 하지. 맞지. 제가 그동안 봤지. 2761님, 맞아요. 늘 센스 있는 오답을 항상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더라고요. 멋지지. 4144님, 하지가 되면 덥지. 이거 맞죠. 보통 하지부터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오늘 이렇게 선선한 날씨가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의 퀴즈 오답 선물 5029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처음 말씀드렸던 혼밥, 혼영, 혼카, 혼자서 하는 무언가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 어플 CPBC빵, 또 너튜브에서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임현식 우즈가 부릅니다. 혼밥.
1: 아, 배고파. 이모!
2: 혼자 왔어?
1: 삼겹살 1인분하고 된장찌개 1인분 주세요.
2: 에이, 삼겹살은 1인분 안 돼.
1: 왜요?
2: 아, 안 돼.

청국장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우리 행복가족들은 혼자서 뭘 하는 거 잘 하시나요? 엘리사벳님, 저는 가을이 오면 주황산으로 혼자 여행 잘 가요. 혼자도 좋더라고요. 가을에 주황산으로 홀로 여행을 간다. 약간 좀 분위기 있는데요? 좀 사연 있는 여자 같기도 하고. 빨리 가을이 왔으면 하시겠네요. 대건 안드레아님도 여행 혼자 하는 거 즐기시는군요. 이번 주 수요일에도 연차 내고 혼자 서울 여행 가요. 대학로 가서 연극도 보고 이곳저곳 돌아다녀 보려고요. 우리 행복가족들은 주로 혼자 여행을 잘하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혼밥은 되게 잘하거든요. 그냥 뭐 편하게 먹을 수 있고 혼자서 고기 굽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혼자 여행은 전 잘 못해요. 너무 좀 심심하기도 하고 막 모르는 사람한테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는 못하더라고요. 대단하신데요 행복가족들. 4023님은 혼자 놀기에 길들을 져서 혼밥도 잘하고 혼자서 행사장 기웃거리기도 하면서 이제는 남과 같이 다니는 게 오히려 불편하기도 합니다. 혼자 놀기에 달인이 되셨네요, 정말. 특히 행사장 같은 데는 막 같이 소리 지르고 뭐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응원도 하고 이게 혼자

홈밥에. 와, 이 고난이도 홈밥인데 2604님도 홈밥의 달인이시네요. 멋지십니다. 근데 이게 좀 민망하기는 해도 그것도 나름대로 약간 스스로의 좀 멋짐에 취하게 되지 않나요? 나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홀로 살아남아서 이렇게 핫소주 한 잔을 들이킨다. 이렇게 좀 취하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배고프다님은 오답 참여 늦었지 하고 뒤늦은 지 라임 맞춰주셨고요. 이분 이렇게 댓글 남기시기 있나요? 저는 혼육이요. 혼자 육아하기. 난이도가 높지만요 하셨어요. 이거는 진짜 난이도 높을 것 같은데 혼자 하신다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이분 이야기 곧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의 차담 참여 선물 2604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앞으로 한 걸음 더. 아니스 행복찻집이 야심차게 준비한 대망의 월요일 코너 월요 월요 청년대회. 오늘은 코너 속 코너로 우리 교구 젊은이들의 신앙과 삶을 들여다보는 나의 청춘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7 서울 WID 대구 교구대회 홈스테이 가정 1차 모집이 이달 말이 마감인 거 아시죠? 그런데 홈스테이 관련해서 이분들이 전문가라고 우리 교구 WID 조직이신 분님들이 강력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성 바울로 성당의 남지원 율리아 자매님 그리고 백기현 델피노 형제님 어여쁜 청춘 부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성 바울로 성당 남지원 율리아입니다.
2: 네, 저는 성바울로 성당의 백기현 델피노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까 그 혼육의 달인이라고 하신 분 맞으신가요? 혼자 육아. 네. 어때요? 좀 잘하는 편이세요?
2: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 목욕도 잘 시키고 있고.
0: 오. 네. 어떻게 우리 와이프께서 보시기에 맞으신가요?
1: 완전 저보다 훨씬 더 잘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0: 정말요?
1: 참여도 높고 정말 잘해요.
0: 멋진 아빠셨군요. 그도 그렇게 우리 두 분이 지금 아기 출산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1: 네.
0: 지금 얼마나 됐다고요?
1: 이제 115일 정도 지났어요.
0: 세상에,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유, 아주 갓난아기인데 어디다 지금 모시고 들고 오셨어요?
1: 아,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바로 앞집에 사셔가지고 어머니께서 아기를 이렇게 잘 안고 보고 계십니다.
0: 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직 좀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기에 어린 나이인데 이렇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출연하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WID 조직이신 분님들께서 예전부터 두 분을 강력하게 추천을 하셨거든요. 일단 뭐 세계 청년대회를 당연히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디 다녀오셨어요?
1: 저는 2017년 AYD를 처음 다녀왔어요.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는 AYD를 다녀왔고 그 다음에 2018년 서울 KYD 참가하고 2019년 코스타리카 파나마 WYD에 참가했습니다.
0: 뭐 아시아, 한국, 세계 청년대회 다 가셨네요?
1: 네, 다 다녀왔어요.
0: 혹시 그때 사진을 좀 보이는 라디오로 공개를 해도 될까요?
1: 아, 네, 좋습니다.
0: 짜잔. 이 풋풋한 이 아가씨 누군가요?
1: 사라졌네요.
0: 아, 지금도 여전하시지만 네. 이때가 어디예요?
1: 이때는 이제 파나마, 2019년 파나마 WID 사진이에요.
0: 아니 근데 한복을 입고 가셨어요?
1: 네, 이때 저희가 조원들끼리 한복을 준비해서 교구대회 사진인데요.
0: 네.
1: 교구대회에서 한복을 같이 입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복을 같이 입고 부채까지 준비해서 갔어요.
0: 와, 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겠는데요?
1: 네, 많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스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0: 세상에, 신앙도 챙기고 국위선양까지.

0: 지하고 오셨네요. 사진 하나가 더 있어요. 짜잔! 이 귀요미는 네. 또 누구예요?
1: 요거는 이제 인도네시아 AYD 사진이었는데요. AYD 주최 측에서 저렇게 모자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게 공식 티인데 네. 공식 티와 함께 모자를 입으니까 그 에버랜드 사파리에서 이제 하시는 알바생 느낌이 나서 너무 네. 신나가지고 그때 여기서 네. 이렇게 예쁜 척하고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0: 진짜 왜 에너지 높은 그분들 같으세요?
1: 딱딱 네. 코스튬이 그렇게.
0: 그러니까요. 지금 아 저희가 지금 공식 티셔츠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달빛 여정 원정대의 그 옷이 흰색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또 노란색 옷도 참 귀엽고 예쁘네요.
1: 네, 노란색에 빨간색이 확 되어 있어서 그때 AYD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0: 세상에 이렇게 또 증거 사진을 함께 봤고요. 그럼 우리 형제님은 혹시 어디 참여하셨어요?
2: 저는 2013년 브라질 세계 청년대회를 갔다 왔고 그다음 2014년이 아시아 청년대회였는데 네. 그때 한국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참가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0: 그럼 브라질은 참가자가 아니에요?
2: 브라질도 참가자였고요.
0: 아, 예. 네. 제가 그리고, 듣기로. 예, 예. 예.
2: 그 다음에 2016년에 폴란드 세계 청년대회도 갔다 왔습니다.
0: 아, 또 봉사자로도 가셨다는 얘기 예, 들어서.
2: 2016년대는 봉사자로 갔었고요.
0: 그렇군요. 예. 두 분 다 뭐 세계 청년대회에 진심이신 것 같은데 우리 형제님 사진도 좀 살펴봐야겠죠? 하나, 둘, 셋, 짜잔! 어우, 이 또 매혹적인 이 눈빛과 포즈 뭐죠?
2: 네, 저 때는 브라질 세계 청년대회 때였는데, 네. 제가 그 깃발을 들 수 있는
0: 아, 기수? 그
2: 기수를 했거든요. 네. 저마다 기수가 한 명씩 있었는데, 제가 기수였고, 저 깃발을 들고 다니니까, 네. 막 세계인들이 저랑 사진 찍고 싶어서 막 달려들어서,
0: 네, 네, 네.
2: 저는 원래 아이인데, 네, 내성적이고 그런데 저 때는 이제 다들 사진 찍는다고 네. 좀 이렇게
0: 대문자 2로
2: 좀 바뀌어서 네. 막 흔들고 찍자 같이 찍자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다 다녔던 것 같아요.
0: 세계 청년대회는 아이가 2로 바뀔 수 있는 네. 그런 장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깃발도 깃발인데 이 포즈부터가 지금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전혀 아이라고 할 수 없는. 좀 두 분 이렇게 다녀오신 사진과 이야기만으로도 또 앞으로의 세계 청년대회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일단 이렇게 세계 청년대회를 함께 하시면서 뭐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기도하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2: 저는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떼제였거든요. 예, 한국에서 이제 예수상심에서 했던 떼제도 한번 해보고 네. 이제 세계 청년대회 가서 떼제를 해봤는데. 다 각자 다른 나라의 언어로 떼제 노래를 부르는데 네. 너무 친숙한 멜로디가 들리지만 언어는 다르잖아요.
0: 그쵸.
2: 근데 그 언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멜로디에서 주는 그 기도의 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떼제는 또 모르는 사람끼리 또 손도 잡고 같이 뭐 한 방향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 좁은 공간에 진짜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그 한 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고 그리고 우와. 뭔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나는 그런 체험도 했었거든요. 그게 잊지 못할 기억이 납니다.
0: 역시 성가로 통하고 기도로 모두가 통하는 네. 그런 시간이네요. 그러면 세계 청년대회 하면은 늘 그런 떼제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해마다 달라요?
2: 꼭 한 번씩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브라질 때도 있었고 폴란드 때도 있었고 그게 대회 기간 중에 딱 정해진 시간에 계속 떼제를 하고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0: 그렇군요. 떼제가 예. 공통인 줄은 몰랐네요. 예. 하긴 좀 이렇게 공통의 언어가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님 어떠셨어요?
1: 저는 처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AYD에 참여했을 때 그 나라 언어로 이제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그게. 당황스러웠어요. 네. 왜냐하면 아 영어로 드릴 수 있겠구나 그 정도는 생각했는데 그 나라 언어 드려서 이거 어떡하지 해서 그냥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채성가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노래였어요.
0: 생명의 양식.
1: 네. 그랬는데 그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도네시아어로 네. 했는데 옆쪽에서는 중국어로 그 노래를 부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일본어로 부르고 있고 우리는 한국어로 이렇게 이렇게 그 노래를 함께 불렀어요. 그래서 뭔가 가사는 다 다르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을 수 있지만 이 한 노래를 이렇게 다 같이 부를 수 있구나 하는 게 지금도 가장 소름이 끼치는 순간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노래 하나로서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이 뭐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그냥 미사를 하는가 보다 이 중요한 순간인가 보다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고 있었는데 그 성가

0: 하나로 아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됐구나 이 가톨릭 청년이구나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1: 제가 성가는 사실 별로 생각지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성가가 하나의 언어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0: 네, 그래서 진짜 그 한 성가인데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부르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1: 와, 진짜 장관일 것 같아요. 네.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외국 순례객들이 온다면 좀 이상한 가사가 들리더라도 아 너그럽게 좀 이렇게 받아들여야겠다 생각도 들고요. 성가 좋네요. 이런 좀 뭐 AYD, KYD, WYD 참가 경험이 두 분의 신앙생활에도 좀 변화를 가져다 줬을까요?
0: 네, 사실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많은 뭐 행사, 가톨릭 행사를 참여할 때마다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지원아, 가서 하느님 만나고 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1: 네.
0: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WYD를 참가하기 전까지는 하느님을 만난다는 건 교황님을 꼭 만나는 거 아니면 주교님한테 가서 안수를 받는 거 이렇게 막 목주기도 200단씩 바치는 것 그런 것이 저는 하느님 만난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1: 네.
0: 근데 이 WYD를 다 참여하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에 생각해보니까 내 옆에 있었던 뭐 신부님, 같은 조원이었던 친구들,
1: 네.
0: 길거리에서 그냥 처음 만나서 이름도 모르고 같이 노래 불렀던 청년들, 그들이 하느님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참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꼭 교황님을 만나러 가지 않아도 그 교황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뭐 주교님을 찾아가서 인사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홈스테이 가족 안에서 있었던 가족들, 그들이 나에게 하느님이었구나라는 거를 정말 마음 깊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느님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와, 말씀 듣는데 되게 뭉클하네요. 우리가 늘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지만 진짜 그렇게 좀 멀리 있는 분으로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느님이라는 거를 알게 되셨군요. 진짜 좀 되새기겠습니다. 형제님은 또 이런 좀 변화가 있었어요?
2: 저는 그 세계청년대 갔을 때 브라질이 제일 처음이었는데 그때는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사갔어요. 그냥 이쁜 사진들 많이 찍고 싶어서.
1: 네네네.
2: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카메라 기사처럼 되어 있고 많은 참가자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 3천 장 넘는 사진을 찍었거든요.
1: 네.
2: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로 인해서 같이 연결되는 연결고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돌아서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카메라를 가져감으로써 함께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하느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세계청년대 자체가 처음에는 목적성 없이 갔을지라도 그 목적성이 생겨서 오게끔 만들어지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처음에는 단지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손쉽게 할 수 없는 나라니까 가보고 싶다. 그냥 나라를 가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갔다 와서는 많은 것들이 하느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제 가슴에 많이 채워졌다 보니까 그 뒤로 제가 이제 교구 활동들도 많이 했거든요. 봉사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게 최고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정말 두 분 다 너무 답변이 진짜 감동을 주시네요. 정말 하느님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나를 어떻게 도구로 쓰시는지도 알게 되고 또 내가 그 하느님이 되기도 하고 이웃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WYD를 개최하고 또 우리 교구에서도 이토록 열심히 준비하는 거구나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지난 청년대회에 참가하셨을 때 두 분은 서로 모르는 사이셨다고 하던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부부가 되신 거예요?
0: 제가 사실은 본당 활동 열심히 하던 청년이었거든요.
1: 네.
0: 본당 활동 열심히 하고 하다가 우연히 이제 청년국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진짜 모르고 있어요. AYD가 뭔지, WYD가 뭔지, 네. 뭐 이런 비단 회바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었거든요.
1: 네.
0: 본당에서만 열심히 하던 청년이었는데
1: 네.
0: 그때 어떤 되게 잘생긴 오빠가
1: 아이고.
0: 저한테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1: 네.
0: 지원이는 이런 것도 있어. AYD도 가보는 게 어때? WYD는 꼭 가봐야 하는 행사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분이 이제 델핀 오빠였어요. 그래서 네. 저한테 이런 제가 많은 신앙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예쁜 성가정까지 이루게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 세상에. 그때는 한 청년을 정말 신앙적으로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이셨어요? 아니면 내 여자로 이끌고 싶은 마음이셨어요?
2: 일단 한 청년을 신앙인으로 좀 이끌고 싶었고
1: 네?
2: 일단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열정적이고 제 모습과 다르게 저는 약간 소심해서 참여는 하지만

0: 적극적이지 못하거든요.
1: 아이라고 하죠.
0: 네, 아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율리아 자매님께서는 너무 활동적이고 활발하다 보니까 그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줄 수 있는 120%를 다 챙겨가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조금 더 알려주면 더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때 막 생겨서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가보러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또 예쁘고 네. 그렇게 또 성가정이 되셨군요. 네. 아, 참 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그런 예쁜 부부신데 여러분 혹시 오늘 너튜브 썸네일 보고 오셨나요? 사진이 너무 진짜 통통 튀는 매력의 두 분이신데 이건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2: 저희 만삭 사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1: 그래서 Baby is coming soon이었군요. 네.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났고
2: 네.
1: 그리고 썸네일로는 제가 못 썼는데 이 사진을 선택해가지고 사진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사진을 보시면 아 이렇게 이 사진 제가 보는데 너무 닮으신 거예요. 뭔가 이렇게 동그란 눈매와 눈썹 그리고 좀 선한 인상 이렇게 미소가 서려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좀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세요?
2: 사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진짜 많이 닮았거든요. 아빠를 많이 닮아서 정말 붕어빠 뭐냐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1: 네.
2: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청첩장을 막 보내고 아버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아 그래 뭐 결혼 축하한다. 근데 딸이 결혼하는 거야? 아들이 결혼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1: 사진만 보고 어머머머머.
2: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닮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랑 굉장히 많이 닮았고 여기 이제 대표 오빠도 아빠랑 닮았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둘이 닮았나? 이 생각을 좀 들긴 했는데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 그러실 것 같아요. 많이 들으셨죠, 영재님도?
0: 저도 혼배 미사 때 그런 얘기도 좀 몇 번 들었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족 사진 이렇게 걸어놓으면 가족 집에 놀러 오시는 분들께서 아버님이냐고
1: 아버님
0: 우리 아빠 아니라고 장인어른이라고 장인어른인데 왜 이렇게 닮았냐면서 다들
1: 진짜 이렇게 왜 부부가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많이 사랑하시나 봅니다 정말. 근데 이런 외모만큼이나 신앙도 좀 닮아갈까 궁금하긴 한데요. 우리 하느님 안에서 부부로 산다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0: 하느님 안에서 부부로 산다는 것은 공동체 삶을 이제 이룬 최소 집합이 저는 부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부족한 거를 채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와이프가 이제 부족한 것들을 제가 또 채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둘 다 완벽할 순 없지만 둘이 맞춰가면서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게끔 노력하는 삶이 이제 부부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1: 하느님께서 정말 만족해 하실 모습이네요.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함께 성장해 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막 정말 열심히 가톨릭적인 신앙을 살 거야, 착하게 살 거야, 열심히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분이 잘 안 지켜질 때도 많고 마음속에 화가 올라올 때도 진짜 많거든요.
1: 네.
2: 그러면 그 부분 하나하나가 성장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뭔가 종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2: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화를 낼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더 배려하게 되고 참게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특히 결혼식 때 그 부분을 많이 들었었는데 혼배 미사를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진심을 다해서 축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면서 아 오빠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진짜 잘 살아야 된다 라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1: 네.
2: 그렇게 조금씩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성장하는 것이 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게 채우고 성장하고 진짜 결혼 장녀 부부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처음 보는데도 와 결혼하고 싶다 생각 들고 자, 말씀하신 대로 그 모습 자체가 성교가 되기도 하고요. 너무 예쁘죠 이 부부. 달초승님 보세요. 너무 예쁜 부부. 윤세호님도 아유 두 분 정말 멋집니다. 힘내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셨고요. 또 엄지척 보내드립니다. 형님 하셨어요. 아 이렇게 응원도 보내주고 계신데요. 자 이제 이렇게 뭐 WYD, 뭐 AYD, KYD 다 참여를 하시면서 또 함께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좀 내년 WYD에 대한 기대감도 크실 것 같은데 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나요?
0: 저는 그 브라질 세계 청년대 갔을 때 그때는 유흥식 주교님이셨죠. 지금 주교님이셨는데 네. 그때 인솔 주교님이셨거든요. 저희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얘기도 몇 번 나누게 됐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한국 청년 한국 세계 대회를 한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슬쩍 들었었거든요.
1: 그때부터
0: 네, 그때부터 기다려지고 있었어요. 그때 되면 꼭 참여를 해야지. 그때는 결혼도 전이었고 여자친구도 없었을 때인데 나는 꼭 나중에 그 홈스테이를 꼭 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1: 왜?
0: 그래서 아 빨리 그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이 시기에 와서 네. 다행히 이제 결혼도 했고 네. 집도 있고 이제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을 때 네. 세계청년대회 열려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안 그래도 이제 지금 한창 홈스테이 신청 기간이잖아요. 일단 두 분은 신청하셨나요, 그러면?
2: 당연히
0: 네,
2: 했어요.
0: 당연히
2: 1번으로 했어요.
1: 우와, 역시 대단합니다. 그럼 일단은 이전에 참가를 하셨을 때 홈스테이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2: 네. 네.
1: 뭐 그때 좀 어떤 분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셨어요?
2: 저는 뭐 정말 너무 운이 좋게도 AYD, KYD, WYD 모두 홈스테이를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홈스테이를 했던 곳이 이제 AYD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었던 곳은 아니었어요.
1: 네.
2: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욕조라고 하기에는 그냥 벽돌에 물을 담아두고 물을 퍼와서 그곳에서 항상 이제 뭔가 몸을 씻어야 했던 그런 구조였는데
1: 네.
2: 따뜻한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찬물로 샤워하는 걸 힘들어하는 걸 저희 아버지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 홈스테이 아버지께서. 그래서 매일 아침 저를 위해서 물을 데워 끓여서 주셨어요.
1: 어머나.
2: 그래서 저는 아직도 홈스테이 하면은 그 장면, 그 부분이 너무 생각이 나요. 제가 따뜻한 물 못 써요. 또 따뜻한 필요해요 라고 말씀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 저를 위해서 항상 해주셨던 그 기억이 너무 가슴에 남고 그 따뜻했던 홈스테이 하면 항상 따뜻했던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참 많이 기억이 나요.
1: 이상해. 말씀 드리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살피고 계셨으면 이게 차근물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때 사진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때가 그러면은 모든 참여하셨던 청년대회 홈스테이 가정인가요?
2: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인도네시아 홈스테이 가정이었고 두 번째가 코스타리카, 세 번째가 파나마 이렇게 다 가족들이 있었어요.
1: 세상에 그냥 한 가족 같아요. 언뜻 보면은
2: 네.
1: 이렇게 사진도 남기시고 또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 네, 특히 이제 파나마 엄마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율리아는 참 좋겠어 집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1: 네?
2: 그러니까 네가 우리나라에 오면은 파나마에도 집이 있고 코스타리카에 가면 그곳에도 집이 있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라고
1: 어머나.
2: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한국에 집이 생긴 거야 율리아의 집이 생긴 거야 맞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 네.
2: 그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최근에 월드컵 하잖아요.
1: 네, 그죠.
2: 월드컵에서 파나마가 또 참여를 했거든요.
1: 네네네.
2: 제가 엄마 잘 보고 있다 파나마 하고 있다 했는데 그날 경기가 이렇게 잘 좋게 풀리진 않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엄마 잘 보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도 응원하고 있어 그 정도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1: 세상에 근데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시나 보네요.
2: 네,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엄마라는 단어를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엄마 이렇게 그냥 그분들도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 어머나 어머나 뭐 영어로 How are you 하되 뭐 엄마 How are you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네.
1: 너무 따뜻하다 정말. 우리 형제님은 이런 기억도 있으실까요 홈스테이?
0: 저는 이제 브라질이 첫 홈스테이였는데 그 전 대회랑 후 대회가 있잖아요 보통 대회가.
1: 네?
0: 근데 후 대회도 홈스테이를 했어요. 특이하게 그게 대전교구에 소속돼 있는 분당이었는데 한인 분들이 홈스테이를 해줘서 그 한인들 홈스테이를 했는데 그때 가족분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한 번씩 이제 한국을 오시거든요. 그 한국에 오시면 이제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1: 진짜요?
0: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브라질에서 뭐 커피도 갖다 주시고 뭐 이렇게 식재료 몇 개 또 갖다 주시고 해서 너무 좋게 쓰고 있고 특히 그 프로폴리스 네, 그게 이제 브라질께 좋으니까
1: 그쵸, 그쵸.
0: 항상 사다 주시거든요.
1: 세상에
0: 네, 감기 걸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1: 어머나 감기까지 그렇게 건강까지 챙겨주셨네요. 네. 아니 얼마나 이게 진심으로 그 시간을 함께 했으면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0: 네.
1: 지금까지 이렇게 연락을 할 정도면 정말 가족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참 걱정을 하시는 게 일단 말이 통하지 않는 거랑 뭐 끼니를 매번 챙겨줘야 어떻게 챙겨주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며칠 안 되는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어?
1: 그러니까.
2: 그리고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너무 많지 않아? 했는데 사실 저희는 순례자로 이렇게 참가자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교구의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아침에는 저는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그냥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랑 이렇게 뭐 우리를 위해서 대접을 해주셨다.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대접을 우리 또 한국 문화 대접해주시면 뭐 12첩 반상에 이런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도 제가 아침을 안 먹는다, 괜찮다 하니까 제가 과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과일만 갖다 주셨거든, 저한테.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고 그냥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순간들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크게 막 부담이 저도 막 많은 걸 받았다면 너무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근데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내어주시고 침실을 내어주시고 따뜻한 물을 끓여주시고 이랬던 부분이 참 많이 기억에 남아요.
1: 좀 특별한 밥상이 아니라
2: 네, 그냥 파파에 깎아주셨어요. 그냥 그런 것들. 그래서 근데 저희도 뭐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그랬던 기억이 그냥 내어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따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1: 그렇군요. 중요한 말씀이네요. 혹시 형제님은 느끼시기에 언어 같은 부분은 좀 어떠셨어요?
0: 제가 와이프는 그래도 영어 선생님이라서 언어가 좀 되는데 저는 진짜 영어를 울렁증이 있을 정도로 못하거든요.
1: 더 필요한 네. 정보예요.
0: 그래서 브라질 갔을 때는 심지어 브라질은 또 영어도 안 쓰는 나라고 네, 그래서 손짓 발짓 했고 처음에 홈스테이 갔을 때 완전 찐 브라질 분들이셨거든요. 그리고 또 저 혼자 갔어요, 그 집을. 보통 두 명이 한 조로 가는데 그 집은 너무 작아서 한 명밖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떨어졌는데 전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첫날에 이제 서로 번역기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주스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주스를. 근데 주스를 만드는 거 보니까 파인애플 껍질이랑 키위를 갈아서 주시는 거예요. 보통 파인애플 안을 까먹잖아요.
1: 그죠.
0: 근데 껍질을 갈아서 주더라고요.
1: 가시가 있지 않아요? 네,
0: 가시가 있죠. 근데 갈아서 먹으면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뭔가 느낌이 한국의 건강 음료 같은 걸 주는데 거기 홈스테이 아버님은 아, 나 정말 싫어해 이러면서 그러지만 너는 먹어야 된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먹게 먹었는데 네. 먹는 데 부담이 없었어요. 맛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매일 그걸 엄마가 이제 건강식이라 챙겨주니까 질려서 안 먹으려고 하는데 네. 그게 진짜 뭔가 그 순간 이분들과 나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어요.
1: 네. 맞네요. 엄마가 지금 먹어야 되잖아요.
0: 근데 이제 건강식이라서 아 싫어 하고 먹고 뭐 이런 그런 문화 자체가 우리랑 또 비슷하구나. 언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네네. 삶이구나. 똑같은 사람이 사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1: 저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0: 네, 맞아요.
1: 그냥 마시고 써! 이거 하나로 도통할 수 있는 네. 거니까. 전 두 분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만 봐도 그 시간을 정말 선물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홈스테이를 통해서 좀 어떤 은총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0: 어떤 은총? 그 홈스테이를 통해서 진짜 언어도 안 되고 그 제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았는데 또 챙겨주시기도 하거든요. 그게 진짜 하느님의 사랑이지 않을까. 하느님도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챙겨주실 때도 있고 심지어 만들어져 있잖아요. 제가 원하지 않은 곳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 또 하느님의 은총이고
1: 네.
0: 근데 홈스테이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갔는데 내가 이런 집에 갈 거라는 것도 상상 못했고 홈스테이를 여러 군데 가봤지만 첫 번째 집은 정말 열악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어떤 집은 정말 좋았고 근데 꼭 집이 좋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열악한 집에서 그 하느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은총이 실현되는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단순히 뭐 외국인 가족 알게 되고 이게 네, 아니네요. 정말 맞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아, 홈스테이 신청할까? 뭐 이러고 계실 텐데 홈스테이를 고민하고 있는 가정에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2: 저는 홈스테이를 고민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에게 꼭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1: 꼭?
2: 왜 안 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 네.
2: 왜냐하면 우리 집에 그것도 외국에서 온 가톨릭 청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기회는 사실 저는 평생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들과 이 짧은 며칠 안 되는 시간이지만 나에게 가족이 생기고 그들에게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정말 너무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기회를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시겠어요?

0: 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 네.
0: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든 경우도 있는데 이번 홈스테이를 통해서 진짜 하느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걸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 왜 안 하세요?
1: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저도 할 겁니다. 아유, 참. 그럼 우리 집에 지금 애기 이제 막 100일이 간 넘었잖아요.
0: 네.
1: 물론 1년 뒤에 세계 청년대회지만 그래도 애기가 어려서 홈스테이 가정으로 딱 제공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왜 하신 거예요, 그러면?
0: 저는 지금 물론 아기가 너무 어려요. 내년이 돼도 어릴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그 아이에게 나중에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 집에 외국에서 온 언니 오빠들이 와서 아이 이름이 범이거든요.
1: 범이?
0: 이제 범이와 함께 지냈었어. 그래서 범이에게 이모 삼촌들이 또 생기는 거야라고 꼭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아 누군가에게는 아 이렇게 먼 나라 한국에서도 이렇게 부부가 홈스테이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홈스테이를 했을 때도 아 이러한 가정에서도 우리를 위해 집을 내어주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 따뜻한 정말 한국의 찐 부부의 삶을 보여주고 진짜. 싶은 마음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참 우리가 홈스테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또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네요. 그냥 이렇게 뭐 봉사한다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좀 두 분의 말씀이 지금 홈스테이를 고민하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럼 끝으로 지금의 내가 이제 과거의 청년대회에 참가했던 그 시간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2: Wake up!
1: Wake up?
2: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많이 쓰시던 시작 멘트였는데
1: 네.
2: 깨어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때 저는 진짜 아이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만 참여하고 일정이 끝나면 숙소에 가서 이제 보통 쉬거나 잠을 취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1: 네.
2: 근데 진짜 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충분히 프로그램 시간에 참여한 것도 많았지만 뒤에 이제 사람들끼리 뭐 술 마시러 나가고 또 모르는 외국인들이랑 놀아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작업들이 더 많은 은총이었을 텐데 제가 그 은총을 받는 걸 살짝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뛰쳐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1: 네, 웨이크업. 네. 그러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지 못했던 하느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또 만나기도 할 테니까요. 우리 자매님은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0: 저는 율리야 하느님 만나고 와 라고 저희 엄마가 했던 말씀. 말처럼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모든 순간이 하느님이 함께 할 거야 까지도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제 옆에 당시 최용숙 스테퍼노 신부님이 계셨는데
1: 지금도 응원 오셨어요.
0: 네. 그 신부님이 하느님이었다는 걸 그 당시에 몰랐고 함께했던 조언들이 하느님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그냥 그 당시에 노는 게 너무 재밌었고 함께하는 게 재밌었고 저희는 함께 막 손잡고 안고 기도도 같이 했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아 하느님이 곁에 계셔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걸 나중에 너무 느끼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율리야 하느님 만나고 와 옆에 있는 모든 순간이 하느님이 함께할 거야 라고 꼭 알려주고 싶어요.
1: 아유, 또 이렇게 방송 통해서 우리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것도 은총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 세계 청년대회에도 또 홈스테이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 하느님이셨다는 최용석 신부님 파나마 WRD 3조 율리아 파이팅 하셨어요. 같이 그때 3조로 네. 계셨군요. 그리고 호두님 아유, 날씨가 흐려서 기분이 좀 우울했는데 두 분 보니까 행복이 가득합니다 하셨고요. 자 이렇게 오늘 멋진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짧네요. 너무 아쉽지만 또 언젠가 다시 한번 모시기를 청하면서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같이 행복하세요로 인사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2: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0: CPBC FM.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복현성당 안하상 하상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제 뮤직 김빛나입니다. 렌카의 유니크 들으면서 2부 시작했어요. 오늘 저의 저녁 메뉴를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한테 진짜 별의 별거 다 해달라 그러죠. 나 오늘 뭐 먹으면 좋을까요? 나 진짜 귀찮아. 막 이러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많은 거 추천해 주셨거든요. 2037님. 빗띠만 있다면 2시의 뮤직은 영원할 거야. 몰라. 그대만 있다면 들려드렸다고 또 이렇게 또 칭찬을 또 캡처해 놓을게요. 1726님. 빗띠 결정했어요. 돼지고기 넣고 고추장찌개 하렵니다. 오늘 약간 오늘 돼지 어떤 무슨 돼지 잡는 날이에요. 다들 지금 돼지에 지금 고추장 불고기에 돼지 불백에 지금 오늘 돼지 큰일 났네. 예, 돼지들 도망가요. 숨어요. 건대기님. 빗띠의 점액추. 섹스 백 들으니까 백김치에 모둠회 매운탕. 해비하시면 해물 물회 매운탕 소주. 결론은 술이야. 결론은. 아 근데 물회 너무 좋다. 진짜. 물회 너무 좋아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임유리님. 오이냉국이요 빗띠. 오이냉국 좋아. 좋아. 좋은데 문제는 내가 해야 돼요. 예, 그것이 귀찮아. 집에 오이가 두 개가 있거든요. 먹어야 돼. 먹어주라고 지금 냉장고에서 외치고 있는데 내가 해야 돼. 그것이 너무 귀찮다. 1716님, 김치밥 해드세요. 김치밥? 쌀 잠깐 담궈두고요. 김치를 잘게 채 썰고 거기에 돼지고기 넣고 참기름 넣어서 버무린 다음에 담궈둔 쌀에 넣고 밥하면 돼요. 싱거우면 양념장 넣고 비벼먹고 간이 괜찮으면 그냥 먹으면 됩니다. 오! 이 약간 콩나물밥의 김치 돼지고기 버전이네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2999님. 수분 충전도 하고 저녁도 해결하게 샤브샤브 추천합니다. 채소도 먹고 국물도 마시고 몸속 육수 농도도 딱 맞춰줄 것 같아. 아니 뭐 육수 농도야. 몇 도인데요? 에? 육수 한 38% 정도 되나? 아 근데 샤브샤브 너무 좋죠. 샤브샤브는 항상 맛있지. 근데 그거 가서 먹어야 돼. 집에서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채소를 어마어마하게 사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다니까요. 좋습니다. 5501님. 몸속 절반이 냉면 육수라면 오늘 저녁 평냉밥 가시죠. 평양냉면. 육수 보충 차원에서요. 이 정도면 식사가 아니라 정기점검입니다. 아 육수 보충. 육수 65% 보충. 평냉. 저 아직 평냉에 빠지를 못해가지고 아직 좀 입맛 베이비예요. 6011님. 냉면 육수. 냉면 육수 인간 인증하려면 물냉면에 만두 한 접시 갑니다. 더운 날엔 이 조합이죠. 듣기만 해도 벌써 시원해집니다. 아 물냉면에 만두 한 접시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제가 얼마 전부터 약간 그 비빔냉면에서 물냉면파로 약간 갈아탔거든요. 이 나이가 한 살 들면서 이게 좀 매운 것보다 약간 시원한 쪽이 낫더라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것들 추천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제가 요것 중에서 하나 골라서 오늘 먹고 내일 말씀드릴게요. 오늘 돼지 조심해야 되잖아요. 돼지 불백과 부산 돼지국밥 준비해서 가시는 1398님과 6116님께 비누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 지금 바로 성함과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셔요. 자, 3세판 퀴즈 노래 듣고 와서 함께할게요. 푸짐한 선물 가득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는 이 곡이에요. 안신의 South to the West 그리고 하성운의 Bird.

월요병 그게 뭐죠? 짜릿한 승부로 도파민 끌어올려. 3세판 퀴즈. 피곤하신가요? 지치셨나요? 주말 후유증 날려주고 월요병 없애주는 바로 그 시간. 2시 뮤직의 선물 창고가 가장 활짝 열리는 3세판 퀴즈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피디님 이렇게 바로 이렇게 빼면 어떡해요? 나 혼자 창피하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빚이 나가면 너무 창피해. 아, 창피 so shy. so embarrassing. 저희가 노래 나가는 동안에 계속 제 이상한 영어를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예, 굉장히 부끄러우면서 자, 3세판 퀴즈 말 그대로 세 번의 퀴즈와 세 가지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한 선물 100억의 행복 100억 커피에서 커피 모바일 상품권 2만 원권 걸고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빠밤! 이거 늦게 들어왔시야. 이것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안 돼야. 예. 자,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열기가 뜨겁죠. 그래서 오늘도 축구와 관련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두 곡의 월드컵 응원가를 들려드릴 거예요. 더 먼저 나온, 더 일찍 나온 월드컵 응원가를 골라주시면 돼요. 첫 번째 노래입니다.

들으면은 지금도 막 피가 끓죠. 첫 번째 노래 YB의 오 필승 코리아였고요. 자, 두 번째 노래는 바로 이겁니다.

챔피언. 이게 마이크를 머리에 갖다 대셔야 돼요. 예, 챔피언 할 때 너와 버즈의 Let's Go Together였어요. 자, 그렇다면 왜 헷갈리는데 과연 YB의 오우필슨 코리아와 버즈의 Let's Go Together 이거 중에서 어떤 곡이 더 먼저 나왔을까요? 힌트 드리자면 한 곡은 2002년에 또 다른 곡은 2006년에 발매가 됐습니다. 우리가 2002 한일 월드컵 때 어떤 응원가를 더 많이 불렀었는지 떠올리시면 좀 더 쉽겠죠? 자, 1번은 YB의 오 필슨 코리아, 2번 버즈의 Let's Go Together. 자,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053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 100억 커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시죠. 클론 발로차.

지금 YB의 잊을게 나가고 있는데요. 자, 2002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어떤 응원가를 불렀는지 1번 YB의 오필

클론 그리고 엄정화가 함께 부른 발로차 사카 발로차 이 노래하고요. YB의 잊을게 듣고 왔어요. 자, 월요일에 도파민 터지는 코너 삼세판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답은요 바로 1번이죠. YB의 오필슨 코리아. 오필슨 코리아하고 클론의 발로차가 모두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가로 나온 노래고요. 그리고 버즈의 Let's Go Together는 4년 뒤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발매가 됐대요. 정답 맞추신 분들 볼까요? 9177님 정답 1번 오필슨 코리아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8766님 1번 1번 2002년 2번 2010년 나온 것 같은데요. 찍었습니다. 에이, 땡. 아니 정답은 맞추셨어. 6113님 정답 1 6543님 2번 무조건 하셨는데 5703님 1번 오필슨 코리아 6700님 1번 오필슨 코리아 2002년에 유치원 선생님이었

했는데 아이들과 이 노래 부르면서 고사리 손으로 힘차게 박수치며 응원했던 기억나요. 아우 귀여워라. 그때 유치원에서 같이 박수치던 그 친구들이 이제 20살이 넘었겠네요. 와 그러니 20년, 24년이 지났으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제 막 맥주 마시면서 응원하겠네 이번에는. 세월이란 정말. 835 하나님. 오 필승 코리아. 이 노래는 진짜 언제 들어도 이 뭔가 이 오 필승 코리 짝짝짝짝짝 막 이게 저 기본 그냥 자다가도 누가 이거 부르면은 이거 박수 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하종철님. 오 미스 코리아. 아, 나 이런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웃기냐고요, 진짜. 예? 신동철님, 흥국이 아저씨 잘 계시나? 김덕수 아저씨랑. 아, 진짜 2002년에는 이분들이 나서서 붉은 악마를 이끌어주셨는데. 아, 2002년 참 좋은 해였어요, 그죠? 자, 이 중에서 정답 맞춰주신 우리 2002년 유치원 선생님이셨던 6700님께 100억 커피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지금 바로 성함 보내주세요. 샵 1053번으로. 자, 두 번째도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시트 세제 에코벤 걸고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빠밤 늦었다 그랬더니 지금 밖에서 급했어. 지금 우리 감독님이 주세요 빨리 빨리 이렇게 보였어요. 역시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두 번째 퀴즈에서 중요한 거는 찍기 실력이에요. 오늘도 AI 방글이에게 질문할 거예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는지 한 명만 골라달라고 해보려고요. 사실 둘 다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잘생긴 선수들인데 그냥 한번 AI 방글이의 의견은 뭔지 궁금하거든요. 손흥민 선수랑 이강인 선수 중에서 누가 더 잘생겼다고 할지 여러분도 예측을 해서 보내주세요. 손흥민 혹은 이강인 이렇게 보내주셔도 돼요. 자, 노래 듣고 와서 노래 듣는 동안 지금 보내주시는 겁니다. AI 방글이의 생각을 마치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시트 세제 에코벤 드리겠습니다. 손흥민 혹은 이강인이에요. 뭐 갑자기 막 서령우 뭐 그러면 안 돼. 이한범 뭐 내가 좋아하는 선수 막 이렇게 황희찬 뭐 이렇게 보내면 안돼 아셨죠? 샵 1053 100원의 정보가 이용료가 되는 문자나 CPBC 빵 빵톡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그리고 아이콘이에요. 취향저격.

0: 저도 AI 방글이가 누구를 선택할지 너무 궁금해요. 손흥민일지 이강인일지. 자, 불러보겠습니다. AI 방글 안녕.
1: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나 고민거리 혹은 같이 준비할 아이디어가 있다면 편하게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0: 혹시 말이야,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우승할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 확률이 많이 낮을까?
1: 통계 분석 매체와 AI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우승 확률은 0.3%에서 0.4% 안팎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확률이 많이 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분석 모델들이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세계적인 최강팀들에게 우승 확률을 집중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48개국이 경쟁하는 무대이다 보니 냉정한 수치가 나오는 편입니다. 우승 확률은 낮지만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은 꽤 긍정적으로 점쳐졌었는데요. 최근 국제연구진이 머신러닝으로 10만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32강 진출 확률 약 84%, 16강 진출 확률 약 41%. 다만 바로 오늘 19일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전에서 아쉽게 0에서 1로 패하면서 1승 1패가 된 상황이라 이제 남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최종전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 여부가 확실해질 것 같아요. 숫자는 숫주일 뿐이고 공은 둥그니까요. 남은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멋진 이변을 만들어주길 응원해봐야겠습니다.
0: 좋아. 자, 그럼 오늘 너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 중에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아? 딱 한 명만 선택해줘 봐봐.
1: 와, 월드컵 우승 확률보다 더 대답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를 주셨네요.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축구 실력과 달리 외모는 전적으로 취향의 영역이라 딱 한 명만 고르기가 정말 어렵지만 AI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두 선수의 매력을 분석해서 선택해볼게요. 손흥민 선수, 세련된 무쌍 외쌍꺼풀에 웃을 때 반달이 되는 눈매, 그리고 오랜 해외 생활과 화보로 다져진 모델 같은 피지컬과 아우라가 독보적이죠. 성숙하고 든든한 훈남의 정석입니다. 이강인 선수, 뚜렷한 이목구비에 장난기 가득한 소년미, 그리고 트렌디하고 힙한 느낌이 강해요. 요즘 세대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형 미남에 가깝습니다. 굳이 딱 한 명만 꼽으라면 저는 손흥민 선수를 선택하겠어요.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은 그 특유의 자본주의 미소와 슈트를 입었을 때 뿜어져 나오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에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포스가 제 AI 센서에 조금 더 강렬하게 와닿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제 주관이 0.1% 섞인 선택일 뿐 두 선수 모두 경기장 안팎에서 빛이 나는 미남들이라는 건 반박 불가입니다.
0: 맞아. 진짜 네 말이 맞다. 무쌍의 훈남에. 아니 근데 자본주의 미소는 왜 들어간 거야? 그의 후광을 진짜 우리가 무시할 순 없지. 네가 손흥민 선수를 선택했으니까 오늘 손흥민을 선택하신 한 분께 선물을 드릴게. 오늘도 고생했어. 와, 우리 AI 방글이는 이 경기 예측보다 이 손흥민이냐 이강인이냐가 더 어렵다 그랬어요. 맞죠? 두 분 다 너무 진짜 멋있으니까. 아, 그 축구장에서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9177님. AI 방글이는 이강인을 더 잘생겼다고 할 것 같아요. AI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젊어서. 젊어서. 젊은 이강인을 잘생겼다 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열을 가르기 힘들게 둘 다 잘생김요.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는 게 이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둘의 매력이 정말 달라요. 그죠? 6543님, 이강인. 6113님, 강인아, 너도 인성도 좋고 잘생겼는데 니는 젊다 아이가. 이번에 니가 양보해. 아니, 이강인 선수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거 몰라요. 양보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응, 그는 바빠 지금. 축구하느라 바빠. 우리끼리. 예, 망구 우리끼리 하는 거잖아요. 5712님. 이강인 선수가 더 잘생겼다고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더 어리니까. 아, 여러분 이게 나이에 이렇게 예, 저기 해요. 더 귀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눈엔 뭐니뭐니 해도 써니죠. 써니. 예, 요즘에 이강인 선수 염색했잖아요. 그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잘 어울려. 세상에. 8351님. 손흥민 번쩍. 좋은 오후. 네. 그리고 7655님도 손흥민. 5815님도 손흥민. 멋지고 인간성 최고. 하지만 저는 우리 집 남성들이 멋져요. 오. 오케이. 7525님. AI는 이강인이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손흥민, 흥민바라기입니다. 흥인바라기입니다. 축구장에서 뛰는 대한민국 선수들 모두 빛이 납니다. 아, 진짜 이분이 정리 딱 해주셨네요. 뭐 누구 할 것 없이 예,

골키퍼 우리 이승규 선수까지 다 예, 모두 빛이 납니다. 정말. 그래도 AI 방글인 손흥민을 선택했으니까 손흥민을 선택해주신 835 하나님께 세제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빠바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네, 저는 이한범. 개인적으로 이한범. 네, 멋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소니. 우리 소니가 이번에 진짜 남아 아프리카 공화국이랑 할 때 한 번 골 넣고 이 세리머니 한 번 꼭 보고 싶어 진짜로. 요거 네모 이거 사진 이거 진짜 꼭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 세 번째 문제 역시 월드컵 관련 문제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선물은 바로 입안 가득 퍼지는 추억의 맛 청춘 누룽지 문제 나갑니다. 마밤. 요즘에 골을 넣고 자신만의 세리머니를 선보이는 선수들 많죠. 선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축구팀 감독이었던 우리 희동구 씨, 히딩크 감독의 어퍼컷 세리머니 기억나시나요?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펀칭하는 듯이 그 제스처가 아주 통쾌한 기분을 느끼게 해줬어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2002년 월드컵 D조 3차전이었던 포르투갈과의 경기 이때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서 안겼던 바로 그 경기에서의 히딩크 감독이 어퍼컷을 날렸단 말이에요. 과연 히딩크 감독은 어느 쪽 팔로 어퍼컷을 날렸을까요? 1번 오른팔, 2번 왼팔. 야, 이거 어렵다. 어느 쪽 팔로 어퍼컷을 날렸을까요? 정답 맞추신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오른쪽, 2번 왼쪽이에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053 CPBC 빵 빵톡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힌트 속 나갑니다. 싸이의 Right Now 그리고 데이식스예요. 뚫고 지나가요.

자, 오늘 퀴즈가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외치셨는데, 근데 저도 사실 이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헷갈리더라고요. 9177님, 저 오늘 완전 집중해서 들으면서 퀴즈 맞추는데 왜안 뽑히죠? 정답은 오른손 하셨고. 7959님, 오른손! 대한민국 16강 가자! 은총을 내려주소서. 16강의 은총을. 제발, 32강부터라도. 8766님, 2번 왼팔이요. 저는 왼손잡이라서 찍어보아요. 왼손잡이. 9653님. 오른팔. 6113님. 오른팔. 퀴즈 너무 어렵다. 4592님. 1번 오른쪽. 밥 먹는 손 오른손. 근데 우리 왼손잡이들도 챙겨주기로 해요. 아니 이거 그거랑 뭐가 좋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희동구 감독님이 오른손으로 어퍼컷을 했냐 왼손으로 어퍼컷을 했냐 이것입니다. 9967님 정답 오른쪽. 2002년 영광의 해 국가대표팀 히딩크 감독님 정말 멋지셨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들 보고 싶어 하셨어요. 최민성님 왼팔이요. 딩크형 잘 계시죠? 우리 명예시민 동구 희동구에 희동구님 잘 계실 거예요. 뭐 오른쪽 왼쪽 뭐 많으신데 자 오른손이었습니다. 정답은 오른손. 이 희동구 감독님이 오른손잡이신가 봐요. 자 오른쪽 맞춰주신 9177님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와 오늘도 삼세판 퀴즈 여러분과 함께 하느라 이제 시간이 다 흘러갔어요. 네. 오늘 끝곡은요, 파주에서 박 아우스팅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오늘 끝곡 들려드립니다.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후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오후에 또 만나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4번 주의 성심 홀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솔길 전현금 새실야 수녀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이죠. 여러분에게는 유난히 좋아하는 숫자가 하나쯤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성삼이 숫자라며 3을 선호하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22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중고등학교 시절 출석번호도 22번, 수험번호도 22번, 제 영명일도 22일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 숫자를 자주 만났고 또 인연이라고 하기엔 좀 쑥스럽지만요. 그래서 달력을 넘기다가 22일을 만나면 괜히 반가워집니다. 평범한 숫자지만 작은 기쁨이 담겨진 걸 느끼는 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기도하고 노래도 듣는 즐거운 22일 월요일, 이야기들이 머무는 오솔길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네, 구와 숫자들이 부른 그대만 보였네라는 노래를 들었는데요. 와, 참 멋진 노래네요. 오늘은 김태경 PD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선곡이 참 신박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예, 어떤 분은 비밀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정할 때 생일을 넣거나 뭐 결혼기념일을 넣으시더군요. 그래서 뭐 숫자는 차갑고 계산적인 것보다 그 안에는 늘 사람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숫자 하나하나에 담긴 추억을 따뜻한 미소로 꺼내볼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족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사연이 왔네요. 와, 이유하는 채찔리아 수녀님. 네. 수녀님과 오솔길 가족님들 안녕하세요. 주말과 주일 잘 보내셨지요? 수녀님 22 숫자에 얽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37이라는 숫자가 좋아요. 의미는 없고 그냥 좋은 숫자예요.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와, 웃는 얼굴 옆에다가 붙이셨는데 37. 왜 그런지 저도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37살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셨나요? 잘 모르겠네요. 집을 사셨나? 아무튼 예, 37. 네. 각자가 다 좋은 숫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37님. 네. 전현금 세실리아 수연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병이 도지는 그다지 덥지 않은 월요일이네요. 정말 이상하게 월요일은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가는 듯해요.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려주시는 수녀님 목소리 듣고 파서 4시에 알람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참 저는 23을 좋아해요. 예전부터 아무 이유 없이 23이란 숫자가 좋아진 듯해요. 어머, 그렇군요. 와, 이렇게 다 달라요. 그죠? 저는 22인데 이어서 23. 그것도 참 괜찮네요.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날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지 23살에 뭐 남군님을 만났던지. 예. 티나님, 네, 어서 오세요. 부산은 날씨가 꿀꿀합니다. 수녀님 반갑습니다.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이네요. 아이고, 꿀꿀해도 마음만은 좀 활짝 피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첫 곡으로 참 그런 신나는 노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황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건강 그래도 잘 돌보면서 기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베드로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출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하셨네요.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는 모여오는 그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늘 뭔가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마음 준비를 하면서 들으시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고맙고 또 내 어려움도 언젠가는 부탁을 해보리라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네, 김미경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벽 미사 다녀왔어요. 수술하는 지인의 미사를 봉헌하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꼭 이겨내실 거예요. 아이고, 지인이 또 수술하시는군요. 어디를 수술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잘 견뎌내시고 빠른 회복 있으시기를 저도 기도해 볼게요.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17이다가 부릅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

소중한 사람들 위한 기도 17이다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네, 이기영님이 오셨군요. 전수녀님 주말 잘 쉬셨는지요? 이곳 용산 쪽으로는 비가 올 것 같은 날씨네요. 바오로가 오늘은 미술 수업하는 날 기다리며 오석일 가족들과 함께하려고 출석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용산 쪽 아니라 여기 지금 명동도 하늘이 시커멓고 창밖이 조그맣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보이는데요. 껌껌합니다. 오늘 오후에 저녁편 조금 더 전일까요? 뭐 비 소식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작은 우산 갖고 오긴 했는데 용산 그쪽도 뭐 비가 오긴 오겠죠. 이제 장마 전초 증상 그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26일? 6월 26일 경부터 장마전선이 형성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뭐 장마가 질 때는 져야죠. 근데 너무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장마 안 왔으면 아이 우리 욕심이죠. 그건. 네. 예, 고미경 스텔라님, 찬미예수님 오늘도 출근. 네. 오솔길 들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그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약사 일 어떻게 되셨나요? 궁금하네요.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미카엘님, 네. 수녀님, 요즘은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듯해요. 바다에서 섬으로 표류한 듯 합니다. 김대건 신부님도 제주도에 표류를 하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제는 마음을 편하게 놓을까 합니다. 태풍이 그쳐야 바다로 나가듯이 구름이 거쳐야 해가 뜨듯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셨어요. 와 그렇죠. 가끔은 마음이 바다 위 작은 배처럼 또 느껴질 때가 있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뭐 노를 저어도 제자리인 것 같고 안개는 짙고 멀리 등대 불빛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와 그럴 때는 뭐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날에도 물결은 또 배를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보이지 않는 조류는 여전히 배를 목적지 쪽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참 이게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들 하더군요. 거기에 분명히 하느님이 함께 계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니 그분 손을 놓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리신다고 하셨으니 꼭 그때가 오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70님, 찬미예수님 기도요솔길 경청하시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항상 좋은 방송을 해주시는 세실리아 수녀님 그리고 평화방송을 진행하시는 방송으로 우리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기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기도 요솔길은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기도가 된다는 걸 저는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이어갈까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해 주시고 또 내가 어떻게 힘들었을 때 내 사정을 정말 솔직하게 또 풀어서 또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방송이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이 방송이 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원에 계시는 우리 수녀님들께서 아유 이 방송 굉장히 인기가 많아. 광주에 계신 수녀님이 정말 애청자가 많아. 수녀님 정말 좋은 일 하시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고맙습니다. 거기에도 또 이렇게 애청자가 많네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맙다. 그리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익명의 자매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기도의 요솔길을 종종 청해 듣는 익명의 청취자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그리고 선후배들을 위해 기도를 청합니다. 자신의 몫을 묵묵하게 잘 수행해가고 있지만 넘치는 과업과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직장 동료들이 많습니다. 업무에 치이다 보면 주변을 살피기도 어렵고 나 스스로도 예민해지곤 하는데요. 당신의 소중한 자녀들이 삶 안에서 더 이상 지쳐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안에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뭐 이름은 밝히지 않으셨지만 그래요. 마음이 얼마나 생각보다 메말로 간다 하는 걸 본인이 너무 솔직하시게 표현하신 것 같아서 저도 공감이 됐습니다. 정말 사연을 들으니까 매일 같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얼굴이 하나 둘 떠오르네요.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내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업무와 또 반복되는 문제들 속에서 지쳐가는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동분서주 하면서도 일 하나가 끝날 때마다 안도의 쉼이 필요할 텐데요. 그 마음의 갈망을 표현해 준 형제님의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일은 혼자 해내는 것 같지만 회사라는 그 조직과 목표를 위해서 함께 견뎌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도에도 그렇더라고요. 힘든 순간이 정말 많고 일도 많아서 헉헉대면서 이거 언제 끝나나 뭐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곁에 좋은 동료 그리고 자매들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라고 주신 소명을 살아낼 힘을 또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견뎌내고 있었죠.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데요. 형제님의 마음도 동료들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안에 머무시도록 마음 모아서 잠시 오솔길도 가족들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와 선후배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몫을 감당하며 덤으로 주어지는 일까지 해내고 있는 이들을 굽어 살펴주소서. 보이지 않는 책임과 부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는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 끝없이 밀려오는 업무와 반복되는 문제들로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여유를 잃어 서로에게 날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 안에 평화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문제보다 희망을 먼저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주님, 각자의 삶에 필요한 빛을 비추어 주시어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불안한 마음에는 용기를, 메마른 마음에는 기쁨을 채워주소서.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 작은 실수는 이해로 덮어주며 드러나는 성과는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터가 단지 일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제가 보기엔 이 노래가 좀 힘을 주고 또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는데요. 네, 조선 힙합이 부릅니다. 마음의 숲.

여러분의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은총 꼭 내려주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저는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또 응원 문자와 또 다른 문자도 와 있네요. 팅겨벨님, 네. 형제님, 일이 힘들어도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이 같으면 힘이 덜 들지요. 구성원들과 행복한 나날이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와, 구성원들과 행복한 나날. 전부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면 여러 회사들에서도 막 힘을 내면서 열심히 일들 하면 그 뭔가가 결과가 보이면 그렇게 기쁘다고들 하더라고요. 저희 수녀원에서도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일에 선교를 나가잖아요. 책 같은 걸 들고 저희 수녀님들이 거기 그때 본당이나 이런 데 나가서 책 선교를 하고 온 수녀님들은 활기가 넘쳐요. 정말 신자들 만나고 또 보급하는 또 책이 뭐 많이 나갔건 적게 나갔건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도 좋은 것을 주고 받고 그래서 그런지 활기가 넘쳐서 와 식탁에서 굉장히 떠들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역시 사람은 움직이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어떤 수녀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티나님, 네. 직장 생활이 많이 힘드시군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요. 서로서로 도와가면 좋을 텐데 주님 보살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게요. 뭐 그래도 마음 모아서 도와주려고 하는 직장인들이 많죠. 뭐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아닙니까? 참 이기적 그렇게 이기적이지는 않는데 모르겠어요. 뭐 승진하려고 막 밟고 올라가는 그런 얘기도 가끔은 듣는데 아우 삭막해요. 그죠? 근데 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서로가 마음 모아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고맙다고 인사할 건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어서 오세요. 함께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청하신 익명의 형제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평화로움 속에서 걸어가시길 함께 기도하면서 기억합니다 하셨어요. 그러게 어머가 부끄러우셨는지 뭐 익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마음에 깊이 있는 얘기를 하려니 이름되기가 그랬나 봐요. 네,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37님, 네, 직장 다니다 보면 스트레스는 옵션처럼 따라오는데요. 아, 그렇게 옵션처럼, 네, 필수적인 거군요. 네,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직장인들의 애환을 담아낸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 장르처럼 예, 직장에서 여기저기서 치여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힘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어요.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는 주님, 사연을 보내준 형제님께 용기와 힘을 주세요. 아멘 하셨어요. 와, 맞아요. 미생이라는 영화가 그 드라마가 엄청 인기 있었잖아요. 우리 삶에 아주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뭐 모두가 다 내 얘기네 하면서 정말 많이들 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을 또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저희의 시간표를 당신 손에 올려놓습니다.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들과 아직 겪지 않은 일들, 아직 알지 못하는 기쁨과 어려움까지 모두 당신께 맡깁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뜻밖의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하소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를 주시고, 지친 사람들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걱정은 내려놓고 당신께서 준비하신 은총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월요일의 작은 출발이 금요일에는 감사로 이어져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영적 순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최유리가 부른 생각을 멈추다 보면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못 듣던 노래를 많이 듣는 것 같아서 참 새롭네요.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의 CB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유아는 채칠리아님이 네, 익명의 형제님 전해주신 기도에 기도를 또 보탭니다. 사랑해 주님, 형제님께 지친 마음에 힘과 위로를 주시고 함께하는 동료들과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기대며 지낼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주소서. 아멘 하셨네요. 아이고, 정말 지친 마음으로 근무를 할 때는 옆에서 그래도 뭐 커피라도 한 잔 뽑아다가 우리 차 한 잔 마실까? 그러면서 도움을 주는 말 한마디가 그래도 참 응원이 됐지 않을까요? 뭐 저희 수녀원에도 가끔 가다가 보면 우리 좀 그런 게 드문들기는 하는데요. 너무 피곤해 보이면 뭐 사탕 매달 갖고 와서 수녀님 이거 달달한 거 그래도 이거 하나 좀 입에 넣고 좀 잡숴봐봐. 그럼 기분이 훨씬 나아질걸? 그래서 어떤 그 수녀님, 나 당뇨야, 당뇨. 당뇨가 있어 사탕 못 먹어. 아이, 그러지 말고 잡숴봐. 또 옆에서 그런다니까요. 그럼 또 웃게 되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함께 지내고 함께 살 때에는 뭐 나 혼자서 고민하고 힘든 것보다 같이 조금 뭐 흉도 보고 어떤 때는 뭐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함께 산다는 게. 그래서 저는 투덜거리면서라도 공동체를 이루면서 산다는 게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기도의 오솔길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영을 좋아하시는 수녀님. 수녀원에도 숫자에 예민한 분들이 계십니다. 3은 성수함이니까 좋고, 7은 완전한 수고, 12는 사도들의 숫자고.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무슨 숫자를 제일 좋아하세요? 잠시 생각하시던 그 수녀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0. 모두가 의아해하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느님이 가장 많은 일을 하시거든. 순간 웃음이 터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에는 오래 남았습니다. 세상은 늘 더 큰 숫자를 원합니다. 더 많은 성과, 더 높은 점수, 더 많은 통장 잔고를 말이죠. 하지만 복음 안에서 가장 큰 기적은 어쩌면 0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빈 그릇이 채워지고 겸손한 마음에 은총이 머무르니까요.

네. 어떤 분에게는 평범한 숫자일 뿐이지만 제게는 22일이 괜히 반갑고 정겨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숫자로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니까요. 이 한 주도 이제 숫자에 쫓기기보다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늘 바다기가 부르는 참 아름다운 그대에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성바오로 딸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2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보현성당 보좌 안하상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정이 고조되는 갈등의 순간, 사람들은 보통 내가 옳다고 믿습니다. 만약 출근 시간이나 약속 시간에 지각을 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내가 지각하면 늦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탓합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 또는 전날 야근을 해서 라고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늦으면 어떤 이유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격이나 인성을 지적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게으르다고, 시간 개념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왜 내 잘못은 작게 만들려고 하면서 남의 잘못은 날카롭게 지적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귀인 이론, 귀인 오류라 합니다. 몇몇 사람만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나의 이중잣대는 결국 나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대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심판을 피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복음은 남을 바라보는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고 스스로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거울을 봅니다. 머리는 잘 정돈되었는지, 옷 매무새는 단정한지 살핍니다. 외모를 가꾸고 자주 확인하듯이 내면도 그렇게 살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여기거나 그럴 시간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합니다. 반면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얼마나 쉽게 그리고 자주 하는지요. 형제 자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타인을 자신의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잣대로 나를 들여다 보십시오.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 내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면 내 눈에 박힌 들보를 찾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자기 성찰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남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과 생각에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될 때마다 이제는 내면의 거울을 꺼내도록 합시다.

0: 연중제 12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복현성당 보좌 안하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안하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CPBC FM
1: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2: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0: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한 식당에서 종이 냅킨을 봤는데요. 냅킨에 글씨가 적혀 있는 겁니다. 뭐 묻어도 예뻐요. 드라마 또 오해영에 보면요. 남자는 여자에게 결혼하지 말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헤어지자. 네가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어졌어. 밥 먹는 것조차 꼴보기 싫어졌다면 이제 정말 헤어질 때가 됐다는 신호일까요? 뭘 해도 예쁘고 뭘 해도 좋은 그런 사랑스러운 콩깍지가 지금 당신의 눈에 씌어져 있기를. 냅킨에 적혀있는 이 문구처럼 뭐 묻어도 예뻐요. 제 눈에는요, 여러분이 그렇게나 예쁩니다. 이번 주도 우리 더 예뻐질까요? 여기는 두근두근 언제나 예쁜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0: 월요일 첫 곡 네미시스 이쁜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가 당신에게 보기에 참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 월요일 문을 활짝 열어보고요. 저희 코너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첫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월요일 코너 짧은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기적인가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담아서 드라마도 만들고 찰떡같이 어울리는 음악도 넣어서 짧은 라디오 뮤직 드라마 만들어드립니다. 일상 속의 소소한 기적 같은 이야기들 전해드릴 건데요. 월요일 코너지기 뮤지컬 배우 박상홍 씨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음악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다면 저희 이 기적인가요에 문자나 CPBC 빵 어플 통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만들어서 저희가 방송으로도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드라마 만들어서 또 저희가 방송으로 들려드리고 음악도 선물로 전해드릴게요. 이어서 오늘도 들으면 힘이 나는 비타민 같은 짧은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있으니까요. 한 시간 꽉 채워서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월요일이라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너튜브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또 방송 진행해 볼까요? 영민님도 인사 남겨주셨고요. 우리 세호님도 반갑습니다. 현철님 1등 하시면서 남겨주셨네요. 미카엘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문자 번호는 샵 0931 실시간 채팅 또는 CPBC 빵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저희 이따가 나눠볼 문자 주제가 나의 반려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반려견 사진 마구마구 자랑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 동서.
0: 세훈님이 설디님 주말 잘 보내고 오셨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오랜만에 저희 아이 친구들이랑 다 같이 생일 파티가 있어서 아이 친구들 또 학부모님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더니 오랜만에 만난 인연들은 왜 이렇게 반가울까요? 반갑게 주말 보내고 왔고요. 세훈님도 주말 잘 보내셨나요? 궁금하네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퀴즈 풀러 가볼 건데요. G드래곤 그리고 김유나가 함께한 미싱 유 듣고 올게요.

대뜸 퀴즈. 뜸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대구와 관련된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 내는 대뜸 퀴즈. 오늘의 대뜸 퀴즈 문제 나갑니다. 국가데이터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요, 대구의 자영업자는 총 27만 5천 명, 그 중에 오늘의 정답인 땡땡님, 1인 땡땡님은 71.3% 고용원 없이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가족 등을 동원해서 영업을 하고요. 고용을 줄인 오늘의 정답인 땡땡님이 많았는데요. 경기가 좋아져서 직원도 많이 늘리는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사업체의 책임자를 뜻하는 이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된장, 2번 사장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정답인 이것, 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시는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응원에 저희가 정답 선물 보내드리면 좋으니까요. 특별히 내가 오늘의 정답이 이것이거든요 하시면서 어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된장일까요? 사장일까요? 샵 0931번으로 여러분들의 정답 문자 받아보면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아프니까 이것이다. 너무 이렇게 짠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말인데 오늘의 정답인 이것 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힌트송 선택해봤습니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가슴 아파도 듣고 올게요.

Fly to the Sky, 가슴 아파도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가 너무 슬프다고. 세원님도 노래가 슬퍼요. 영민님도 노래가 슬프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의 정답인 이것 분들이 듣고 계시다가 눈물 흘리신 건 아니겠죠? 아프니까 이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것의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쵸? 저는 너는 이거 할래? 아니면 그냥 직원 할래? 라고 하면 저는 직원 할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힘들어도 책임감이 막중해도 아파도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 되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처럼 아니요 저는 그냥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근로자가 좋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뭐 선호하시나요? 그것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영민님이 정답 설레라 대표 설디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대표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가 설레라 대표인가요? 그럼 앞으로 저 대표님 이렇게 불러주실래요? 방금까지 저는 근데 근로자가 좋아요 이래놓고 또 대표님 소리가 듣고 싶었나? 자 오늘의 대뜸 퀴즈 인터넷에서 자영업자 땡땡님들 오늘의 정답인 이것분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모임의 이름이요? 아프니까 이것이다 더군요. 직원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의 정답인 이분들이 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체를 대표하는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된장, 2번 사장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답자 분들 중에 저희가 커피를 보내드릴 건데 오늘 대뜸 퀴즈의 정답인 이분들이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의 정답인 내가 바로 이것이다 하시면은 어필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힌트송은 똑같이 아픔송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좀 웃으실 수 있도록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우리 정답인 이것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샵 0931번으로 된장 사장 중에 정답 받아보면서 힌트송 듣고 올게요.

나는 아픈 건딱 질색이니까 아이들의 목소리로 듣고 왔고요.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 바로 사장이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대구의 자영업자는 총 27만 5천 명이었는데요. 그중에 1인 사장님이 71.3%, 고용원 없이, 직원 없이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살아야 고용도 늘고 또 많은 분들이 일자리도 갖게 되는 거겠죠. 오늘도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모든 사장님들을 응원하면서 보내주신 정답 좀 살펴볼까요? 우리 영민님은 대표이사, 사장님, 회장님이라고 해주셨고 현철님께서 3번 신입사원 강회장 요거 요즘 드라마 있죠? 사장보다 이게 더 높지요. 오답으로 제출할래요? 라고 했는데 이 드라마가 그거잖아요. 회장님이었는데 회기에서 신입사원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저 아직 못 봤거든요.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사장님도 뭐 물론 높고 회장님도 뭐 지위가 높지만 정말 현철님 말대로 신입사원이 가장 위에 있지 않나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막내 온 탑이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지만 오늘의 정답은 사장님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문자도 좀 살펴볼까요? 9832님이 정답 3번 안녕하세요 늦게나마 출첵합니다. 3번 없어요. 1번이 된장, 2번이 사장이었거든요. 2번 사장이었고요. 아빠한테 아빠 요즘 회사도 힘든데 잘 버티시면서 다니시는 거 보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사장님도 대단하고 직원도 대단하고 우리 9832님의 아버님도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4023님께서 저 병자 매일이 골골합니다 라고 4023님 혹시 대표님 사장님이신가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회원이신가요? 아이고 마음이 아픈데 우리 4023님 힘내세요. 제가 응원 팍팍 드리고요. 3807님께서 2번 사장 해주셨고 7890님께서 2번 사장 전 근로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근로자. 반갑구만. 반가워요. 그리고 7890님이 설디 오랜만이에요 하시면서 대구 비만 30%를 책임지는 저와 남편. 남편이 혼자 다이어트 치트키 주사를 처방받고 왔습니다. 전 홀로자로 해야겠어요. 라고. 약물보다 근성으로 대구 비만 30%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압류 홀로자로가 더 강력합니다. 우리 7890님 지지 마시고요. 그때 우리 다이어트 이야기할 때 문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그것도 궁금한데 남편분은 이제 치트키를 처방받았고 7890님은 내가 근성으로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답도 맞았고요. 2번 사장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오늘 정답 사장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거든요. 우리 현대인의 필수품, 특히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필수품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니까 받으시면은 사용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기한 내에 꼭 해주셔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상웅 씨 만나러 떠나볼까요?

0: 추억 같은 순간을 드라마로 전해주는 시간, 뮤지컬 배우 박상홍 씨 자리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박상홍입니다.
0: 상홍 씨 반갑습니다.
1: 네.
0: 아,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1: 네. 한 주 동안 조금 더웠는데 오늘은 또 시원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비가 오려고 해서 그런가요?
0: 날씨가 흐린 것이
1: 네.
0: 비는 아직 안 오더라고요.
1: 네.
0: 지금 또 전국적으로 비 오는 데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상홍 씨를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어요.
1: 아, 진짜요?
0: 네, 우리 영민님도 그리고 세훈님도 현철님도 상홍 씨 보러 왔다고 아까 이야기해주셨거든요.
1: 반갑습니다.
0: 상홍 씨는 우리 네. 청취자분들이랑 함께할 때도 즐거우실 것 같지만 또 누군가랑 있을 때 가장 즐거운가요?
1: 뭐 친구들, 가족들 뭐 아니면 여자친구 뭐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근데 저는 오늘의 약간 이야기 주제인
1: 네.
0: 이 존재를 떠올리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바로
1: 반려동물.
0: 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자 받아볼 건데요. 사진 문자 받아볼까 합니다. 샵 0931번으로 여러분들의 반려동물 사진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동물 다르다 보니까 반려동물도 종류가 다양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만의 우리 집의 귀요미, 어떤 반려동물이 있는지 궁금하니까요.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요. 상홍 씨는 혹시 좀 특이한 반려동물 본 적 있으세요?
1: 특이한 반려동물 중에 제가 네. 그냥 영상으로 보긴 했는데 라쿤을 키우는 집이 있었어요.
0: 어머, 집에서 키워도 되나?
1: 근데
0: 네.
1: 아주 장난꾸러기여서 온 집을 막 다 돌아다니면서 냄비 다 던지고 막 어디 올라가 선반 위에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거 보고 아 정말 키우기 참 힘들겠다.
0: 쉽지 않은.
1: 멀리서 봐야지 희극이고 가까이선 비극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육아 난이도가 높은 반려동물인 네. 거잖아요. 육아라고 해야 되나? 육반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특이한 거 도마뱀.
1: 도마뱀. 네.
0: 저희 아이 친구들 중에 도마뱀 키우는 친구 있었고 거북이.
1: 거북이.
0: 응.
1: 전 뱀. 친구가 뱀을 키웠었거든요.
0: 야, 대단하다.
1: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네. 케어를 못 해줘서 결국에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만. 좀 오래 키웠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네.
0: 여러분들은 어떤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지 우리 집의 귀요미를 좀 자랑해 주시면 됩니다. 샵 0931번으로 사진 문자 받아보면서 자 저희는 그러면 드라마 속으로
1: 들어가 볼까요?

0: 군식구. 원래 식구에 덧붙여서 얻어먹고 있는 식구. 딱 도도 아니고 돌도 아닌 저는 이 집의 군식구였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두가 행복한 집. 아, 이게 뭐야? 진짜 짜증나네. 아, 왜 집에 아무도 없어? 아니, 이 시간에? 와, 엄마도 없고 아빠도. 아니, 내 생일인데.
1: 어머머머머머, 어머, 얘가 벌써 왔네? 엄마, 아빠 이제
0: 아,
1: 왔어.
0: 몰라요. 진짜 짜증나.
1: 아유, 네 생일에 그렇게 화내면서 보내면은, 어? 되겠어?
0: 아니, 엄마. 아, 진짜 최악의 생일이었다니까요?
1: 아휴.
0: 하루 종일 생일빵 맞고, 아니, 무슨 그게 선물이냐고요. 그리고 생일날이면 뭐. 아니, 지금 몇 시예요? 밤 11시잖아요. 새벽같이 나갔다가,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고.
1: 아유, 그거야. 너가 지금 고1이고 학교 야자 때문에
0: 아, 몰라요, 몰라요, 몰라.
1: 늦잖아.
0: 진짜 내 생일 1시간 남았는데, 진짜.
1: 짜잔! 그래서 준비했지.
0: 뭐야, 이 케이크는.
1: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야, 소원 빌어.
0: 아, 언제 준비했대? 아멘. 이 집안 식구들을 빼꼼 쳐다봅니다. 아들의 생일이고 누나가 케이크를 들고 있네요. 아빠도 같이 생일 노래를 불러줍니다. 아들은 기쁜 듯이 생일초를 푸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갈 시간. 짜잔!
1: 이건 서프라이즈 선물!
0: 엄마, 그품 속에. 뭐야, 강아지네?
1: 어때? 3개월 된 말티즈지? 너무 귀엽지?
0: 갑자기 상의도 없이. 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데? 강아지를 키우자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어서 가져다 줘라. 아빠, 아웃다! 아, 진짜. 모니카야. 우리가 강아지를 어떻게 키우는데? 그렇게 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3개월 된 말티즈 강아지입니다. 아빠는 화를 내며 나를 내쫓으려 하셨고, 생일 파티는 엉망이 되어버렸죠. 저는 그렇게 군식구가 되었습니다. 저 알고 보면 갈곳 없는 처지인데, 너무하잖아요.

0: 여보, 생각해봐요. 지금 아들이, 우리 아들 지금 고1인데 스트레스 얼마나 받아. 애소원이 어릴 때부터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건데. 아, 여보, 제일 힘든 시기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 얘기 좀 들어줍시다.
1: 아니,
0: 키워줍시다.
1: 그
0: 응?
1: 생명을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나? 우리
0: 여보.
1: 애가 셋이다. 아니, 거기다 강아지까지. 아우.
0: 여보, 강아지는 산책도 애들이 다 시키고, 내가 알아서 다 볼게. 여보, 귀찮게 안 할게. 저 봐봐. 너무 걱정 말아요. 우리 아들딸이 지금 당신 입만 쳐다보고 있잖아.
1: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최대한 애처로운 눈빛으로 여기 아니면 받아줄 곳이 없어요 하듯 낑낑 불쌍하게 쳐다보는 일뿐. 아휴.
0: 여보. 애 이름은, 아빠 골프 잘 치라고, 여보 골프 잘 치라고, 버디로 할까 하는데.
1: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골프, 그 버디요?
0: 우리 막내. 이제 우리 막내는 이 애기니까. 너가 잘 챙겨야 된다.
1: 네, 아, 됐다! 알아서 해라. 진짜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전 이제 군이라는 말을 떼고 그냥 식구가 되었습니다. 누나도, 형들도, 아빠도, 엄마도 저를 너무 사랑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버디. 아이고, 예뻐라. 아빠 왔어요. 아빠 퇴근하면 우리 버디가 제일 먼저 달려오네. 아유, 우리 버디였으면 아빠 우째 살지. 아빠는 특히 더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꼬리를 흔들어야죠. 피로 엮이지 않아도 가족이 되는 일.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왈, 왈. 저는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0: 우리 집의 귀요미 반려동물 사진 샵 0931번으로 자랑해 주세요.

0: 아, 결국 우리 귀요미 강아지가 한 식구가 됐습니다.
1: 네.
0: 이 사연이 좀 특별한 분이 보내주셨더라고요.
1: 네, 바로 저희 집 막내 버디 이야기입니다.
0: 상홍 씨 가족의
1: 네.
0: 반려견 이야기잖아요.
1: 맞습니다. 제 사연인데요. 제가 고1 때 6월 3일 제 생일이었는데요. 그 남고에서 하루 종일 이제 생일빵 맞고 야자까지 하면서 막 정신없이 보냈어요. 이제 집에 오면 항상 가족들이랑 이렇게 케이크를 항상 두고 이제 초를 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저희 집 문화인데요. 그날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0: 서러워, 그죠?
1: 아무래도 야자하고 힘든데. 그 늦은 밤에 이제 누나가 케이크 사오고 엄마가 오셨는데 품속에 작은 소리가 막 이렇게
0: 그
1: 나는 거예요.
0: 애기 강아지 소리.
1: 네. 그 3개월 된 말티즈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화내실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이제 한 30분 후에 오셨는데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
0: 안
1: 생일인데.
0: 된다.
1: 네. 야, 너 지금 우리 지금 우리 어떻게
0: 아버지
1: 키우냐.
0: 마음도 저는 이해가 가요.
1: 네. 이제 하루 종일 케어해주고 해야 되는데.
0: 돈도
1: 네,
0: 돈이고.
1: 안 된다. 그리고 또 헤어질 때 얼마나 그게 슬픈지 아냐. 난 감당 못한다. 이렇게

0: 이렇게 얘기하셔서 막 당장 돌려보내라고 하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1: 네. 내일
0: 네 내일 이제 하겠다 아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했는데
1: 또 내일 또 내일 네.
0: 근데 저는 사실 제 생일날 케이크 앞에 두고 초까지 다 꽂고 아빠를 기다렸는데 네. 갑자기 화를 내시니까
1: 좀 서운했구나.
0: 네, 서운한 거예요.
1: 그 이제 당시 상홍이가
0: 네 이제 한 십몇 년
1: 열일곱 상홍이는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0: 네, 아, 왜냐면 오늘의 주인공 난데
1: 그렇지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0: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시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조금 그때는 버디가 좀 밉기도 했었어요. 어린 마음에.
1: 버디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네라는 생각에.
0: 아, 차라리 내일 들고 오지. 왜 오늘
1: 들고 와서 갑자기 내 화, 축하 못 받냐고.
0: 왜 이렇게 됐을까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여기 사연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 봐 좀 이렇게 선물처럼
1: 위해서.
0: 네, 들고 오셨다고 하시면서 밤새 어머니가 이제 고민 끝에 버디 아버지 골프 잘 치라고 어머니가 버디라는 단어밖에 몰랐대요 그때. 네.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문자 보내고 막 길게 이렇게 해서 아버지 결국에는
1: 알겠다
0: 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고
1: 진짜
0: 아 우리 버디 보러 빨리 가자 이러면서
1: 근데 제가 같이 사는 가족도 아니지만 어떤 모습이었을지 네. 약간 상상이 가요.
0: 여행 처음에. 가면 네 항상 버디 잘 지낼까
1: 아버지가 항상 대표로 걱정하시죠.
0: 네.
1: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가족들 없을 때 버디야 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대놓고 애정하는 네, 사랑하는 가족이 된 거잖아요.
0: 네.
1: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더 사랑하게 되셨나요?
0: 아 지금은 이제 버디가 11살이 됐어요 벌써.
1: 노견이네요.
0: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근데 다행히 좀 건강한 편이고
1: 네.
0: 아직까지도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1: 아, 사랑 가득한 집이잖아요.
0: 네.
1: 또 버디가 막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을까
0: 네.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려동물 자랑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0: 네.
1: 이렇게 우리
0: 우리 집 강아지예요 라고 2470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너무 귀엽네요.
1: 너무 귀여워. 이게 되게 하얗고 포실포실하고
0: 네, 솜사탕처럼
1: 작은 강아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바다에서 찍은 사진 하나 그리고 잔디밭처럼 보이는
0: 네.
1: 데서 찍은 사진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이 강아지 종이 뭔지 궁금해요. 말티즈일까요?
0: 말티즈인 것 같은데
1: 근데 엄청 작아요.
0: 네.
1: 너무 귀여워요. 그 사진 속에 강아지가 눈을 지그시 감고 날씨를 즐기는 듯한
0: 네.
1: 그런 사진을 또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이름이 감자래요.
0: 네.
1: 너무 잘 어울려요. 포실포실해 보여서. 2470님, 저 약간 부러워졌어요. 너무 귀여운 강아지. 그리고 5539님도 보내주셨어요.
0: 네. 전 길고양이는 현재 5마리 밥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kg 한 포씩 먹어요. 지금 애들이 밖에 놀러가고 한 마리만 있네요. 수고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유, 이렇게 집도 만들어주셨네요.
1: 맞아요. 박스에
0: 네.
1: 고양이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사진이랑 앞에 사료 그릇이 놓여져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5539님은 이제 길고양이들 돌봐주시나 봐요.
0: 네.
1: 마음이 또 따스운 분이신 것 같아요. 4835님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랑하는 분들도 있다면 무섭거나 또는 싫어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에티켓을 좀 널리 자주 홍보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압류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가족이고 소중한 우리 반려동물들이 있으니까 나가서도 우리 에티켓 잘 지키면서 서로서로 모두가 그렇게 매너 있는
0: 네.
1: 그런 생활을 하면 더 좋으니까요.
0: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더 없었잖아요.
1: 맞아요.
0: 뭐 예전 기억해보면 뭐 제 그냥 친구 이야기를 네. 들려드리자면 이렇게 교회에 갔는데 이 큰 대형 약간 중형견을 이제 목줄 없이 이렇게 키웠는데 그
1: 네.
0: 목사님께서
1: 네.
0: 그러면서 이제 그 강아지가 너무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너무 좋아하지만 어떤 애들은 조금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뭐 그런 경우라던가 또 펜션 같은 데 보면 뭐 요즘은 괜찮지만
1: 못 오게 하는 데도 있죠.
0: 네, 네. 괜찮지만 예전에는 막 거기 키우는 개들을 그냥 풀어놨던
1: 맞아요. 목줄 없이
0: 네. 그래서 조금 약간 위협 뿔 조금 느낄 때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무조건 목줄 하셔야 되고요.
1: 맞아요.
0: 아무리 집 앞이어도 목줄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조금의 입질이라도 있으시면
1: 입마개.
0: 입마개를 조금 너무 자식 같아서 마음 아프실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더불어 사는 사회다 보니까 꼭 입마개를 해주시고 그 너무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남의 강아지를 함부로 만지시면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1: 그것도 위험해요. 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산책 나가면 특히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네. 귀엽다 하면서 막 이렇게 먼저 만지려고 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아이의 부모님이 좀 조심을 시켜주셔야 네. 되는.
0: 그리고 조금 그 강아지 입장에서도 조금은 싫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해서
1: 놀라잖아요.
0: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왜 이렇게 귀여워하고 만지면 우리도 깜짝 놀라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우리 현철님께서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실시간 채팅으로.
0: 네. 오늘의 문자 주제가 반려견 사진인가 보군요. 아쉽게도 사진은 없네요. 필리핀에서 왕연수했을 당시 골드맨이라는 강아지를 어떻게 양육할지 그리고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그 강아지 입장이 되어 작사한 곡이 마음속 그 아기 같은 동물 골드맨이란 곡인데 사진은 안타깝게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그 골드맨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 보니까 약간 골든 리트리버였나?
0: 그럴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도 사실 강아지 보면 너무 귀엽고 고양이도 저는 또 좋아해서 귀엽다,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켠에 있고 네. 또 한켠으로는 저의 이성적인 자아가 나와서 아니 너무 너가 그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을 거야? 막 병원도 데려가고 그리고 네. 케어도 해주고 산책도 맞아요. 시간마다 나가야 되니까 그런 자아가 부딪힙니다.
0: 네. 자기 뭔가 그 자신의 욕심 때문에 반려동물을 입양하시는 그런
1: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깊게 고민 없이.
0: 네. 그래서 그 강영욱 그 훈련사님 네.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시는 그거를 봤는데요.
1: 아, 거기에 진짜 그죠. 속상한 네. 강아지들 많잖아요.
0: 네. 그래서 뭔가 조금 그 아이의 상황에서 어디가 더 좋을지 이 친구가 어디에 생활하는 게 더 좋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도 좋은 입양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식구가 되는 거니까요.
0: 네.
1: 근데 반려동물이 나의 식구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0: 그냥 사실 저한테 버디는 이렇게 그냥 엄청 행복을 줘요. 너무 사랑스럽고 사실 뭐 그렇잖아요. 뭔가 집에 들어왔을 때 누가 나를 반겨주기만 해도 사실은 네. 그 가정은 되게 화목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처럼 항상 보디가 뛰어나와서
1: 꼬리 이렇게 흔들면서.
0: 꼬리 흔들어서 나오고 그리고 살면서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보디가 항상 저한테 사랑을 주고 뭐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가족 그로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1: 네.
0: 저 또한 이렇게 버디한테 사랑을 주면서 버디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저 또한 너무 또 좋은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1: 버디 영화가 추천해준
0: 네.
1: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받는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게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이것도 기적이겠죠?
0: 네.
1: 오늘 어떠셨어요?
0: 오늘 또 저희 강아지 또 저희 사연을 이렇게 들려드리니까 또 네. 감회가 다른 것 같아요. 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울리게 되고 사실 밝은 노래인데 저는 되게
1: 뭔가 좀
0: 감동적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뭐 그런 것도 있어서 뭐 간간이 제 사연을 또 이렇게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연도 보내주시면
1: 맞습니다.
0: 또 더 책임감 있게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0: 네, 샵 0931 100원의 이용료가 있지만 드라마와 AI 음악으로 전해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우리 상홍 씨 또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연, 좋은 연기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오늘의 비타민 5시. 이성에게 인기 있는 조건으로 LMS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L은 looks, 외모고요. M은 money, 돈. 그리고 S는 status, 지위입니다. 첫인상이나 호감을 높이는데 이 LMS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에 어떠세요? 공감들 하시나요? 하지만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외모, 재력, 사회적 지위는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유대관계 형성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오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LMS에 있는 것이 아니다. TMM에 있다 라고 말이죠. 이 TMM이 뭐냐고요? T, tell, M, me, M, more, tell me more, 더 이야기해줘.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 이야기해줘. 이 말이 가장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일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도 이렇게 말해볼까요? 오늘의 비타민 말, 더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TMM 해주실 거죠? Tell me more 해주실 거죠? 내일도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여기서 귀 쫑긋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곡으로 원더걸스의 Tell m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5번 사랑의 성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1: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6: 김준일의 시사천국.

0: 국민의힘은 어제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분석이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부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16개 시도 전체를 아우르며 후보자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며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분노하는 2030 청년 유권자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장 대표가 유세를 간 곳은 후보가 대부분 낙선했고 유세를 거부한 후보는 대부분 당선됐습니다. 12대 4라는 참패 속에서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에 당내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단 대표도 어제 민주당이 답해야 할 10가지 질문이란 글을 본인 SNS에 올렸습니다. 조 전 대표는 해당 글에서 민주당 귀책 사유로 발생한 선거인데 왜 공천했는지, 왜 단일화를 민주당이 거부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낙선 원인을 온전히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에서 찾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부산 북갑에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 분열에도 불구하고 다자구도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법원이 지난 토요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에서의 연어 술파티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비록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며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기에 무죄라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정치인들이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고 본인 유리한 대로만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객관적 사실은 받아들이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정치, 그렇게 힘든 걸까요? 내 탓이오라고 말하는 정치인을 희망하며 6월 20일 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NJS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지금 유튜브 창에 김준일의 시사천국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라이브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픈 의견, 응원 샵 1053이나 유료 문자입니다.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잠시 후 본격적인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네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시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천국 같은 세상 올 수 있을까?
1: 김준일의 시사천국. 오늘 12.3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가 내려졌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려진 구형량 이상의 중형과 법정구속. 요동치는 여론 지형 속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권 투쟁이 치킨게임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인데요. 삼김 천국에서 예리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고의 삼김 귀만 한겨레 21 기자, 김종일 시사전환 기자, 그리고 저 김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뉴스가 많아요.
2: 아, 네. 아, 우리 빨리빨리 가야 돼요.
1: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면은 조금 네. 좀 평온해질까 그 생각도 잠깐 착각을 했었어요. 네. 저희가
2: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왜 우리 셋 다 이렇게 피로한가.
3: 한국 사회 다이나믹이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네,
1: 그러니까요. 자, 오늘 내란 재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검찰은 20년을 구형을 했어요.
2: 네,
1: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왔는데 일단 판사가 이진관 판사라는 게 눈에 띄고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2: 네, 일단 주요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인데 크게 이제 세 가지 대목을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어요. 12월 3일 계엄 선포 후에 법무부 간부 회의 소집해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거. 다음 두 번째는 교정 시설이 수용 여력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했다는 거. 다음 세 번째는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면서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셋 다 인정이 돼서 1심 징역이 25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구형보다 5년 무겁게 선고가 됐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갑자기 이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그때 당시에 23년 나왔어요. 네,
3: 15년인가 구형이었는데 23년 선고였죠. 네.
1: 그 판사가 이진관 판사랑 같아요.
3: 예, 예. 그때 이진관 판사가 자기가 그렇게 판시한 이유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친이 쿠데타였기 때문에 기존의 양형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형사사건처럼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본인의 이제 의지를 밝힌 바 있고 그래서 이제 내란범들 사이에서는 이진관 재판부를 만나면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들이 변호인 사이에서 공공연히 돌았었거든요.
1: 기피 신청도 했죠.
3: 네, 기피 신청도 하고 이제 예단을 갖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도 했었었는데 이번에도 저는 이제 20년 구형을 하고 나서 그러면 한 15년 정도 선고가 되려나 그거보다 이진관 재판부라서 20년 그대로 줄려나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5년이나 더 무거운 형을 선고를 했는데 이게 몇 가지 혐의는 또 기각이 되거나 무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심을 모았던 게 최소한 박성재 정도는 사전에 알았던 거 아니냐 이 내란에 대한 인지가 있었던 거 아니냐 기상기험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관심을 모았던 그 안가회동 관련된 부분도 이제 이거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 혐의 인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 사전에 알았다라는 거는 인정이 안 됐군요.
3: 네. 5년이나 더 나왔습니다. 형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진관 재판부는 어쨌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 요만큼이라도 관련이 되어 있으면 국무위원으로서 이거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기조를 판결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1: 그렇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판사는 다른데 1심에서 징역 7년, 2심

0: 3년에서 징역 9년. 그래서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가 이제 인정이 된 거잖아요. 뭐 어느 게 더 죄질이 좋고 나쁜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박성재 전 장관은 좀 억울하겠다.
1: 근데 오늘 재판부가 네. 확실하게 입장을 밝힌 게 어떤 양형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의 수호에 그 무거운 의미가 있지만 무거운 의무가 있지만 내란은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피고인을 질타했거든요. 네. 내란 가담을 선택한 것 자체에 대해서 무겁게 평가를 한 거죠.
0: 그렇군요. 어쨌든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진관 판사 이 재판부는 굉장히 중요하게 중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본 거고 같고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이 났어요.
1: 네, 맞아요. 김건희 예. 씨로부터 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하급자한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재판부가 밝혔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판부는 이 혐의가 12.3 비상계 혐의나 내란 사건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뭐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지만은 이제 계엄이 나기 봄쯤이었나? 재수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죠. 이제 문자 보내가지고 박성재 장관한테 네, 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2: 공개가 됐고 김건희 씨 이제 계엄의 직접적인 트리거가 됐다라고 얘기되는 김건희 사건 관련해서 뭐 수사팀을 일방 인사해서 와해시키고 뭐 이런 이제 그 행위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 특검의 수사 범위가 맞아요. 아니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고민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뭐 문제가 있고 당연히 위법성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계엄의 사전 모의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 측면인데
0: 예.
2: 계엄의 주요 임무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엄벌을 받고 있지만 지금 이제 조은석 특검이 출발할 때 이 사건에 대한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사초가 되려면 인과관계가 다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앞에 원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규명이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재판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소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예. 사실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1: 예. 그러니까
2: 어떤 뭐 피로감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끝내 이걸 밝힐 수 있을까 이거는 여전히 좀 미궁 속에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요즘 재판부가 공소기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어떤 검찰의 수사 범위라든지 아니면 검찰 수사의 과정에서의 적법성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2: 원래 흔하진 않아요. 공소 자체를 네. 기각하는 일이 그 재판에서 흔하진 않은데 요새 굵직한 사건들에서 이 공소기각이 나와서 뭐 어떤 변호사들은 재판도 좀 진영화된다. 그리고 이제 진영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체적인 진실을 가리기보다는 형식 논리로 이제 기각하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보기도 하는데 여튼 공소기각이 좀 자주 눈에 띄는 건 사실입니다.
0: 어떻게 보세요, 김주혁 기자?
1: 저는 이제 국민을 최대한 보호한다라는 취지에서 보면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렇게 검찰개혁 이야기해요? 검찰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해서 없는 것도 엮어서 별건으로 털어서 무제한적으로 공소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이렇게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그 공소기각 얘기가 바로 뒤에 나오는데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게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난 거고 요거는 위증과 관련된 뭐 요 네,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을 허위로 보고 위증죄에 대해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화영이 주장한 연어 술파티 이거 사실 아니야
1: 네.
0: 라고 하고 위증죄로 검찰이 고소한 것에 기소한 것에 대해서 이거 유죄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지금 게다가 국민 배심원단이 있었잖아요. 일곱 명이. 네. 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2: 이게 굉장히 복잡한 재판이 되고 말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기억하실 거예요. 매달 며칠 날 뭐 연어랑 술이 반입됐다 안 됐다 뭐 술을 준 적이 없다 술을 마실 시간이 없었다 논란이 많았어요.
0: 2023년 5월 17일에 최종적으로는 네. 그 전에는 6월 30일이나 6월 18일에 예,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네. 날짜가 바뀌어서 5월 17일로 확정이 됐었는데 그게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네. 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개의 감찰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제 수원 지검에 대한 것 같아요. 고검의 감찰이 있었고요. 하나는 법무부가 수원 구치소를 감찰을 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감찰에서는 모두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일정 정도. 근데 이제 이 재판에서는 막상 이 술이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에서 이 술을 그러면 술이 들어왔으면 술을 마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0: 예.
2: 이 마신 사람들이 아무도 술을 먹었다고 진술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냐면 제가 뜯어보니까 몇 가지 사실들은 인정이 됐습니다. 뭐가 인정이 됐냐면 당일 오전에 김성태가 술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0: 예.
2: 쌍방울 법인카드가 그 앞에 편의점에서 뭐 페트 물과 술을 산 것도 확인이 됐어요. 영수증으로. 예. 그리고 그거를 쌍방울의 임원, 당시에 조사실에 있던 임원이 1층으로 받으러 내려왔다라는 태그 기록도 확인이 됐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제 술을 먹었다는 진술이 안 나오니까
0: 예.
2: 국민참여 배심원들이 4대 3으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술을 먹었다고 한 진술의 위증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징역 4개월을 줬는데 나머지 또 두 개의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의 부분이 뭐냐면 하나는 직권남용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대북 지하사 그 대북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뭐 묘목이랑 밀가루 같은 거를 보내주도록 지시했다. 이거에 예. 혐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아예 공소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공소할까 그러니까 기소할 거리가 아닌데 기소했다라고 이제 법원이 본 거예요.
0: 예.
2: 이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이긴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치자금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0: 쪼개기
2: 후원을 하도록 이제 이화영 지사가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예 무죄가 또 났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세 개 중에 하나는 공소기각, 하나는 무죄인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금 연어술 파티만 있었다고요.
0: 근데 연어술 파티가 워낙 논란과 화제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가장 지금 뭐 주목을 받을 수밖에 네. 없어요.
1: 왜냐하면 민주당이 연어술 파티를 너무나 인플레이션 시켜놨어요. 계속 연어술 파티 이러면서 그 편의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라고 검증해 보는 등 너무나 이 이슈를 키워놓은 거죠. 그래서 예. 근데 왜 키워놨냐라고 하면은 민주당은 공소시효 특검 빌드업의 한 과정이었고 출발점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빌드업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공소시효 특검 추진의 주춧돌이 바로 술파티 주장이었거든요.
0: 예.
1: 근데 이게 거짓이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고 방금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배심원 7명 중에 4명이 술 제공이 없었다라고 봤고 재판부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권이 어떤 정치적 포팅에 직면하게 되냐면 결국 여당은 국회에서 거짓말한 사람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또 부른 다음에 그 거짓말을 바탕으로 대통령 공소시효로 이어질 수 있는 특검법을 밀어붙인 셈이라고 이번에 사법부가 판결해버린 거잖아요.
0: 예.
1: 정치적으로 엄청난 폭풍에 시달리게 되겠죠.
0: 이게 뭐 이게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그 디테일한 내용을 아는데 예를 들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뒤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 잔을 입에만 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마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또 이제 국정조사 때 이제 국정조사 때인가 재판 때가 헷갈리는데 그 재소자가 한 명이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2: 술을 마셨다는 네. 진술을 네. 들었다.
1: 교도관들도 계속 진술이 달라.
0: 이화영 네. 지사가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왔다. 그러면 도대체 술을 마신 것인가 안 마신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도 지금 그러니까 계속 논쟁이 붙었던
2: 거니까. 제가 그러니까. 볼 때 두 네. 가지 패착이 있었어요. 두 가지 패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연어 술 파티 지나치게 이제 막 포커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하는 건 이게 진술 회유가 있었어. 그 과정에서 진술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진술이 조작돼서 결국엔 이게 기소로 이어진 거야. 이 논리 구조 자체는 민주당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거 이제 주목을 끌기 위해서 연어와 술을 주면서 회유했다라는 거에 지나치게 포커싱이 된 부분.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부분에서 날짜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실제 객관적 물적 증거라든지 이런 게 엇갈리면서 이게 깨진 부분이 하나가 패착이고
0: 예.
2: 또 하나는 지금 고검에서 한 감찰 보고서에는 술 반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찰 결과. 그러면 이제 그게 증거 채택이 됐어야 되는데 증거 채택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 국민참여재판을 하느라고 국민참여재판은 마장 길게 할 수가 없거든요.
0: 예.
2: 이 사람들의 이제 말하자면 물리적 시간을 예.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0: 한 열흘 정도 했어요. 네.
2: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거를 증거 확보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증거가 반드시 채택이 됐어야 되는데
0: 예.
2: 사실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그 연어 술 파티가 거짓말이었나 봐. 이 인상이 남게 되면서 물론 저는 이 지금 사건의 내용적 구성으로 봤을 때 이심 가서 다시 다퉈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게 남게 됐죠.
0: 그렇군요. 이제 쌍방울 기소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는 지금 대검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1: 네.
0: 두 달 정직인가요?
1: 그렇죠.
0: 징계를 받았는데 또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서는 그 징계
1: 사유에 없어요.
0: 징계 사유에 네. 또 뺐어요. 네. 그러니까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얘기는 대검에서는 하고 그다음에 징계할 때는 법무부에서는 또 징계 사유에서는 빼고 이러면은 이게 이게 어디까지가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가 너무 헷갈린다.
2: 민주당이 논리를 잘못 잡은 게 미국의 이제 배심원제도 얘기를 하면서 원래 배심원은 전원일치 판결이 나야 되는데 4대 3으로 엇갈린 게 뭔가 생각이 달랐던 부분이고 나머지 두 개는 무죄 아니면 공소취소 났다 이렇게 난 건데
0: 공소기각,
2: 그거는
0: 예.
2: 공소기각이 났다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미국의 제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 저는 이 제도에서 민주당이 오늘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 4대 3 판결이 아니라 대북에 현물로 지원했던 부분이 아예 공소 기각이 됐다라는 부분.

0: 하면은 배심원 판결이 오늘 공소권 남용 있다는 둘이고 없다는 오였거든요.
1: 예.
0: 그럼 재판부가 배심원 판결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법리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이 없다 공소처가 된 거잖아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은 공소기가 결정이 내려진 대북송금 직권 남용 혐의도 사실상의 유죄고 항소심하고 하면 뒤집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의 논리를 자기네가 거꾸로 하면 자기네한테 되게 불리하게 되거든요.
1: 네.
0: 오늘 기자들이 그걸 안 물어보더라고요.
1: 그렇군요. 예. 어쨌든 공소권 남용이라고 배심원들은 보지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판사는 그렇게 봤고, 그러니까 판사가 배심원들 말을 꼭 따를 필요는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0: 그렇죠. 예.
1: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거 조작기소 특검은 어떻게 돼요?
2: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논리적으로 완전히 인과관계 있진 않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기반이 좀 약해진 건 사실이죠. 뭐 당장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의원 같은 쪽에서는 엄청 이제 이 부분을 그것 봐라 거짓말로 선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차분하게 따져보면 내용적으로 주장할 부분은 있어요. 예를 들면 예. 이 방북비용을 보냈다라는 부분에서 일정 정도 증거가 흔들린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때 뭐 거기 있었네 없었네 비용이 넘어간 거가 어떤 성격이네 이런 부분들을 다퉈볼 부분이 있고, 현물 지원한 것도 검찰 공소 사실에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지사 방북을 위한 것이라고 봤는데 그거는 직권남용이 아니고 아예 공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내용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할 만한 대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끌고 온 어떤 뭐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과정에서의 패착 이런 부분은 반드시 또 이렇게 통찰적으로 들여다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1: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민주당은 어쨌든 조작 기소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은 무죄가 난 게 그거를 조작 기소라고 무리한 기소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거를 조작 기소라고 뭐 볼 수가 있는 건지 그게 조작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말의 그 표현이 갖는 힘이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처럼 정치 고관여층 매일매일 필요한 사람들 말고 일반 생업에 바쁜 일반 기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연어실 파티가 있었다며 근데 사법부는 없었다고 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한 그 공소취소 특검으로 가는 빌드업이 다 무너진 거 아니야? 그러면은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명분도 약해진 거 아니야? 라고 국민 대다수는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46.7%로 떨어졌고요. 부정평가가 더 높게 됐습니다.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18세 이상 2517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긍정 46.7, 부정 49.7. 그래서 리얼미터 기준으로 첫 예. 데드크로스 부정평가가 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소개한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이거 지금 청와대에서 이거 여론조사 나온 다음에 아주 이례적으로 맞아요. 입장까지 나왔어요. 네. 보통 여론조사에 입장 안 내거든요.
0: 그렇죠. 예.
2: 지난번에 한번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순방기간 중에도 뭐 사과 입장을 대통령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오늘 청와대 공식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자세를 낮췄고요. 뭐 이유가 명확하겠죠. 그러니까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책임이 정부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 역시 이것도 거기가 무슨 헌법기구고 독립기구 감사도 어려운 기관이고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다 대통령 책임이지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야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이 국민들 입장에서 야 일반 국민들은 투표도 못해갖고 지금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난리인데 너희는 무슨 지금 당원 투표를 하는데 뭐 1인 1표니 이런 얘기만 하고 그 사실 니네 권력 노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그 저는 또 하나 꼭 짚어야 되는 게 이 리얼미터 조사를 자세히 뜯어보잖아요.
1: 예.
0: 20, 30대 세대 그러니까 2030 세대의 부정평가가 엄청 높고 리얼미터가 또 특이하게 20대 남성 20대 여성 30대 예. 남성, 30대 여성 그걸 나눠서 볼 수 있는데 2030 남성들의 부정평가가 매우 매우 높아요. 그럼 2030 세대가 왜 이렇게 민주당과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냐라고 하면 많이 물어보면 능력도 없고 염치도 없는 것 같다. 지금의 여권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 예.
0: 왜 그래라고 했더니 위선적으로 보여요. 왜?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자기네들은 다 대출받아서 집 사놓고 우리는 집을 못 살 거라는 절망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대출을 다 막아놨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 일자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라고 해서 봤더니 실제로 5월 고용 동향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 4만 명이 감소했어요.
1: 예.
0: 근데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 5천 명이 감소했어요. 25만 5천 명이면 웬만한 도시 인구거든요.
1: 그렇네요.
0: 이게 어마어마하게 살벌한 상황인데 아까 김한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들 명청 갈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정책이 있어 비전이 있어 노선이 있어 왜 다투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들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1: 검찰 개혁을 놓고 다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 민주당에는 세상 만사 제일 그게 제일 중요해요.

0: 중요하니까.
1: 그러니까요. 그게 청년들 예. 입장에서 이제, 보면 예. 왜 우리 삶이랑 무슨 상관이야가 되는 거죠.
2: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6월 3일 이후에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아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지지자들을 다 충분히 만족시켜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니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가 있었다. 이 부동산이 뭐 세제 문제도 있고 대출 문제도 있다. 그리고 2030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입장이 이런 거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착착착착 나와오고 지금 22여일을 보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선거 끝나고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제 장정 대표 얘기도 안 해요. 오로지 이제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갈등 구도만 남으니까 이게 이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거죠.
0: 그래. 그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보안수사권은 김민석 총리도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사실 쟁점이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쪽은?
1: 저는 그거는 국카 배드카 역할을 나눈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랑 당원들이 보기에 예. 전선을 확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정청래 대표랑 비슷하게 가면서 실제로 핵심 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있는 방식 아닌가.
0: 그렇군요. 지금 다 검찰 얘기네요. 이 민주당 사람들은 검찰 빼면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민정수석이 지금 교체가 됐는데 한찬식 민정수석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조국혁신당에서 성명까지 내면서 반대 입장을 냈는데 과거에 이제 사법연수원 21기고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보다 두 개수 위인데 지금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리고 이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다. 네. 그리고 김앤장 출신이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지지층 내에서는 동요가 있고 거부감이 좀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2: 민주당 지지층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근데 지금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오광수, 봉욱, 한찬식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민정수석 라인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일관된 흐름은 있어요.
0: 검찰 출신.
2: 네, 검찰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넣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반면교사가 있는 거고 지금 청와대
0: 그 내부 조국 민정수석 네, 말하는 거죠.
2: 가장 유명한 예. 민정수석. 예. 그리고 청와대 내부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검찰이 그때 검찰이 아니다. 지금은 이제 검찰을 중수청, 공수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검사라고 하는 수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재배치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민정수석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입장인데 사실 이제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왜 우리가 이렇게 흡족하지 않은 사람을 내지? 뭐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저는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1: 제가 요거 관련해가지고 예. 오늘 민주당이랑 이제 정부 쪽 고위 관계자들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 핵심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해주더라고요. 한창식 카드 임명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더니 1.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수사권 남기겠다.
0: 예.
1: 이꼴 이렇게 읽어달라. 정청래 대표의 뜻을 꺾겠다. 2번 공소취소 강행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대통령은 마이웨이 고할 거다. 세 번째,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의외였는데 사정 기능을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민정을 국정에 활용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 메시지를 누가 잘 인식할 것인지는 기자가 잘 해석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근데 검찰이 이제 10월달 되면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수사권이 없어지면 보안수사라는 것도 어쨌든 누가 가져와야지 그거를 보완을 하든 말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정을 그렇게 다 할 수가 있는지 물론 경찰을 뭐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2: 아직도 수사 기소권을 네. 동시에 갖고 있는 공수처가
0: 있는데 공수처 네. 예 아니면 뭐 중수청
2: 그러니까 지금 예. 저런 해석이 이런 거예요. 작용 반작용처럼 읽히는 거예요. 뭐냐면 대통령이 공을 넘겼어요.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형사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 인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예.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논의를 국회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공을 넘겼는데 그거를 정청래 대표가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아홉 글자로 그냥 SNS에 올려버렸어요.
0: 예.
2: 근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떤 총의를 모았는 이런 걸 알지 못하잖아요. 이건 정청래 대표의 의견이라고요.
0: 예.
2: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 민정수석 임명도 이것도 그러면 대통령이 뭔가 그거에 대한 반작용을 하는 건가?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해석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청와대가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라는 건 그 해석을 해달라라는 시그널이기도 하지 않은가
0: 알겠습니다.
2: 해봅니다.
0: 예. 마지막으로 장도혁 대표 네. 많이 편찮으셔요.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있을 거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일단은 당대표 사퇴 얘기를 잠깐 네.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1: 이 장동혁 대표의 이번 정치는 사퇴 자신한테 쏟아지는 사퇴론이라는 소나기를 일단 피하자라는 것 같고 저는 당분간은 이 상태로 꽤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이미 소청을 했잖아요.
0: 예.
1: 두 달 벌었고 대법원 단심제로 가면 6개월이잖아요.
0: 예.
1: 그러면 8달 동안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겠다라는 거 아닌가?
0: 올해 연말까지.
1: 네, 올해 연말까지.
2: 저는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가 2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버렸어요.
0: 근데 기자가 먼저 물어보긴 했어요.
2: 아, 물어보긴 예. 했지만 예. 2월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여의도 일각에서 나오던 지금 어차피 물러나면 잔여 임기만 해야 되는 대표가 되고 어차피 공천권 행사를 못 하는 대표야.
0: 예.
2: 그러니까 2월 달 정도에 물러나야 잔여 임기가 아니 6개월 이내로 들어가면. 새로 임기를 시작하거든요. 당원당규상. 그러면 2월 달 전도에 전당대회, 2월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면 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정정식 원내대표 그 얘기를 해버렸다는 건 제 생각에는 2월까지는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 아이템이 가장 뒤에 밀릴 정도로 아. 싸늘해졌다. 이 이슈는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라고 네. 지금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2: 정도가 약해지면 버틸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삼김천국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일, 김환, 김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노래로 이어갑니다. 산타 에스메랄다의 Don't Let Me Be Understood.

0: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줄줄이 법원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주요 방송사 도산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 무엇이 문제였고 시장에 미칠 파장은 어디까지일지 오늘 팩트천국에서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욱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법인회생 전문 이승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예. 일단은 이 조합을 이렇게 이 방송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예, 그 뭐 김성욱 교수님은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모셔서 한번 네, 그 얘기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이승진 변호사님은 제가 처음 모셨어요, 저희 방송에서는. 네. 예. 그런데 다른 매체에 보니까 굉장히 이 회생과 관련해서는 완전 전문가시더라고요.
1: 아, 감사합니다. 예. 네.
0: 근데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교수님과 변호사님을 같이 모시고 네. JTBC 부도를 얘기할 줄은 제가 상상도 못 했다. 일단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변호사님이 좀 네. 얘기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 아, 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놀랐던 게 JTBC가 2월 12일에 이제 처음 뉴스 보도가 된 게 JTBC가 유동화 차입금 채권 상환에 실패했다라는 뉴스 보도가 먼저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6월 14일에 이 중앙그룹의 JTBC는 아니었고 계열사인 중앙홀딩스, 메가박스, 콘텐트리 중앙, 중앙 P&I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다음 날 JTBC가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그다음 중앙일보가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어요.
0: 워크아웃.
1: 예. 네.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일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니까 한양증권이 6월 18일에 중앙일보에게 220억 원의 기업 어음 지급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지급 거절하고 기업 부도가 났죠. 아. 네, 이게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겠는데 네. 왜 그런 거예요?
1: 네. 일단은 지금 중앙그룹의 뭐 JTBC, 메가박스, 중앙홀딩스와 같은 이 기업들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얽혀 있었던 거예요. 서로 지급보증도 해주고 그 신용등급도 연관관계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의 회사인 JTBC에서 단기 유동성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예. 그 여파가 이제 지급보증이 돼 있으니까 다른 계열사에도 이제 금융사들이 지급 청구를 하겠죠.
0: 그러니까 서로 막 상호 보증을 서준 거군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상호 보증을 서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데도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신용등급이 동시에 하락을 하고 예. 그로 인해서 그룹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기업회생 또는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군요.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국내의 역사에 방송사가 이렇게 뭐 부실이 좀 있었을 수는 있는데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가서 뭐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을 한 적이 있나요? 부도가 난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에?
2: 예전에 지역 민방 같은 경우에는 폐국 재정 상태 때문인지 다른 문제 때문에 이제 문을 닫은 일이 한 번 있었던 걸로
0: 예전에 예예. 예.
2: 그런데 이제 중앙 방송사에서 이렇게 재정적 위기는 사상 초유의 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방송사도 중앙에 있는 방송사도 망할 수 있구나. 뭐 아직 최종적으로 망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0: 예. 네. 학계에서는 좀 이거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2: 뭐 사실 예전부터 좀 JTBC, 그러니까 중앙일보 그룹이 좀 재정적으로 조금 특히 JTBC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그래도 중앙그룹 계열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크게 위기를 맞지는 않지 않을까. 하여튼 좀 설왕설래했습니다. 사실 뭐 기업 내부의 자금 사정을 언론학계 관계자들이 정확하게 좀 알기는 어렵고요. 다만 JTBC가 좀 무리한 투자, 그다음에 하여튼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저게 정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의 눈초리, 의혹의 눈길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0: 그렇군요. 예, 좀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좀 뜯어보도록 하고요. 그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중앙일보는 채권 단위 주도하는 워크아웃을 한 거고 JTBC 네. 등 아까 그 뭐 다섯 개 계열사는 네. 기업 회생을 선택한 거잖아요. 네.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1: 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 뭐 기업 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경영권을 누가 지속하느냐의 여부인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경영권을 그대로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기업 회생을 하면은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해서 기존의 대표이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영상 과실이 있기 때문에 법정 관리인이 감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게 JTBC는 방송사잖아요. 네. JTBC 같은 경우에는 이 경영권을 유지할 필요성이 좀 있었는지 기업회생을 신청을 하면서도 ARS라고 해서 기업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0: 예.
1: 이게 있으면은 3개월간의 시간을 줘서 법정 관리인 선임 안 하고 그 채권사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거든요. 또 이런 선택을 한 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0: 그럼 3개월의 시간을 벌면서 그럼 뭔가 다른 자구책을 낸다는 걸로 의미하는 건가요, 그게?
1: 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자, JTBC도 워크아웃을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 그게 안 된 거는 당장 상환해야 될 채무가 도래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이것만 일단은 3개월만 벌면은 뭔가 채권사들과 워크아웃처럼 협의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일각에서는 뭐 JTBC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1: 네.
0: 기업 회생을 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1: 그렇죠.
0: 이거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한다.
1: 네.
0: 그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1: 그 시각은 ARS 프로그램 신청한 걸 봐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은 의욕이 더 있는 것 같고요.
0: 예.
1: 물론 ARS 프로그램 과정 중에서도 M&A를 재빠르게 실행해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지금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방향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그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 교수님이 이제 좋은 드라마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말씀하셨는데 그 언론 보도나 이런 거를 보면은 판권이라고 하죠.
2: 네.
0: 뭐 드라마나 예능의 네. 판권을 SLL이라는 네.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쪽에다 몰아줬더라고요. 네. JTBC가. 그래서 이 SLL을 상장을 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상장 네.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지금 유동성 위기가 원래도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결정타가 됐다라고 보는데 이런 경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2: 사실 이게 그 그룹
0: 죄송한데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네. 말씀해 주시죠.
2: 그룹 차원에서 네. 본다면 그것은 뭐 경영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나름대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JTBC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황당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 지식재산권이 그 수익화를 하고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인데 JTBC 같은 경우에는 그 SLL에 250몇억인가 지식재산권 판권을 모두 넘겨줬거든요.
0: 헐값을 넘겼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2: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아마 그룹 차원에서는 SLL을 그 상장시키고 그 자금을 동원해서 그룹 전체의 어떤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0: 예.
2: 그게 틀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귀결이 된 거고 JTBC 입장에서는 뭐 그걸 가지고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익화 사업할 수 있는 길들이 다 막혀버리니까 자금 위기로 몰리는 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룹 차원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더라도 JTBC 입장에서만 보면 굉장히 아 손발 묶어놓고 돈 벌어라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몰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 방송에서뿐만이 아니라 재판매라든지 판권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돈이 돈줄이 되는 건데 그거를 하나도 JTBC는 못하게 지금까지 대응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2: 네.
0: 아,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해석을 하면은 그 변호사님
1: 네.
0: 그 결과가 좋았으면은 뭐 이것도 이런 전략도 뭐 그냥 뭐
1: 그렇죠. 경영상 판단으로
0: 괜찮았다 네. 볼 수 있는데 예. 결과가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네. 경영상 엄청난 실책으로 봐야 되겠네요.
1: 그렇죠. 경영상 실책으로 보고 과연 그 헐값에 넘긴 것이 얼마나 헐값인가도 아마 기업 회생 뭐 ARS가 아니라 기업 회생 과정으로 넘어간다면은 법원이 보게 될 거고요. 채권자들도
0: 예.
1: 보고 그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아마 오너의 책임도 묻지 않을까. 오너의 책임이라는 거는 뭐 감자를 한다든지 사재 출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예. 내용으로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0: 그게 뭐 배임이나 뭐 이런 걸로 막 형사 사건으로 갈 가능성도 있나요?
1: 심하게 되면은 배임이나 형사 사건으로 갈 수도 있죠. 정말 헐값이다. 이게 뭐 정말 한 절반의 가격으로 넘겼고 그로 예. 인해서 JTBC가 큰 손해를 봤다. 뭐 이런 경우까지 해당한다면은 경영상 판단 범위를 넘어서 배임이 될 수도 있죠.
0: 그렇군요. 이 오늘가가 이제 홍석현 회장 그리고 이제 홍정도 부회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1: 네.
0: 이제 꽤 많은 이제 자산들을 가지고 있어요.
1: 네.
0: 예를 들면은 뭐 스키장 같은 거 보강 휘닉스 파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사재 출연에 대해서는 한 천억 원 정도 지금 출연을 했다라고 하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중앙그룹이 발행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재 출연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건지. 예.
1: 아무래도 지금 기업회생을 들어가게 되면은 채권자들이 받을 돈을 못 받습니다. 뭐 보통 뭐 100억 원이 있다. 100억 원을 예시로 들면은 한 40억 원은 깎아주고 30억 원은 출자 전환을 시키고 30억 원은 뭐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채권자들이 그냥 피해를 보지는 않죠.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오너가 너네들도 뭔가 내놔라고 하면서 주식도 뭐 10분의 1로 감자되는 경우도 흔하고요.
0: 예.
1: 그리고 예전에 홈플러스 사태 때 우리가 MBK 파트너스 회장에게 사재 출연을 하라고 한 것처럼 어느 정도의 또 사재 출연으로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건 이제 협상단 채권단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군요.
1: 네.
0: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미디어 생태계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OTT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쪽의 제작 환경이 미디어 생태계 제작 환경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특히 주연급 왜 어떤 배우들의 출연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어서 이제는 지상파 방송국들은 엄두도 못 낸다 사실은 웬만한 거는 일일 드라마 정도는 만들 수 있지만은 그런 대작 드라마는 그냥 만들면 손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좀 이 현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일단 뭐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이번 JTBC 사태에서 정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지금 많이 지적을 하는 것이 JTBC가 무리한 투자를 해서 결국 실패로 이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비판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JTBC가 사실 노력한 부분도 인정할 건 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비판들이 그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그러니까 OTT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JTBC가 뭐 이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들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대응하기 네. 위해서 그런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전략적으로 치밀하지 못했고 시장을 좀 제대로 잘 못 읽었고 그래서 수익화를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고 정말 우려되는 건 우리나라 지금 방송업계가 봐라 JTBC 봐라 투자하면 망한다 몸살이자 더 이상 저비용 구조로 가자. 지금 여기 평화방송도 아마 이제 이런 사태를 보고 나서 새로운 투자 해보자 새로운 한번 시도해보자 하면
0: 저희는 더 이상 비용이 없습니다.
2: 아니, 그러니까 누가 너 망하면 책임질 거야.
0: 예.
2: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JTBC 사태를 보면서 그 결과적으로 문제점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JTBC가 그 기여한 바들을 우리 방송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JTBC가 투자를 해서 만든 우수한 양질의 콘텐츠들을 지식재산권을 잘 활용했으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영적인 측면에서 실패했지만 JTBC의 그 파산이 남긴 유산들이 있고 우리 방송업계가 JTBC 봐라 우리 이제 몸살여야 된다 보신주의로 가자 이러지 말고
0: 예.
2: 좀 정말 걱정되는 건 정말 우리나라 방송들이 새로운 시도를 아무것도 안 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JTBC는 그동안 뭐 뉴스룸도 어쨌든 도입을 해서 저널리즘 측면에서 새로운 바람도 불러일으켰고요. 그다음에 다른 그 종편에 비해서 3배가 넘는 투자 금액. 여태까지 총 투자 금액이 3조가 넘더라고요.
0: 예.
2: 다른 종편들은 대략 1조에 머물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은 새로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실패로 알겠습니다. 이어졌죠. 뭐 방만한 경영도 있었을 예. 테고 무리한 뭐 그 올림픽 중계권이라든가 월드컵 예. 중계권을 사기 위한 너무 무리한 투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패는 실패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들이 남긴 유산과 기여한 바들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방송업계가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예, 이 사태가 또 이제 너무 투자 축소나 아니한 경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교수님의 말씀이셨고요. 그 최근에 이제 그 스포츠 그 중계권 7천억 원 정도의 이제 월드컵과 올림픽 네. 뭐 동계하게 이거를 2032년까지 다 네. 가져온 건데 7천억 원 정도 지금 투자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누가 혹자는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이미 도박해서 판돈이 다 잃었는데 마지막 네. 올인했는데 이거마저 다 털렸다 뭐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1: 네.
0: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문제되는 것 중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이 전단체 이제 단기 사채를 계속 발행했는데
0: 예.
1: 그곳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 적자가 있는데 단기 사채를 발행한 것 자체가 또 법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과 같은 관점이기도 한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채무가 엄청 많은데 그 개인이 매달 돌려막기를 해요. 돌려막기라면 언젠가는 내가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뇌관은 터지고 마는데 예. 이 돌려막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사기냐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단기 사채를 발행한 것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경영을 이어나가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도박성이긴 하지만 올림픽 중계권을 거액을 주고 사가지고 그로 인해서 한번 역전승 뒤집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경영상 판단으로 존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0: 알겠습니다. 뭐 교수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방송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일단 저도 JTBC에 출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제 출연료가 홀딩됐다는 소식을 듣고 흔쾌히 제가 열심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있고 여기에 지금 방송 스태프들도 지금 당장 이게 채권단 그러니까 허락을 법원에 허락을 맡아야 된대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뭐 못 주는 것도 있고 물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향후 파장이 이어질까요?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미 사전 조율이 돼 있었어요.
1: 예. 아무래도 임금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그 법적인 이슈고 그 직접 근로자 사실 이제 해당 안 하시지만 직접 근로 JTBC의 직접 근로자는 공익 채권에 해당해서 돈을 최우선적으로 줍니다. 예. 그런데 이제 프리랜서나 외부에서 이제 섭외한 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출연료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채권자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비용 절감도 이루어지고 인력 감축도 일어나겠지만 법인회생 절차가 잘 진행된다면은 그 임금은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죠.
0: 저도 걱정 안 합니다. 내가 뭐 그거 말고도 잘 봅니다. 네. 그냥 안타까워서 네. 그런 거고. 그 JTBC 지금 10월 달에 재승인 심사가 있어요. 네네. 어떻게 되고 이거 영향을 줄까요, 교수님?
2: 아무래도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뭐 워낙 지금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JTBC라든지 중앙일보 그룹이 자구안을 내놓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 봐야 될 테고요. 물론 이제 종편 그 심사를 가게 되다 보면 그 경영 배점 항목이 과락이 되면 총점에서는 뭐 점수가 넘더라도 재승인이 안 될 텐데 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될 거다 안 될 거다 얘기하기는 너무 이른 시점이다.
0: 근데 뭐 이렇게 이런 이게 뭐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걸로 면허 취소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2: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요즘은 워낙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짧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그 이제 이거가 준 교훈 우리나라 방송계 언론계에 준 교훈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
2: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보신주의로 남을 것이냐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어쨌든 우리 방송업계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해서 공영방송을 정말 위상을 재정립하고 공영방송, 민영방송이 흔들리더라도 좀 굳건하게 갈 수 있는 공영방송 체제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업방송 시장은 방송의 공익적 의무와 책무를 부담할 건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시장 논리도 물론 적용을 해서 앞으로 방송사 망하는 거 경영 능력이 없고 실패하면 망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천국 김성욱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이승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6월 22일 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방송 이후에도 천국이 그리울 땐 유튜브에서 김준일의 시사천국을 찾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난 너와
4: 같이 마주하고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5: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6: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7: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8: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9: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0: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11: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0: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12: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13: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14: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15: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분이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이면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에 대처하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위협적인 비가 내려도 상관없이 무조건 달리거나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도로에 서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리는 비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온몸이 젖는데도 뚜벅뚜벅 갈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저마다의 방식으로 순간을 버텨내는데요. 인생에도 가끔 예상하지 못한 소나기가 내리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 통과하면 어느덧 잠잠해지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거센 비 뒤에 가장 맑은 하늘이 열리잖아요. 혹시 요 근래 여러분들을 스쳐간 소나기가 있다면 쨍 하고 환해지는 순간 무조건 올 겁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차오림의 길 들려드렸습니다. 월요일이네요. 벌써 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말은 왜 그리 빨리 가는지. 오늘 서울에는 곳곳에 소나기 예보도 있었고 곳에 따라선 소나기가 내렸던 곳도 있었어요. 저도 아까 오후에 잠시 운동 갔다 오는 길에 아주 짧고 약한 그런 빗방울을 좀 만나긴 했었는데 남부지방은 비가 오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네, 혹시 오늘 외근하시던 중에 갑작스러운 소나기 만나신 분들은 없으셨는지. 우산도 안 챙겼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이 소나기는 정말 뭐랄까 그 인생의 당황스러운 상황들, 준비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상황들하고 좀 비슷하죠, 여러분. 인생엔 소나기가 늘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몇 번의 소나기가 있느냐, 그게 차이점일 뿐이지 누구든 살면서 인생에 소나기 한두 번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월요일 시작하면서도 예상 못한 일들 때문에 혹시 마음에 소나기가 내린 그런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왜 소나기가 멈추면 또 어김없이 찾아오는 환한 하늘, 그거 분명 찾아오는 거 알고 계시죠? 광고 듣고 갈게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바삭해.
7: 맛있는 60개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7: 맛있는 60개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7: 맛있는 60개 치킨.
6: 크크크.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아우, 언제 들어도 시원한 노래입니다. 포지션의 Summertime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며 함께하는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1부에선 역시 오늘 하루를 음접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한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마련한 선물 있죠?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켄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깐타 에스파뇰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개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그리고 여기에 전남 고흥군의 또 다른 여행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올여름 가격은 반인데 감동은 그대로인 고흥 반전 여행. 올여름 혹시 고흥에 여행을 가신다면 소비한 금액의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득템 여행 상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좋은 즐거운 여행도 하시고 그리고 그 쓴 돈 반 이상 돌려받고 와 최고인데 고흥으로 여행 가실 분들 너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박효진님께서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집 막내 자칭 김공주 배고프대서 부랴부랴 아침에 놓은 볶음밥 데워주고 불고기 퀘사디아 만들어주고 저도 이제 저녁 식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주말에 배탈나서 출근도 못하고 고생했더니 뭘 먹고 싶은 욕구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끼니를 거를 수 없으니 가볍게 구운 단호박 먹으려고요. 아유, 구운 단호박 너무 맛있겠다. 저도 가끔 이거 해먹는데 네, 저는 구운 단호박 아침에 꼭 구워서 먹는 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 단호박 습 끓여 먹는 거 저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단호박 습 끓일 때 단호박을 잘라서 이렇게 구워서 믹서에 갈아서 끓이는 게 진짜 맛있어요. 아우, 이 단호박 습 끓여 먹은 지 오래됐는데 우리 효진님 덕분에 다시 또 단호박 습이 생각나네. 맛있는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위정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쭝디 인사 주셨어요. 정희님 어서 오세요. 이지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쭝디와 여러분. 제가 사는 데는 비가 많이 안 오지만 쭝디와 여러분 계신 곳 날씨는 어떤지 궁금해요. 네, 지영님 어서 오세요. 일단 지금 서울도 곳에 따라 아주 얕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스튜디오가 있는 명동 쪽은 그래도 비는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늘이 꾸물꾸물합니다. 네, 박진경님께서 날이 계속 흐리고 있는 광주 이럴 땐 그냥 시원하게 비 한 바탕 내려주는 게 그게 더 깔끔하고 좋죠. 비 안 오고 이렇게 꾸물꾸물하기만 하면 약간 습해서 몸도 꿉꿉하고 끈적끈적하고 좀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기분도 별로고 그죠? 이럴 때 그냥 시원하게 소나기 한 바탕 내려주고 다시 환한 햇살 쫙 비춰주는 게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두 곡 준비해봤습니다. 박지윤의 바래진 기억에 그리고 H의 잊었니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저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전해드리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그래 그렇게 제발 좀. 오늘은 여름이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걸그룹 노래 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창문을 열면 불어오는 바람, 눈부신 햇살, 그리고 괜히 기분이 들뜨는 계절. 여름에는 유난히 그 계절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들이 있죠. 오늘 만나볼 두 곡도 그렇습니다. 듣는 순간 여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잊고 있던 설렘까지 다시 찾아주는, 꺼내주는 그런 노래들인데요. 자,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요, 바로 Girls Day의 Darling입니다. 아, 이 곡은 여름 특유의 밝고 경쾌한 에너지를 그대로 담아낸 노래죠. 사랑에 빠진 순간의 설렘과 장난스러운 감정들이 리듬 위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복잡한 이야기나 깊은 고민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고 좋다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듣고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됩니다. 특히 가볍게 흘러가는 멜로디와 경쾌한 리듬은 무더운 여름마저 즐겁게 만들어주는데요. 바닷가를 걷는 풍경이나 휴가를 떠나는 차 안의 설렘 같은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곡입니다. 자, 여기에 이어지는 곡은 바로 시스타의 Loving You. 이 노래도 또 역시 여름을 대표하는 노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곡이죠. 시원하게 펼쳐지는 멜로디와 밝은 에너지가 듣는 순간 계절의 공기까지 바꿔놓는 듯한데요. 무엇보다 시스타 특유의 건강하고 당당한 매력이 더해져서 더욱 기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거나 망설이기보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즐기는 모습이 이 노래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듣고 있으면 어느새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도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흘러도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여름이라는 계절이 가진 설렘과 자유로움을 너무나 잘 담아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자, 그럼 무더위를 잊게 해줄 기분 좋은 노래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Girls Day의 Darling, Sister의 Loving You. Ladies and gentlemen, boys and girls, welcome to the spectacular Girls Day Summer Party. Hey! Are you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K-pop 걸그룹 노래 두곡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좀 시원해지셨나요? 예, 정말 이게 노래의 힘인 것 같아요. 노래 한곡 듣는 것만으로 노래 한두 곡 듣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어디 시원한 바닷가에 있는 것 같은 아니면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들어주는 거. 허인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쫑디, 주방 라디오가 25년 만에 맛이 가서 이제는 빵톡으로 음주풍을 들어야 하네요. 네, 인영님, 와, 라디오 25년, 아유, 오랫동안 버텨줬네요. 예, 그래도 너무 고마운 라디오였겠네요, 진짜. 고장 어떻게 고칠 수 없을까? 25년 함께한 라디오면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쉬우실 것 같은데, 한번 그 전파사에 데리고 가서 수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근데 동네 전파사들이 별로 없죠? 진짜 그렇다. 옛날에는 그 동네마다 크고 작은 전파사 하나씩은 꼭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가전제품 같은 거 고장나면 맡겨가지고 수리해오고 막 그랬었는데, 아, 요즘엔 전파사가 별로 없구나. 아, 그러네요. 네, 어쨌든 25년 함께한 라디오 한번 수리를 맡겨보시는 게 어떨지. 자, 권영자님께서 쫑디 돌아온 탕자 채칠리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 듣기만 했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글 남기지 않아도 듣고 있음을 알아주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용자님. 항상 권용자님께서 이 라디오 잘 들어주시고 계시다 생각하면서 재밌는 방송 하려고 노력할게요. 좋지 않으시다는 몸은 조금 괜찮아지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글도 남기신 거겠죠? 네, 얼른 아프지 마시고 얼른 건강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수민님께서 늘 위로가 되는 노래들로 음자풍에 푹 젖어듭니다. 어서 오세요, 수민님. 6168님께서 안녕하세요, 쫑디. 애청자 언니의 소개로 찾아왔어요. 어렸을 때 쫑디 노래 듣고 자라난 세대인데 이렇게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인사 올려요. 6169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알게 됐으니 이제 자주 놀러 오세요. 신유진님께서 쫑디 저희 애기들 이제 다 나와서 어린이집 등원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아가들 어린이집 한주못 갔는데 나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유, 너무 다행입니다. 네,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용돈 드리셨죠? 아이들 아프지 말길. 이원희님께서 크크크 전파사 AS 부르면 되죠. 어허, 원희님, 그 서비스 기간이 지난 가전제품들은 AS 부르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그 스케줄 잡는 것도 쉽지 않을걸요? 네, 요럴 때는 동네 전파사가 최곤데. 네. 너무 옛날 사람 느낌 나나요, 저? 저는 약간 그 가전, 전자 제품 같은 거 이렇게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전파사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네. 2846님께서 여는 말부터 힘을 실어주는 고마운 쫑디, 오늘도 2시간 함께하며 저의 소나기도 지나가리란 희망으로 버텨봅니다. 제가 요즘 사랑하게 된이 곡도 살짝 내려놓고 갈게요. 함께 들어요. 찰리 빈 웍스의 우리 사랑은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럼요, 2846님 힘내세요. 소나기 진짜 언제 소나기가 있었냐는 듯이 훅 지나가 버릴 겁니다. 소나기 지나가면 그 어떤 하루보다 쨍쨍한 환한 그런 하루가 2846님께 찾아갈 겁니다. 자, 2846님의 신청곡 찰리 빈 웍스의 우리 사랑은 함께 들어볼까요?

염자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7280님이 보내주셨네요. 쫑디, 저희 엄마가 팔순이 되셔서 생신맞아 효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본격 휴가철 전에 가고 싶어서 아예 이번 주에 여름 휴가를 내고 남해로 왔는데요. 저희 팀장님께 엄마 모시고 가는 여행이라 복잡하지 않은 시즌에 휴가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다른 팀원들보다 너무 빨라 먼저 휴가를 가는 건 아닌지 조금 불편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점심쯤에 갑자기 팀장님에게 톡이 도착한 겁니다. 휴가 땐 메시지 잘 안 하시는데 무슨 일이지? 하면서 확인했더니 식당 주소 링크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도 보내셨는데요. 결제해놨으니 오늘 저녁에 엄마 모시고 가서 맛있게 먹고 와. 그래서 좀 전에 그 식당에 갔더니 대게 풀코스였습니다. 엄마가 너무 행복해하셨어요. 아, 저 이러면 회사에 뼈를 묻어야 하는 분위기인 거죠.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신청해요.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 보내주신 7280님의 신청곡. 와, 이 노래 정말 또 오랜만에 듣네요.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이 노래도 진짜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자, 7280님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효도여행, 본인의 휴가를 또 할애해서 효도여행 떠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기분 좋으셨을 텐데. 야, 팀장님이 정말. 와, 지금 뭐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런 팀장님 어느 회사 있는지, 나도 그런 팀장님하고 일하고 싶다고. 아유, 정말 함께 일하는 팀장님이 이런 분이면 정말 열심히 일하게 될것 같아요. 진짜 여행 잘하시고 맛있는 거 이렇게 많이 드시고, 그리고 또 복귀하실 때 우리 팀장님 선물로 지역 특산물 같은 거꼭 챙겨가야겠다. 그죠? 맛있는 거, 좋은 거 팀장님 선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길 저도 기도드릴게요.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주아폰 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재희님께서 멋지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재희님? 진짜 엄지척 팀장님 엄지척. 야, 대게 풀코스면 꽤 비용도 나오셨을 텐데. 우와, 진짜 멋지다. 김지원님께서 안녕하세요, 쭝디. 괜시리 바빴던 월요일 퇴근하자마자 로봇 청소기 돌려놓고 출첵합니다. 네, 요즘 집안에 필수품 중에 하나가 됐죠? 로봇 청소기. 아, 정말 로봇 청소기 덕분에 이 저녁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한 시간 될수 있겠네요. 박진경님께서 급 땡겨서 라면을 먹어요 하시면서 라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잠깐만, 저는 지금 라면보다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거 라면을 지금 어디다 끓이고 계신 거예요? 그냥 냄비가 아닌 것 같은데? 진경님께서 이 라면 끓이는 냄비째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냥 냄비가 아니라 라면 포트인 거죠, 이거? 라면 포트까지 있는 거야, 집에? 라면 포트하고 냄비하고 어디다 끓이는 게더 맛있어요, 여러분? 저는 라면 포트에 끓여본 적이 없어서. 라면을 어디다 끓여야지 더 맛있나? 저도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만약에 라면 포트가 더 맛있다는 의견이 더 많으면, 아유, 이거 라면 포트를 하나 또 장만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진경님, 맛있게, 라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5899님께서 길을 걷다가 우연히 정인님의 유유유 듣게 됐어요. 처음엔 익숙한 목소리라 편하게 듣기 시작했는데 몰아치는 피아노 선율과 폭발적인 보컬에 발걸음이 멈출 정도로 놀랐네요. 가끔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가수에게서 이런 노래도 있었어? 하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숨은 보석을 발견한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정인님의 유유유 들으며 잠시 사색에 잠겨봅니다. 이렇게 5899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잠시만요. 제 연락처에 정인 씨 연락처가 있나? 5899 아니야, 뒷번호? 네, 참고로 저는 정인 씨의 연락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정인 씨의 노래는, 아우, 그 매력적인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정말 특별한 행복을 주는 목소리죠. 자, 5899님이 신청해 주신 정인의 유유유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 2부에 먼저 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차트 없고 뮤직고 있는 날인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5: 우리가 너희의 나무가 되어줄게. 언제든지 기대라.
6: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걸어두며 마음을 두드립니다.
7: 안 할래요.
8: 전부 다 그 보육원 출신.
7: 그래.
6: 자립지원 청년과 은둔 청년들을 위한 수녀들의 도시락 배달기. 두드림, 기다림, 도시락.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9: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9: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마음 한켠에 걱정이 있고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혹은 잠들기 전에도 문득 불안이 찾아오는 일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비슷했나 봐요. 그 시절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발견한 작은 조약돌을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긴장될 때마다 엄지손가락으로 슬슬 문질렀다는데요. 그 돌을 걱정의 영어 단어 worry와 돌의 영어 단어 stone을 합쳐서 worry stone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돌이 세월이 흘러 현재의 힐링 문화와 만나 새롭게 주목받는 중입니다. 축구스타 데이빗 베컴의 아내죠. 가수이자 패션 모델인 빅토리아 베컴은 백스테이지에서 늘 워리스톤을 문질렀고요. 세계적인 팝스타 아델도 무대 공포증이 찾아올 때가 있어서 극복하기 위해 이 워리스톤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MZ세대들은 기성 원석 제품의 구매를 넘어 나만의 워리스톤을 직접 제작하기 위해 공방을 방문하거나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드는 문화가 또 트렌드로 떠올랐고요. 완성품을 SNS에 오늘의 안정템으로 인증하는 문화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실제로 이 워리스톤을 문지르면 긴장 완화와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사람끼리 포옹할 때 정신건강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런 원리와 비슷하대요. 좋은 촉감은 감정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어서 편안함을 안겨준다는 거죠. 이런 워리스톤을 찾는 MZ세대가 많다는 건 또 그만큼 학업, 취업 등 스트레스에 쌓인 청년들이 많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문지르는 돌은 불안의 정확한 치료제가 아니란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혹시 혼자 속상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가 혹은 누군가가 있다면 돌은 내려놓고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내보면 좋겠습니다.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이었습니다. 자, 요즘 MZ세대 사이에 또 다른 또 새로운 트렌드로 워리스톤이 떠올랐다고 하는데 작은 조약돌인데요. 가운데가 이 엄지손가락 크기로 파여있대요. 그래서 거길 문지르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안정을 또 찾는 거라고 하는데 아니 요즘에 그 뭐죠? 클리커? 클리커 맞죠, 여러분? 키보드 자판 같은 거를 작게 뭐 한 개에서 한 네 개 정도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 종류별로 있는데 그걸 딸깍딸깍 이렇게 누르는 게 또 아이들 사이에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조카한테 그걸 사서 선물해 줬거든요. 근데 조카 사주면서 저도 이렇게 좀 해봤는데 은근 그거 꽤 나쁘지 않던데? 클리커도? 근데 이제 클리커는 약간 애들 초딩 위주의 그런 문화인 것 같고 아, 또 이 MZ세대들한테는 워리스톤이구나. 네. 한때 예전에 왜 반려돌 키우는 게 또 유행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 워리스톤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을, 이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또 여기서 세대 차이 나는 이야기 하나 하자면 우리 어렸을 때는 뽁뽁이었잖아요, 여러분. 깨지기 쉬운 것들 깨지지 말라고 그 싸주던, 싸서 이렇게 보내주던 비닐로 된 뽁뽁이 그거 하나씩 똑똑 터뜨리면서 우리는 그 세대인데 자, 어쨌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은 항상 누구나 다 이런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은 다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나한테만 왜 이렇게 큰 걱정거리를 자꾸 주시는 거야? 나만 왜 이래? 이런 생각 혹시 든다면 나 혼자 이겨내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면요. 과감하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한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건 누군가가 나한테 내미는 손을 잡아줄 수도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손을 고민하지 않고 잡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2부는 차트 없고 뮤직고 있는 날인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또 어떤 노래들 즐기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6573님께서 안녕하세요. 워리스톤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워리 프렌드, 워리 프레이 기도면 더 좋겠죠? 그럼요. 누구나 그 자기만의 이 워리스톤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박진경님께서 쫑디랑 함께라면 행복하지요 라고 네, 진경님이 이렇게 누구나 다 보이는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보내주셨습니다. 진경님이 함께여서 행복한 그 녀석은 지금 옆에서 잘 자고 있나요? 김지원님께서 극뽁뽁이 중독성 최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잖아요. 네, 지원님. 지원님만의 뽁뽁이 항상 옆에 두고 계신 거죠? 임유리님께서 이분은 라이브 시간이겠죠? 음자풍지기님 목청 트이는 시간? 네, 목청이 트이는 시간이 될지 난감한 시간이 될지. 자, 오늘 차트 없고 뮤직고 어떤 노래들 함께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바로 갈게요.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음악에 몸과 마음을 실으면 자연스럽게 그때 그 시절로 이동하는 시간 여행이 펼쳐집니다. 차트 업고 뮤직 고! 자, 매주 월요일 2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각종 가요, 팝 차트를 소개하는 시간 차트 업고 뮤직 고! 자, 오늘은 2015년 7월 17일 빌보드가 발표한 역대 여름 시즌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히트곡 100곡 중에서 10위부터 1위까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아쉽지만 오늘 팝송입니다. 팝차트입니다. DJ가 그 영어 가사, 영어 노래가 굉장히 취약한 관계로 신나게 싱어롱 해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집에서 즐기시는 여러분들이라도 아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시면 여러분들 그냥 콩글리시로 우리 가사 뭐 맞을 필요 없잖아요? 콩글리시로 신나게 그냥 마음껏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0위부터 만나보죠. 10위입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리빙 레전드 길버트 오설리반의 Alone Again. 자, 1972년 7월 29일자 빌보드 핫100 차트 정상에 올라서 6주 동안 비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랑의 상처를 받은 외로운 남자의 슬픔을 녹여낸 노래죠. 하지만 길버트 오설리반은 이 곡을 쓰게 된 진짜 이유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럼 12곡 저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길버트 오설리반의 Alone Again.

김미라님께서 정확한 가사를 몰라도 필대로 노래를 느끼는 거죠 뭐. 양수정님께서 허밍이 있잖아요. 네, 수정님 그렇지 않아도 노래 나가는 동안 나도 모르게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바로 허밍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재진님께서 쫑디 콩글리시로도 괜찮으니 라이브 해줘요. 네? 재진님 라라라라로 할게요. 김주원님께서 원래 팝송은 후렴구만 콩글리시로 따라하는 거죠 뭐. 네.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Alone again naturally 여긴 알아요. 자, 음악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차트업고 뮤지컬. 오늘은 2015년 7월 빌보드가 발표한 역대 여름 시즌 히트곡 탑10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9위는요, 아, 이 노래도, 아, 이거 그 브라이언 어덤스의 I do it for you. Everything I do it for you. No, no, no, no, no, no, no, no. 하지 말자. 자, 1991년 케빈 코스너가 최고의 인기 스타로 각광받던 시절에 주연했던 영화 로빈 훗의 러브 테마곡이죠. 1991년 7월 27일자 정상에 올라 7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해 연말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네요. 영국에서는 7월 7일자 오피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라서 10월 27일까지 무려 16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9위입니다. 자, 차라리 이렇게 아예 생각이 안 나는 노래가 좋아. 프린스의 When Doves Cry. 1984년 7월 7일자 정상에 올라서 5주 동안 1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린스가 직접 주연을 맡은 영화 퍼플 레인에 삽입됐죠. 흥미로운 비화도 전해집니다. 당시 음반 녹음 때 엔지니어였던 패기 맥크리리에 따르면요, 프린스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케줄을 정해놓고 녹음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시도 때도 없이 스태프들을 호출해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녹음도 정신없이 했대요. 1번 스튜디오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다가 갑자기 2번 스튜디오로 가서 드럼을 쳤고 이어 베이스를 연주하는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해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흥미롭기도 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스태프들을 모두 지치게 했습니다. 결국 모두들 24시간 긴장하며 프린스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고 잠을 자는 건 그가 막 집에 갈 때만 가능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녹음된 이 곡이 완성된 후 전 스텝이 스튜디오에 모여 노래를 들었을 때 스텝들은 모두가 다 환호성을 질렀다고 하네요. 자, 7위입니다. 비지스의 깁, 형제 중 막내인 앤디 깁의 I just wanna be your everything. 1977년 7월 30일자부터 비연속 4주간 1위를 기록한 노래입니다. 비지스의 마티 형 베리 깁이 작곡했는데요. 그는 침대에 누워 20분 만에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베리 깁을 비롯해 비지스의 멤버 천원이 코러스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중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8위를 차지한 프린스의 When Doves Cry, 7위 곡 앤디 깁의 I just wanna be your everything.

김혜영님께서 왜 그런 날이 있잖아요. 박살나는 날, 오늘 그런 날이고 그렇게 퇴근하는데 쫑디님 때문에 빵 터져서 가벼워졌어요. 네, 형님 다행이네요. 뭐 저 하나만 안 가져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가벼워질 수 있다면 홀가분해질 수 있다면 뭐 까짓거 10번 100번이라도 망가져드리죠. 뭐 김미라님께서 전자기타 사운드에 우선 리듬 타봅니다. 호우. 김유원님께서 최대한 티 안 나게 어깨 춤추기. 자 여러분 팝 소개하는 시간은 그렇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자 월요일 저녁에 떠나는 음악 차트 여행 차트업과 뮤직고. 오늘은 2015년 빌보드가 발표한 역대 여름 시즌 히트곡 탑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6위입니다. 머라이 캐리의 16번째 넘버원 히트곡 We Belong Together. 2005년 6월 4일자 정상에 올라서 14주간 비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해 연말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고요. 제48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이 곡은 최우수 여성 R&B 보컬 퍼포먼스와 최우수 R&B 송을 수상했습니다. 롤링스톤즈는 이 곡을 21세기 최고의 R&B 노래 100 중에 5위로 선정했네요. 자 이제 차트 5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5위는요 스팅이 그렸던 밴드 폴리스의 그 노래 Every breath you take, every move you make, every bond you break, every step you take, I'll be watching you.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아유 참 정말 힘들게 좀 아는 노래 하나 나왔다. 아유 1983년 7월 9일자 정상에 올라 8주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곡을 쓸 때 스팅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럽고 곤혹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고 해요. 아내 프란시스 토멜티와 별거 중이었고요. 폴리스의 멤버들과도 또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하네요. 특히 팀의 드러머인 스튜어트 커플랜드와는 주먹다짐을 할 정도로 사이가 나빴다고 합니다. 가정도 팀도 무너져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스팅은 불면증에 시달렸고요. 어느 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아 뒤척이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시상과 악상이 떠올라 곧바로 노래를 쓰기 시작했고요. 방에 있는 피아노를 치며 단 30분 만에 곡을 완성하게 되네요. 참 이렇게 힘들 때 이런 멋진 곡을 만들다니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자, 이 두 곡 함께 들어보죠. 먼저 6위를 차지한 머라이 캐리의 We Belong Together, 그리고 5위를 차지한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박진경님께서 와 드디어 라이브 나왔어 아는 노래 나왔다고 울쭉디 라이브 크크크크 엄지 쳐. 네 팝송 차트 소개할 때는 조금이라도 아는 노래 나오면 얼른 아는 척 해야지 안 그러면 한 시간 내내 꿀 먹은 벙어리로 있다가 갈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양수정님께서 한때 홍대 클럽에서 바닥 쓸어가며 흐느적 놀 때 이 곡이 최고였어요. 월요일 저녁 중디와 함께하는 이 시간 어느새 피곤은 사르르 풀리고 웃음만 한가득. 장재희님께서 이렇게 좋은 곡이 사실은 스토킹 얘기라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어떤 노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노래가 스토킹 얘기인가요? 머라이 캐리 노래인 거예요? 그 뒷얘기는 또 제가 모르네요. 자, 월요일 저녁에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 업고 뮤직 고! 2015년 빌보드가 발표한 역대 여름 시즌 가장 많이 사랑받은 곡 탑10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4위는요, 미국의 가수 로빈 시크의 메가 히트곡 Borrowed Lines. 2013년 6월 22일자 정상에 올라 12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00년대를 대표하는 프로듀서 퍼렐 윌리엄스와 남부 힙합의 왕 T.I.가 피처링 했네요. 자, 3위는요, 바비 루이스의 인생 노래 1961년 7월 10일자 정상에 올랐던 그 노래. 일단 그의 최고의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죠. 리치 아담스와 멜로 우르네가 공동 작곡했고요. 리치는 아폴로 극장에서 바비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반해 자신이 곡을 쓸 테니 불러달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음반사 계약이 무산돼서 의기소침해 있던 바비는 흔쾌히 응했고요. 두 사람은 일단 계약부터 맺었다고 해요. 그리고 리치가 이 곡을 써서 바비를 세계적인 스타로 등극시키게 됩니다. 자, 3위를 차지한 바비 루이스의 인생 노래는 과연 어떤 곡인지 작가님이 곡 제목을 빼놓고 써주셔서 저도 지금 모릅니다. 깜짝 퀴즈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죠. 바비 루이스의 인생 노래 과연 3위 곡이 어떤 곡인지 맞춰주시는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최고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궁금해 죽겠네. 자, 2위는요, 1990년대 후반 틴팝계 여성 라이벌이었던 브랜디와 모니카가 함께 불러 히트가 됐던 곡입니다. 원래는 브랜디를 위해 만든 곡으로 녹음까지 했던 곡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프로듀서 로드니 젠킨스가 듀엣곡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라이벌이었던 모니카를 섭외해 듀엣으로 부르게 한 그 노래 또 바로 The Boy Is Mine, 이 곡이 2위를 차지했네요. 자, 그럼 대체 곡 제목이 뭔지를 모르겠는 3위 곡은 빼고 2위를 차지한 노래 바로 로빈 시크의 Borrowed Lines, 그리고 2위를 차지한 브랜디와 모니카가 함께 부른 The Boy Is Mine, 이렇게 두 곡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제가 깜짝 퀴즈로 내드렸던 바비 루이스의 인생 노래는 바로 Tossing and Turning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정답자가 없는 관계로 선물은 저희가 킵해놓는 걸로. 자, 이재영님께서 비트 비트 리듬 리듬 보내주셨고, 0661님께서 아산은 비가 많이 오네요. 폭우에 바람 많이 부네요. 서울은 비 안 오나요? 여기는 지금 비는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은 좀 많이 불더라. 아까도. 네, 바람은 좀 많이 불더라고요. 네, 어쨌든 아산 비 시원하게 그냥 비 한번 시원하게 와주고 더위까지 싹 함께 가져가는 그런 시원한 비였으면 좋겠네요. 자, 월요일 저녁에 음악 차트 여행 차트업고 뮤직고 역대 여름 시즌 가장 사랑받았던 노래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1위는요, 미국의 래퍼 펍데디와 R&B 가수 페이스 에반스의 I'll Be Missing You. 1997년 6월 14일자 정상에 올라 11주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펍데디의 레코드사 소속의 컨템퍼러리 R&B 그룹 112가 피처링 했죠. 1997년 3월 9일 총격으로 세상을 떠난 에반스의 남편인 래퍼 노토리어스 B.I.G.를 추모하는 노래로 폴리스의 1983년 트랙 Every Breath You Take를 샘플링했습니다. 펍데디는 비기의 장례식 후 하루하루를 울적하게 보냈는데 그러던 중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를 듣고 힘을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내 악상이 떠올라 쓰게 된 곡이 바로 이 곡. 그래서 자연스럽게 폴리스 노래를 샘플링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곡 덕분에 1997년 전 세계에 샘플링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자, 이 노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김광현 편집장님과 함께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 저녁 7시 음저풍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0번, 열절하신 주의 사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 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1번 은총의 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 요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이죠. 여러분에게는 유난히 좋아하는 숫자가 하나쯤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성삼이 숫자라며 3을 선호하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22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중고등학교 시절 출석번호도 22번, 수험번호도 22번, 제 영명일도 22일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 숫자를 자주 만났고

또 2년이라고 하기엔 좀 쑥스럽지만요. 그래서 달력을 넘기다가 22일을 만나면 괜히 반가워집니다. 평범한 숫자지만 작은 기쁨이 담겨진 걸 느끼는 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기도하고 노래도 듣는 즐거운 22일 월요일, 이야기들이 머무는 오솔길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네. 구와 숫자들이 부른 그대만 보였네라는 노래를 들었는데요. 와, 참 멋진 노래네요. 오늘은 김태경 PD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선곡이 참 신박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어떤 분은 비밀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정할 때 생일을 넣거나 뭐 결혼기념일을 넣으시더군요. 그래서 뭐 숫자는 차갑고 계산적인 것보다 그 안에는 늘 사람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숫자 하나하나에 담긴 추억을 따뜻한 미소로 꺼내볼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투리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사연이 왔네요. 와, 이유하는 채찔리아 수녀님. 네. 수녀님과 오솔길 가족님들 안녕하세요. 주말과 주일 잘 보내셨지요? 수녀님 22 숫자에 얽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37이라는 숫자가 좋아요. 의미는 없고 그냥 좋은 숫자예요.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와, 웃는 얼굴 옆에다 붙이셨는데 37. 왜 그런지 저도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37살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셨나요? 잘 모르겠네요. 집을 사셨나? 아무튼 예, 37. 네. 각자가 다 좋은 숫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37님. 네. 전현금 세실리아 수연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병이 도지는 그다지 덥지 않은 월요일이네요. 정말 이상하게 월요일은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가는 듯해요.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려주시는 수녀님 목소리 듣고 파서 4시에 알람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참 저는 23을 좋아해요. 예전부터 아무 이유 없이 23이란 숫자가 좋아진 듯해요. 어머, 그렇군요. 와, 이렇게 다 달라요. 그죠? 저는 22인데 이어서 23. 뭐 그것도 참 괜찮네요.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날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지 23살에 뭐 남군님을 만났던지. 예. 예, 티나 님. 네, 어서 오세요. 부산은 날씨가 꿀꿀합니다. 수녀님 반갑습니다.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이네요. 아이고, 꿀꿀해도 마음만은 좀 활짝 피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첫 곡으로 참 그런 신나는 노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황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건강 그래도 잘 돌보면서 기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베드로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출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하셨네요.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는 모여오는 그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늘 뭔가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마음 준비를 하면서 들으시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고맙고 또 내 어려움도 언젠가는 부탁을 해보리라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네, 김미경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벽 미사 다녀왔어요. 수술하는 지인의 미사를 봉헌하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꼭 이겨내실 거예요. 아이고, 지인이 또 수술하시는군요. 어디를 수술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잘 견뎌내시고 빠른 회복 있으시기를 저도 기도해 볼게요.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17이다가 부릅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

소중한 사람들 위한 기도 17이다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네, 이기영님이 오셨군요. 전수녀님 주말 잘 쉬셨는지요? 이곳 용산 쪽으로는 비가 올 것 같은 날씨네요. 바오로가 오늘은 미술 수업하는 날 기다리며 오석일 가족들과 함께하려고 출석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용산 쪽 아니라 여기 지금 명동도 하늘이 시커멓고 창밖이 조그맣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보이는데요. 껌껌합니다. 오늘 오후에 저녁편 조금 더 전일까요? 뭐 비 소식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작은 우산 갖고 오긴 했는데 용산 그쪽도 뭐 비가 오긴 오겠죠. 이제 장마 전초 증상 그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26일? 6월 26일 경부터 장마전선이 형성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뭐 장마가 질 때는 져야죠. 근데 너무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장마 안 왔으면 아이 우리 욕심이죠. 그건. 네. 예, 고미경 스텔라님, 찬미예수님 오늘도 출근. 네. 오솔길 들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그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약사 일 어떻게 되셨나요? 궁금하네요.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미카엘님, 네. 수녀님, 요즘은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듯해요. 바다에서 섬으로 표류한 듯합니다. 김대건 신부님도 제주도에 표류를 하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제는 마음을 편하게 놓을까 합니다. 태풍이 그쳐야 바다로 나가듯이 구름이 거쳐야 해가 뜨듯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셨어요. 와, 그렇죠. 가끔은 마음이 바다 위 작은 배처럼 또 느껴질 때가 있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뭐 노를 저어도 제자리인 것 같고 안개는 짙고 멀리 등대 불빛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와, 그럴 때는 뭐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날에도 물결은 또 배를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보이지 않는 조류는 여전히 배를 목적지 쪽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참 이게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들 하더군요. 거기에 분명히 하느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니 그분 손을 놓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리신다고 하셨으니 꼭 그 때가 오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70님, 찬미예수님 기도요솔길 경청하시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항상 좋은 방송을 해주시는 세실리아 수녀님 그리고 평화방송을 진행하시는 방송으로 우리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기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기도 요솔길은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기도가 된다는 걸 저는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이어갈까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해 주시고 또 내가 어떻게 힘들었을 때 내 사정을 정말 솔직하게 또 풀어서 또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방송이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이 방송이 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원에 계시는 우리 수녀님들께서 아유 이 방송 굉장히 인기가 많아. 광주에 계신 수녀님이 정말 애청자가 많아. 수녀님 정말 좋은 일 하시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고맙습니다. 거기에도 또 이렇게 애청자가 많네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맙다. 그리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익명의 자매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수녀님. 기도의 요솔길을 종종 청해 듣는 익명의 청취자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그리고 선후배들을 위해 기도를 청합니다. 자신의 몫을 묵묵하게 잘 수행해가고 있지만 넘치는 과업과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직장 동료들이 많습니다. 업무에 치이다 보면 주변을 살피기도 어렵고 나 스스로도 예민해지곤 하는데요. 당신의 소중한 자녀들이 삶 안에서 더 이상 지쳐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안에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각자의 삶에 빛을 밝혀주세요. 서로 더 보듬고 또 일 안에서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뭐 이름은 밝히지 않으셨지만 그래요. 마음이 얼마나 생각보다 메말로 간다 하는 걸 본인이 너무 솔직하시게 표현하신 것 같아서 저도 공감이 됐습니다. 정말 사연을 들으니까 매일 같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얼굴이 하나 둘 떠오르네요.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내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업무와 또 반복되는 문제들 속에서 지쳐가는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동분서주 하면서도 일 하나가 끝날 때마다 안도의 쉼이 필요할 텐데요. 그 마음의 갈망을 표현해 준 형제님의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일은 혼자 해내는 것 같지만 회사라는 그 조직과 목표를 위해서 함께 견뎌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도에도 그렇더라고요. 힘든 순간이 정말 많고 일도 많아서 헉헉대면서 이거 언제 끝나나 뭐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곁에 좋은 동료 그리고 자매들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라고 주신 소명을 살아낼 힘을 또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견뎌내고 있었죠.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데요. 형제님의 마음도 동료들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안에 머무시도록 마음 모아서 잠시 오솔길도 가족들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와 선후배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몫을 감당하며 덤으로 주어지는 일까지 해내고 있는 이들을 굽어 살펴주소서. 보이지 않는 책임과 부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는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 끝없이 밀려오는 업무와 반복되는 문제들로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여유를 잃어 서로에게 날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 안에 평화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문제보다 희망을 먼저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주님, 각자의 삶에 필요한 빛을 비추어 주시어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불안한 마음에는 용기를, 메마른 마음에는 기쁨을 채워주소서.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 작은 실수는 이해로 덮어주며 드러나는 성과는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터가 단지 일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제가 보기엔 이 노래가 좀 힘을 주고 또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는데요. 네, 조선 힙합이 부릅니다. 마음의 숲.

여러분의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은총 꼭 내려주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저는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또 응원 문자와 또 다른 문자도 와 있네요. 팅겨벨님, 네. 형제님, 일이 힘들어도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이 같으면 힘이 덜 들지요. 구성원들과 행복한 나날이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와, 구성원들과 행복한 나날. 전부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면 여러 회사들에서도 막 힘을 내면서 열심히 일들 하면 그 뭔가가 결과가 보이면 그렇게 기쁘다고들 하더라고요. 저희 수녀원에서도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일에 선교를 나가지 않아요. 책 같은 걸 들고 저희 수녀님들이 거기 그때 본당이나 이런 데 나가서 책 선교를 하고 온 수녀님들은 활기가 넘쳐요. 정말 신자들 만나고 또 보급하는 또 책이 뭐 많이 나갔건 적게 나갔건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도 좋은 것을 주고받고 그래서 그런지 활기가 넘쳐서 와 식탁에서 굉장히 떠들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역시 사람은 움직이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어떤 수녀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티나님, 네. 직장 생활이 많이 힘드시군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요. 서로서로 도와가면 좋을 텐데 주님 보살

살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게요. 뭐 그래도 마음 모아서 도와주려고 하는 직장인들이 많죠. 뭐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아닙니까? 참 이기적, 그렇게 이기적이지는 않는데 모르겠어요. 뭐 승진하려고 막 이제 막 밟고 올라가는 그런 얘기도 가끔은 듣는데 아우 삭막해요. 그죠? 근데 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서로가 마음 모아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고맙다고 인사할 건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어서 오세요. 함께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청하신 익명의 형제님 마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평화로움 속에서 걸어가시길 함께 기도하면서 기억합니다 하셨어요. 그러게 어머가 부끄러우셨는지 뭐 익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마음에 깊이 있는 얘기를 하려니 이름되기가 그랬나 봐요. 네,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37님 네, 직장 다니다 보면 스트레스는 옵션처럼 따라오는데요. 아, 그렇게 옵션처럼, 네. 필수적인 거군요. 네.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직장인들의 애환을 담아낸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 장르처럼, 예. 직장에서 여기저기서 치여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힘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어요.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는 주님, 사연을 보내준 형제님께 용기와 힘을 주세요. 아멘 하셨어요. 와, 맞아요. 미생이라는 영화가 그 드라마가 엄청 인기 있었잖아요. 우리 삶에 아주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뭐 모두가 다 내 얘기네 하면서 정말 많이들 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을 또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저희의 시간표를 당신 손에 올려놓습니다.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들과 아직 겪지 않은 일들, 아직 알지 못하는 기쁨과 어려움까지 모두 당신께 맡깁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뜻밖의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하소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를 주시고, 지친 사람들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걱정은 내려놓고 당신께서 준비하신 은총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월요일의 작은 출발이 금요일에는 감사로 이어져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영적 순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최유리가 부른 생각을 멈추다 보면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못 듣던 노래를 많이 듣는 것 같아서 참 새롭네요.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의 CB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유아는 채칠리아님이 네, 익명의 형제님 전해주신 기도에 기도를 또 보탭니다. 사랑해 주님, 형제님께 지친 마음에 힘과 위로를 주시고 함께하는 동료들과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기대며 지낼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주소서. 아멘 하셨네요. 아이고, 정말 지친 마음으로 근무를 할 때는 옆에서 그래도 뭐 커피라도 한 잔 뽑아다가 우리 차 한 잔 마실까? 그러면서 도움을 주는 말 한마디가 그래도 참 응원이 되지 않을까요? 뭐 저희 수녀원에도 가끔 가다가 보면 우리 좀 그런 게 드물기는 하는데요. 너무 피곤해 보이면 뭐 사탕 매달 갖고 와서 수녀님 이거 달달한 거 그래도 이거 하나 좀 입에 넣고 좀 잡숴봐봐. 그럼 기분이 훨씬 나아질걸? 그래서 어떤 그 수녀님, 나 당뇨야, 당뇨. 당뇨가 있어 사탕 못 먹어. 아이, 그러지 말고 잡숴봐. 또 옆에서 그런다니까요. 그럼 또 웃게 되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함께 지내고 함께 살 때에는 뭐 나 혼자서 고민하고 힘든 것보다 같이 조금 뭐 흉도 보고 어떤 때는 뭐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함께 산다는 게

저는 투덜거리면서라도 공동체를 이루면서 산다는 게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기도의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영을 좋아하시는 수녀님. 수녀원에도 숫자에 예민한 분들이 계십니다. 3은 성수함이니까 좋고, 7은 완전한 수고, 12는 사도들의 숫자고.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무슨 숫자를 제일 좋아하세요? 잠시 생각하시던 그 수녀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0. 모두가 의아해하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느님이 가장 많은 일을 하시거든. 순간 웃음이 터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에는 오래 남았습니다. 세상은 늘 더 큰 숫자를 원합니다. 더 많은 성과, 더 높은 점수, 더 많은 통장 잔고를 말이죠. 하지만 복음 안에서 가장 큰 기적은 어쩌면 영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빈 그릇이 채워지고 겸손한 마음에 은총이 머무르니까요.

네. 어떤 분에게는 평범한 숫자일 뿐이지만 제게는 22일이 괜히 반갑고 정겨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숫자로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니까요. 이한 주도 이제 숫자에 쫓기기보다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늘 바라기가 부르는 참 아름다운 그대에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성바오로 딸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2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보현성당 보좌 안하상 신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정이 고조되는 갈등의 순간, 사람들은 보통 내가 옳다고 믿습니다. 만약 출근 시간이나 약속 시간에 지각을 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내가 지각하면 늦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탓합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 또는 전날 야근을 해서라고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늦으면 어떤 이유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격이나 인성을 지적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게으르다고, 시간 개념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왜 내 잘못은 작게 만들려고 하면서 남의 잘못은 날카롭게 지적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귀인 이론, 귀인 오류라 합니다. 몇몇 사람만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나의 이중잣대는 결국 나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대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심판을 피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복음은 남을 바라보는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고 스스로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거울을 봅니다. 머리는 잘 정돈되었는지, 옷 매무새는 단정한지 살핍니다. 외모를 가꾸고 자주 확인하듯이 내면도 그렇게 살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여기거나 그럴 시간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합니다. 반면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얼마나 쉽게 그리고 자주 하는지요. 형제 자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타인을 자신의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잣대로 나를 들여다 보십시오.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 내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면 내 눈에 박힌 들보를 찾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자기 성찰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남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과 생각에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될 때마다 이제는 내면의 거울을 꺼내도록 합시다.

0: 연중제 12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복현성당 보좌 안하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안하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치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 우리는 하루종일 무언가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이동할 땐 음악이나 영상을 틀어놓고, 밥을 먹으면서도 또 다른 화면을 보곤 하는데요. 잠깐의 빈 시간조차 그냥 두지 못하고, 어쩌면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유튜버가 일주일 동안 불필요한 시각, 청각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실험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휴대폰 대신 벽을 바라보고 이동할 때도 음악을 듣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의외로 집중력뿐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언가를 더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자극을 덜어내는 데 있다는 건데요. 종종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것저것 들여다보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해야 할 일이 있을 땐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나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잔나비의 외딴 섬 로맨틱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휴학할 때 그 학교에서 이제 심리 상담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그 안에 집중력 검사도 있었는데요. 집중력 검사는 굉장히 높게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집중력은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죠. 지금도 인터넷 창이 한 서른 개는 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사실 저도 굉장히 순서대로 일을 잘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이 집중력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더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무언가를 덜어낼 때 진짜 집중력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마음처럼 되지 않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적인 차원들도 있으니까 그게 다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무언가 좀 덜어낼 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신호등 앞에서도 휴대폰을 볼 때가 많은 걸 보면 우리는 잠깐의 빈 시간도 그냥 두질 못하는 그런 순간들을 보는데요. 그치만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또 우리의 머리를 쉬게 해주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다른 영상도 다른 알림도 잠시 내려놓고 라고비에만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6월 22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964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혹시라도 말이 새어나가서 모두가 알게 되는 비밀 아닌 비밀이 될 것 같아서 말할 수가 없네요. 참 인간이란 신기하죠? 비밀이면 간직하면 될 것을 자꾸 말하고 싶어하니. 네, 예전에 비밀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옛날에 우화가 있잖아요. 어딘가에서 우리는 대나무 숲이든 어디든 뭔가 말하게 되는 그게 사람의 어떤 특성인 것 같아요. 가지고 있으면 더 말하게 되고 비밀이라고 하면 더 말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그것은 비밀이니까 또 지켜주긴 해야 되겠죠. 그게 참 인간으로서 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참을성을 가진 것, 그게 인간과 또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이기도 하겠죠. 물론 동물도 훈육에 의해서 강아지나 고양이나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긴 하지만 우리의 의지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5362님,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자꾸만 충동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충동이라서 저도 늘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결국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누구는 저보고 그거 병이라고 하는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네요. 네, 누구든 다 사실 충동은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충동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떤 문제가 있게 만드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무언가 상담을 받아봐야 할 것이고, 내 삶에 큰 문제가 안 되고 주변에서도 그 정도는 문제 없어라고 한다면 사실 별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 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인데 내가 정말 그것을 고쳐나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그것을 고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너 그거 병이라고 하면 내가 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사실 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6727님, 안녕하세요 비밀신부님. 저는 마리스텔라라는 세례명을 가진, 세례성사 받은 지 올해 딱 10년째이며 견진받은 지 4년째인 청년입니다. 보좌 신부님이랑 면담 잘 끝냈고 반년에서 1년 정도 청년회부터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신부님께서 판단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청년회 계속하라 할지

교사회에 들어오라고 할지 아예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 같아요. 생활송가 모란 추준호의 샛별에게와 JFM의 불운에 신청합니다. 딱 10년째 세례받으신 이 청년분께서 열심히 하려고 또 면담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성당을 보면 여기저기 요즘에 참 사람이 많이 부족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 중에서 뭐 항상 부족한 단체는 교사회이긴 한데 또 교사회에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청년회에 가면 아,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면담을 하면서 내가 어디에 더 쓰임이 있을까? 내가 어디에서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바쁜데 교사회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아, 이 상태로는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반대로 교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설득시켜서 그렇게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그렇게 또 성당에서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저 역시 또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모란 추준호의 샛별에게.

이번 한 주 우리 마음에 새길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혼의 양식. 내 마음의 지표가 되는 주님의 말씀 하나만 있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영혼에 든든한 양식이 될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모차르트 쾌일번호 72번 인테르 나토스 물리에룸 연주의 빈소년 합창단과 코러스 비엔넨시스 마이클 고물리의 지휘로 듣고 왔습니다. 영혼의 양식 이번 주에 전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모레 6월 24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을 맞이해서 꼽아 보았습니다. 이 제목의 구절은 인테르 나토스 물리에룸 논 수렉싯 마이올 요한네 밥티스타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일어나지 않았다의 앞에 문장을 제목으로 쓴 곡입니다. 1771년 무렵 모차르트가 아직 15살이던 시절에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 미사에서 부르는 봉헌송으로 작곡했고 합창 네 성부와 현악, 오르간이 함께하는 단촐하지만 정갈한 곡입니다. 화려한 오케스트라 선율 속에 세례자 요한의 외침과 겸손을 극적인 합창의 대비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구절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기도 하고 신약의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하죠. 예전보다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많이들 예전보다는 세례명으로 잘 쓰진 않지만 대축일을 가지고 있는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요. 그만큼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또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도 그보다 크다라는 구절이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비록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따뜻하고 평안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에즈원의 미안해야 하는 거니.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18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는 본당에서 독서 전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임해왔습니다. 본당 신부님께서도 요즘 날로 자란다고 칭찬해 주실 만큼 스스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던 참이었는데요. 단장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이유도 사전 논의도 없이 말 그대로 단장의 권한으로 통보하더라고요. 신부님께서는 칭찬을 해주시는데 단장은 그만두라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10여 년간 봉사를 해온 단장이니 경험과 권위가 있다는 건 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신부님께 인정받는 것을 단장이 불편하게 여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봉사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께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물러나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독서 전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단장에게 하차 통보를 받아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적혀있는 구절만으로는 사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알아보려면 결국 신부님한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모든 단체가 성당 안에서 회칙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을 뭐 들여오는 데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내보낼 때는 적어도 신부님과의 이야기가 돼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요즘 저도 경험해 보았지만 신자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이 부서의 일은 알아서 할 테니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연자님처럼 상처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생기시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선 그런 부분들은 신부님과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신부님과 이야기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사실 아직 정보가 없고요. 그분은 왜 내보내시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또 없으니까요. 대처하는 방법은 우선 신부님께 지금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아니면 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대응을 잘못해도 굉장히 화살이 어딘가로 날아 들어올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당에서 어떤 단체 생활을 할 때 참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상처주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어떤 봉사도 하기 싫어지고 그냥 나만 혼자 미사에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시작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가끔은 서로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상하면서 떠나시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들은 그래서 오늘 미션으로 신부님께 먼저 이야기해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이유를 알면 괜찮은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거를 조금은 더 명확히 해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리쌍 정인의 사랑은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 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발라드 버전으로 부른 존 메이어의 Last Train Home입니다.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이고는요, 인생에 있어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죠. 실제로는 누군가 안부를 궁금해하고 또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누군가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떠올려 보면서 그 사람에게도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하루도 행복하게 변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6월 22일 월요일 시작했습니다. 김영권의 행복 띄워드렸는데요. 언제 행복을 느끼시나요?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성가 들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충분히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저는 더 행복해지겠죠.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신청곡 또 하고 싶은 얘기 남겨주시면 더 좋겠어요. 뭐 매일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하시는 건 힘드실 수 있겠죠. 지금 다른 일 하고 계시거나 바쁜 와중에 또 틀어놓고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근데 한 번씩은 좀 생각이 난다. 아, 이런 얘기는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 있다 하는 날에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행복해질 테니까요. 우물정 1053,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방송 토크 통해서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월요일 코너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너로 가기 전에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투게더의 그의 말을 들으라 듣고요. 이어서 나 정신, 나 노래하리.

네, 오늘은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공선옥 작가의 책 춥고 더운 우리 집에서 세상 모든 아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라도에서 태어난 우리 엄마는 살아생전 전라도를 떠나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진짜 백이 전라도 말을 썼다. 엄마 말은 전라도 말 하면 흔히 떠올리기 쉬운 조폭식 억양도 아니고 요즘에 테레비 말로 오염된 서울말 비슷한 말도 아니다. 순하디순한 전라도 엄마들 말은 말이 아니라 꽃 같았다. 채송아나 봉숭아 같았다. 애기들한테 아가라고 부르면서도 곧잘 높임말 비슷하게 하신가체를 썼다. 뭐뭐 하신가, 우레기 추우신가, 더우신가. 또 뒷말에 뭐뭐 하소와라고 했다. 학교 파먹고 핑 오소와. 집안일이 바쁘니 끝나면 빨리 오라는 뜻이다. 예전에 나는 이 세상의 엄마들은 다 우리 엄마처럼 말하는 줄 알았다. 흙 묻은 머릿수건을 급하게 벗으며 오메 우레기 배고파서 기함 드시겄네. 급하게 젖을 물리던 엄마들만 봐와서인지는 몰라도 전라도 말을 쓰지 않는 엄마들한테는 왠지 정이 안 갔다. 그렇게 정이 담뿍 든 말을 쓰는 이 전라도 엄마들은 아이들을 애기라고 불렀다. 크든 작든 모든 아이들한테, 내 아이뿐 아니라 모르는 아이한테도, 그 자식이 스무 살이나 서른 살이 되었어도 전라도 엄마들은 아가라고 했다. 자식이 40살, 50살, 환갑이 지나도 팔순, 구순 엄마들은 다 늙은 자식한테 아가, 어디 갔다 인자오신가. 당신들의 손으로 자식의 찬손을 비비고 뺨을 비빈다. 오메오메 이것이 뭔 일이단가. 손도 차고 뺨도 차네. 얼른 들어서 와. 얼른 들어와. 내 귀에는 엄마들의 아가 소리가 왠지 악아라고 들려서 전라도 엄마들이 아이를 부르는 장면을 묘사할 때 나는 늘 아가라고 표현했다. 전라도 아버지들은 잘 쓰지 않는 말이기도 하다. 어느 집 자식이 먼 데서 돌아오면 인역 자식처럼 살갑게 오메 우레기 오시네 볼을 부비던 우리 엄마들도 한때는 큰 애기들이었다. 아들 넷과 딸 그리고 손주를 천주교 성직자로 키운 한 할머니에 관한 글의 한 대목을 읽다가 책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물론 슬퍼서가 아니고 뭔가 따스해서. 이제 막 신부 서품을 받은 아들에게 어머니는 아들이 애기 때 입던 옷을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썼다. 신부님, 신부님도 이렇게 작은 애기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한때는 애기였다. 선인도 악인도, 세상 똑똑한 사람도, 세상 어리석은 사람도 다. 이제 엄마가 된 나는 이 엄동설 안에 죄 없이

죽어간 세상의 아기들에 관한 나쁜 소식을 듣는다. 우리 엄마들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을 위해 하던 것처럼 아기들아, 아기들아, 이 세상 나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부디 좋은 대로, 한사코 좋은 대로

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공선옥 작가의 책이었죠. 춥고 더운 우리 집에서 세상의 모든 아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 교리실 언니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께였고요.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해서 전라도 느낌을 팍 살려서 읽었으면 더 감동이 있으셨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좀 연습을 해올까 그랬어요. 주위에 사투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물어볼 걸 그랬네요. 9388님, 왜 벌써 월요일인 건가요? 한덕훈 신부님의 힘을 내라 들으면서 힘내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벌써 지금 6월 지금 끝나가잖아요. 오늘 22일이네요, 벌써. 그래서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2026년의 상반기가 끝났대요. 깜짝 놀랐어요. 자, 이쯤에서 들을 만한 곡이죠. 우리 힘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힘을 내라. 한덕훈 신부님의 목소리로 듣고요. 이어서 5270님이 제 동생 토마스 모어 축일입니다. 축일 축하해 정훈아 하시면서 갓등 중창단의 축제 신청하셔서요. 이렇게 이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덕훈 신부님의 힘을 내라. 갓등 중창단 축제 띄워드릴게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굉장히 힘나죠. 한나콘 신부님 힘을 내라 이어서 갓등 중창단 축제였습니다. 우리 김태진 신부님의 신나는 목소리까지 함께했어요. 5270님이 신청해주신 신청곡이었죠. 축제. 토마스 모 축일이라고 동생 정훈아 축일 축하해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성인 중에는 성 토마스 모어가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 성인은 법률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때 성소를 꿈꾸다가 법률가로서의 삶을 택한 성인인데요. 변호사로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섰고 또 가정에서는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영국 국왕 헨리 8세의 신임을 얻어 대법관이 됐지만 임금이 가톨릭 교회법을 어기잖아요. 그러자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국왕의 곁을 떠난 용기 있는 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국왕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반역죄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 성 요한 피셔, 성 에우세비오 등 13분이 계신데요. 혹시 축일 맞은 분들 계시면 아까 5270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주세요. 그대평화 가족들과 함께 축하 인사 전하면서 행복한 축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성바오로 딸 수도회 님의 뜻이 듣고 올게요.

성바오로 달스도의 목소리였습니다. 님의 뜻이. 오늘 들을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남을 심판하는 그대로 심판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사회 여러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라서 다른 사람의 단점부터 눈에 들어올 때가 많은데요. 그걸 곧바로 탓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또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지도 모르니까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도 너그러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떠올리면서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장환진이 부르는 날 지켜주시죠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향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 23일 연중제 12주간 화요일 오늘 미사는 의정부교구 도레울 본당 주임 강명호 마르코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6월 23일 연중 제12주간 화요일입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의 힘이시며 당신 메시아에게는 구원의 요새이시다. 주님,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재산에 강복하시며 그들을 영원히 이끌어 주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오늘은 참회 예식 두 번째 양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1: 저희는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0: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1: 또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소서.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주시옵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보살피시니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려워하며 언제나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열왕기 하권 19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 열왕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은 히즈키야에게 사신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유다 임금 히즈키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믿는 너의 하느님이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너를 속이는 일이 없게 하여라. 자, 아시리아 임금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전멸시키면서 어떻게 하였는지 너는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히즈키야는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 히즈키야는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히즈키야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거룹들 위에 좌정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세상의 모든 왕국 위에 당신 홀로

0: 하느님이십니다. 당신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을 뜨고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느님을 조롱하려고 산헤립이 보낸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사실 아시리아 임금들은 민족들과 그 영토를 황폐하게 하고 그것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으로서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저희 하느님, 부디 저희를 저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왕국이 주님 당신 홀로 하느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모치의 아들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 때문에 네가 나에게 바친 기도를 내가 들었다. 주님께서 그를 두고 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처녀 딸 시온이 너를 경멸한다. 너를 멸시한다. 딸 예루살렘이 내 뒤에서 머리를 흔든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생존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시리아 임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곳으로 활을 쏘지도 못하리라.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고 공격 축대를 쌓지도 못하리라.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고 이 도성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니 이는 나 자신 때문이며 나의 종 다윗 때문이다.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은 그곳을 떠나 되돌아가서 니네베에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굳히셨네.
1: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굳히셨네.
0: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우리 하느님의 도성,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아름답게 솟아오른 그 산은 온 누리의 기쁨이라네.
1: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굳히셨네.
0: 북녘 끝 시온산은 위대한 임금의 도읍이라네. 하느님은 그 궁궐 안에 계시며 당신을 요새로 드러내신다.
1: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굳히셨네.
0: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1: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굳히셨네. 알렐루야.
0: 알렐루야.
1: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0: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0: 말씀하셨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성구입니다. 동양에서는 역지사지와 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4인 가족이 외출 복장으로 함께 탑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아이들 둘. 엄마가 애 아빠에게 말합니다. 자기야, 지하 1층 주차장 버튼 안 눌렀어. 아빠가 답합니다. 1층에서 쓰레기 버리고 가야 해. 아빠 손에는 종량제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가족들은 1층에 모두 내립니다. 아들이 뛰어나오며 말합니다. 나 먼저 주차장으로 내려가도 돼? 아빠가 답합니다. 쓰레기 버리고 같이 가자. 짧은 대화였지만 가족들은 서로가 내가 바라는 것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황금률, 역지사지, 좋은 것이라고는 말하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지키기 힘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편이 나에게 바라는 그대로, 아내가 나에게 바라는 그대로, 자녀가 나에게 바라는 그대로, 아빠가, 엄마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생각해보고 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을 향하는 길임을 기억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해준 것을 받으려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좁은 길, 그 좁은 길로 향하는 여정을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참으로 고된 일입니다. 그래도 신앙인인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주님께 의탁하여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셔 이 좁은 초월의 길, 신비의 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하소서. 주님의 덕으로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거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네, 오늘 교회 여러분. 오늘 성찬의 전례 감사기도는 기원미사 감사기도 두 번째 양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사랑의 실천, 가족과 친지분들과 함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전례문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함께 봉헌하시면서 그 사랑의 실천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

0: 주님, 화해와 찬미의 제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이 제사의 힘으로 깨끗해져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마음의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생명의 샘이신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혜로 이룩하신 구원의 업적을 보존하시고 저희 가운데 계속하시나이다. 일찍이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으며 지금은 성령의 힘으로 이 세상의 나그네인 교회와 언제나 함께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주님 나라로 인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0: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며 사람을 사랑하시어 생명의 길로 이끄시나이다. 참으로 복되신 성자께서는 언제나 저희 가운데 계시어 저희를 사랑으로 모으시고 이미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저희에게 성서의 말씀을 밝혀주시고 빵을 나누어주시나이다.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순환 전날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빵을 들고 축복하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는 성자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를 기억하오니 아버지께서는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오른편에 앉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저희는 주님 사랑의 업적을 전하며 생명의 빵과 축복의 잔을

0: 길을 걷게 하시며 신뢰와 기쁨을 이 땅에 심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 잠든 교우들과 오직 주님께서 그 믿음을 하시는 죽은 이들도 모두 생각하소서.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하시고 부활하여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저희도 지상의 나그네 생활을 마친 다음 영원한 거처에 이르게 하소서. 거기서 저희는 주님과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모든 성인과 일치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1: 하늘이

0: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0: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저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행하는 이 성사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오늘 하루 나의 가족들, 친구, 이웃들이 바라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정말 쉽진 않지만 좁은 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0: 천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09번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영국의 도미니코 회사제였던 허버트 맥케이브는요, 기도의 체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체험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먼저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을 느끼고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생각과 감정은 모두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불러일으키신 것인가 봅니다. 앞으로도요, 기도할 때면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6월 23일 화요일 시작했고요. 첫곡 황소리의 나의 기도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건 정말 하느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할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걸막 얘기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다. 성령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는 신기한 일이죠. 정말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생각이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기한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대에게 평화를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또 하루를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정화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요.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우물정 1053 문자메시지 통해서 사연과 함께 오늘의 느낌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기도를 드릴지 기대해 주시면서 양채윤의 주님께 가까이 듣고요. 이어서 17이다 종이비행기 띄워드립니다.

주님. 전쟁이 멈춘 후로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 그림자는 저희의 일상을 덮고 있습니다. 한 번의 작별은 평생의 이별이 되었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절망과 무엇으로도 달랠 길이 없는 그리움은 이산가족의 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애틋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깊어지는 그리움으로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또한 고향과 사랑하는 이들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삶을 찾아온 북향민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 낯선 땅에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흔들릴 때마다 당신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순간에는 따뜻한 이웃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십시오. 또한 저희도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평화가 이 땅에서 꽃 피우게 하십시오. 아멘.

그대에게 평화를 화요일 코너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함께 했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 띠안머리 꽃이 향기되어 였습니다. 이산가족과 북향민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일 모레가 6.25군요. 6월 25일 또 남북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도 아마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곡도 꽃이 향기되어 이 곡도 띠안머리라는 이 공동체가 남한 친구, 북한 친구로 이렇게 짝을 지어준대요. 그 북향민들을 위해서 적응하기가 힘드니까 남한 친구들 이렇게 짝을 지어줘가지고 약간 멘토 멘티처럼 이렇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아마 복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되게 여러 친구들이 여러 기술을 거쳐서 많은 친구들이 만들어져서 좋은 또 효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를 전에 생명은 사랑입니다 프로그램 제작하면서 들은 적이 있어서 오늘 기도를 하면서 이 곡이 떠올라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진짜 6.25가 끝난 지도 지금 몇 해가 지났죠? 62년. 60년이 지났죠? 62년 정도 지났나요? 이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또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친할머니도 북한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아직 북한에 있어서 가끔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마저도 요즘에는 잘 하지 않으시는데 약간 포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얼마나 속이 타실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남북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이번 주좀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리려고 합니다. 나혜선이 부르는 감사해. 감사해 이곡 듣고 싶어요. 신청해 주셔서요. 2513님, 나혜선 자매님의 목소리로 띄워드리고요. 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곡도 신청해 주셨어요. 1149님. 그래서 야훼 일의 음반에서 띄워드립니다. 두곡 듣고 올게요.

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나의 선이 부르는 감사해, 그리고 야페일의 음반에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의 성인 중에는 리베르토가 있습니다. 리베르토 성인은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고, 성인이 된 후에는 부제가 돼서 교회에 봉사를 했는데요. 그러던 중 삼촌이 선정한 이후 랭스 교구를 물려받아 주교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던 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순례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베르토 성인은 포기하지 않고 순례를 이어갔지만 여러 사고를 겪으면서 또 순례를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 자신의 교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후에 여러 성당과 수도원을 지으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산 성인입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추기를 맞이한 성인 성 란프랑코, 성녀 아그리피나 등 15분이 계신데요. 추기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추기를 축하드립니다. 또 추기 축하 문자 메시지도 보내실 수 있죠. 샵 1053, 유료 100원. 문자 메시지로도 축하 인사 보내실 수 있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작은 평화가 부르는 축복을 드려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미경 안젤라 기분 좋은 날 듣고 올게요.

작은 평화에 축복을 드려요. 이어서 김미경 안젤라 기분 좋은 날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들을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이 말씀처럼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어려운 길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또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좁은 문에 뒤에 서 계시는 주님을 뵙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겠죠.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좁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형진 가브리엘이 부르는 좁은 길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디 찾아가지 않고도 신앙을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특강 참 좋았는데 녹음이라도 해둘 걸 아쉬우셨나요? 그럴 땐 유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보세요. 이상재 가스트 신부의 보득개살, 사제의 수도자들의 신앙특강, 가비가 전하는 사람 사는 풍경들, 그리고 대구시 PBC의 라디오 방송 현장까지 다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7번, 주의 성심.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2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복현성당 보좌 안하상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6년 전쯤 칠레에서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에 있는 대피소에 갇혔습니다. 겨우 15평 되는 크기에 갖고 있는 식량이라곤 10명이 이틀 먹으면 없어질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33명의 광부 모두가 69일 만에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극한의 상황에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잠시 동안 가졌던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 좁은 공간에서 버틸 수 있을까? 모두가 살 수는 없다고

이기적인 마음을 먹은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만 배고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고프고, 자기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두렵고, 자기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만 가족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서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서로 믿고 격려하며 지냈기에 33명 모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15병 남짓한 광산 대피소와 같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고통과 두려움, 걱정을 안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만 살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이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 행동하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종종 내 마음대로 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 좁고 그 길은 험한 이유는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임을 명심합시다.

연중제 12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복현성당 보좌 안하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안하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3: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4: 미사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젠가부터 무슨 무슨 테라피가 참 많아졌습니다. 향기로 마음을 달래는 아로마 테라피, 그리고 색채를 이용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컬러 테라피, 또 음악을 듣는 뮤직 테라피까지. 그런데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와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애니메이션 테라피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테라피를 찾는 이유, 진짜 무슨 치료를 원해서라기보다는 마음이 좀 쉬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한 편의 영화에서, 책 한 권에서, 또 어떤 노래 한 곡에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공감을 얻는 걸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누군가에게는 음악이, 누군가에게는 보기들의 사연이, 또 누군가에게는 저 복디 한마디가 치료까지는 아니어도 치유가 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라디오 테라피 시작합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수진 아가다입니다.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박다혜의 마크툽 시작의 아이였고요. 자, 2026년 6월 23일 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음악이, 어떤 사연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닥여 줄 수 있을까요? 뭔가 뭐 거창한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시 웃고 또 서로 공감하면서 하루를 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제작진과 복디가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자, 라디오 테라피 기분 마사지 받고 가실 준비 다들 되셨죠? 여러분들의 기분 마사지가 되고 싶은 행복을 여는 아침 시작해 볼게요. 6516님, 잊고 있던 내 안에 좋은 감각을 깨우는 테라피. 짧은 순간에 바로 치유가 되는 좋은 기분. 오늘도 제 첫 감각은 행여와 라디오 테라피입니다. 굿모닝이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이동훈님께서도 오늘을 여는 향기는 행여하면 됩니다. 복디 목소리에 오늘 저의 테라피예요 라고 문자하셨습니다. 7408님, 행복이라는 단어만으로도 행복해지는 행복 테라피 행여와 함께 출발합니다. 행복 테라피이고 싶은 아가다, 복디. 오스진 아가답니다. 류하느님, 우리는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라디오 테라피, 음악 테라피로 매일 마음이 편안하게 감정을 표현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라고 다들 라디오 테라피 맞아요. 라고 인사해주고 계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득 받고 저희도 보기 테라피. 청취자 테라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고 있는데요. 민태님께서는 중국 출장 후에 한국에 복귀하셨대요. 오늘도 복된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 열심히 오늘 2시간 또 알차게 좋은 내용으로 좋은 노래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너, 화요일 코너죠.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해보는 시간, 햇살 한 줌 함께하고요. 또 나의 결심과 다짐, 복이들과 같이 외치는 다 힘내볼 지니. 자, 오늘은 어떤 다짐이 필요하신지 미리미리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부에서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할 김리온 대표님과 이리온 서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 테라피 해주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릴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셔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사연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좋은 내용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샵 1053입니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금융테라피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하이모, 한림제약, 경동나비엔, 장스푸드 제공입니다.

0: 라디오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바삭해.
7: 맛있는 60개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7: 맛있는 60개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7: 맛있는 60개 치킨
6: 크크크. 이름이 뭘까요?

내해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예년 이맘때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햇살이 기온을 끌어올리겠는데요.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이 21.5도, 광주 20.5도, 대구 18.7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28도로 서쪽 지역은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해와 울진은 22도에 머무는 등 동풍이 불어오면서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오늘 낮까지 5mm, 제주도는 밤까지 최대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도 동풍이 불어오면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전국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맑은 하늘에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꽤 오르겠는데요. 딱 이맘때 여름 날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진다는 예보 전해드렸고요. 동풍이 불어오고 있어서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또 비교적 선선한 날씨 예상됩니다. 서쪽, 동쪽 기온 분포도 다르고 북쪽, 남쪽 하늘 표정도 다르다는 예보 전해드렸고요. 또 제주도 남해안 지역에는 강

풍이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떨어질 만한 시설물 없는지 참고 잘 하셔야겠습니다. 경자님께서 해가 반짝 떠올라서 저도 반짝 눈이 떠졌고요. 행여와 고어고 했어요. 테라피 잘 받겠습니다. 038 하나님께서도 아침에 시원한 공기가 기분 좋은 테라피입니다. 매일 맑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은총이에요.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중부지방 제가 있는 서울에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아침은 아직 살만한데 이제 점점점 기온이 오르겠죠? 자, 뭐든 기분 시원한 공기도 매일 맑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은총이다. 축하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든 축하, 아무거나 축하해보면 어떨까요? 자, 아침에 늦지 않고 일어나게 된 것도 축하, 멀쩡히 회사 온 것도 축하. 우리 이렇게 뭐든 다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음에 축하, 오늘도 무사히 출근했음에 축하.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축하하고 싶으세요? 와, 이것도 축하한다고 싶은 기발한 축하를 보내주신 분께는 축하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오늘 하루를 축하하는 의미로 꽃바구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 축하하고 싶은 거 모두 보내주세요. 축일 축하, 생일 축하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눈 뜰 수 있음에 축하,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들을 수 있음에 축하. 자, 별의별 축하 사연 중에 가장 기발한 축하 보내주시면 꽃바구니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요, 오늘 아침도 무사히 출근할 수 있음이 기적이다. 슈퍼주니어 미라클.

오늘 아침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는 무엇이든 축하해드립니다. 별의별 축하 사연 다 보내주세요. 생일 축일 뿐만 아니라 무사히 오늘을 시작할 수 있음에 이것마저 축하해주세요 하시는 거 있으면 아이고 잘했어요 축하드릴게요 하면서 선물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고요. 시스타의 러빙 유 듣고 올게요.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내 생일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가 세상에서 가장 반갑게, 가장 정성껏 축하를 해준다면요?

한 남성은 생일을 맞아 자신에게 피자 한 판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 요청란에는 이런 글을 남겼죠. 오늘이 제 생일인데 가족에게도 축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올리브를 정말 좋아하니까 해고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많이 올려주세요. 잠시 후 도착한 피자. 과연 어땠을까요? 빈틈이 보이지 않을 만큼 검은 올리브가 가득 올려져 있었고 상자에는 직접 그린 케이크 그림. 또 거기에 혹시 부족할까 봐 올리브를 추가로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친절 하나가 배달되고 있지 않을까요? 올리브로 손님의 생일을 격하게 축하해준 피자집 아르바이트생. 그런데요, 이 사진에 올리브 양 보니까 아이, 사장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보기들도 너무너무 귀여운 축하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자, 아주 작은 일도 괜찮아요. 복디가 큰 목소리로, 기차 화통 삶은 목소리로 크게 축하해드릴게요. 계속해서 축하 사연 받아볼 텐데요. 축하의 마음 가득 담아서 복디는 꽃바구니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얼른 축하 사연 보내주세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시크릿 별빛 달빛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축하 사연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의 테라피를 하고 있습니다. 복디는요. 복이 테라피. 아우 귀여워라. 자 일단 천천히 읽어볼게요. 오늘 축하 사연 보내주세요. 아주 기발한 축하 사연 있으면 제가 아무거나 축하해 주시면 제가 꽃바구니 선물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라고 문자 그 이야기 드렸는데 이미진님. 꿈에서 기안팔사님이 차 태워줬어요.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이 기쁜 마음 축하해 주세요. 기안팔사님 팬이세요? 그냥 아니면 그냥 연예인이라서? 연예인 그러면 복권을 사셔야 되는 거 아닐까? 그때 한번 예전에 제가 그 연금 복권이었는지 그 이렇게 일회성 복권이었는지 그 복권 당첨 후기를 한번 열심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꿈을 꾸면은 어떤 걸 하면은 복권이 당첨되나 그 연예인 연기자 변우석 씨가 꿈에 나왔대요. 그래서 1등이 됐다면서 그랬더니 또 변우석 씨가 그 후기를 올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게 SNS에 유행을 타다 보니까 변우석 씨가 막 아, 다행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까지 남겼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미진님 복권을 사세요. 기안팔사님 좋아하시면. 자 9629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연락드립니다. 지금 출근 중인데 신호등 연속으로 빨간불이 걸린 덕분에 차 안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며 축하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빨간불 걸리면 아, 나 또 신호 걸렸어. 오늘 신호 운이 안 좋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9629님은 긍정의 에너지로 이 축하해 주세요. 차 안에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어요. 배웁니다. 오늘도 복디는 우리 9629님께 배웁니다. 1843님 행여와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새 아침을 여는 것도 감사함이죠. 딸이 생애 최초로 아파트 사서 내일 이사합니다. 돌싱으로 취업을 늦게 해서 마음고생도 했어요. 장하다. 너무 장하다.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샀다고요? 복디는 아직도 못 해본 딸인데 우리 1843님께서는 크, 너무 멋진 딸님을 두셨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8590님 처음 참여해 주셨고요. 오늘 학교 진짜 가기 싫었는데 라디오 들으면서 힘내서 학교 가요. 학교 가는 나 자신 칭찬해. 아유 장해. 아유 기특해. 아유 8590님 학교 진짜 가기 싫었는데 학교 간다. 6096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고요. 저희 딸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축하해 주세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우구우구 축하해야 되겠네. 받아쓰기 100점 아이고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이렇게 축하사연 많이 와서 큰일이네. 자 0077님 아이 둘 챙기고 회사 일도 잘하고 자정에 라이딩도 하지만 자정에 라이딩? 일어나서 복음 말씀과 복디와 함께 또 다른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음에 은총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저 자신 축하해주고 싶네요. 칭찬해주고 싶네요. 92년 12월부터 회사 다닌 저에게 모든 복이님들 감사드립니다. 92년이면 지금 몇 년째? 26년? 34년째? 와 선배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와. 0760님 내가 살아있어 숨쉴 수 있어 축하. 최근 수술로 다리 통증이 심했는데 통증이 잠시 사라져서 통증 없음에 축하 보내주셨어요. 크,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리 통증이 심하셨는데 조금 통증이 나아지신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자, 이상윤님. 지금 방금 제가 콧바람이 셌다. 자, 유토피아적 인생관광 국가관 세계관이 정립된 저의 오늘 새벽도 스스로 축하합니다. 코를 먹게 되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일단은 축하드리니까 복디도 축하드립니다. 1126님 김세인 에스텔 9년 경력 단절 끊고 새로 취업한 걸 축하합니다. 그동안 아이 뒷바라지에 암 수술에 큰일들이 많았지만
새로 출발하는 직장에서는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자. 축하해. 사랑해. 라고. 아, 진짜 진짜 축하할 일이네요. 9년 경력 단절에 아이 뒷바라지에 암수술까지 다 이겨내고 정말로 이제 새로 출발하는 직장에서는 또 뭔가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에서는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더더 많기를 복디가 응원하고 축하드립니다. 7277님. 복디님 음성에 근심 걱정 싹 날려보내고 잡념을 때려잡습니다. 꼭 저만을 위하여 CPBC 방송이 탄생한 것 같아요. 저를 축하해주세요. 맞아요. 7277님 덕분에 CPBC 방송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3012님 스스로를 축하합니다. 교육 공무직 특수 에듀케어 강사에 합격했습니다. 장애 아동들을 돌본 지 10년 넘은 경력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봤는데 하느님의 뜻으로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뜻도 뜻이지만 4012님의 그 끈기와 의지 덕분에 그 합격하신 거죠. 아우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새로운 분야, 새로운 출발, 화이팅입니다. 자, 6916님, 라디오 트는 나의 손가락 까딱에 축하. 덤으로 좋은 라디오를 선별해내는 내 귀에 축하요. 오늘도 여러분 덕에 내 마음이 행복해요.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 복디는 우리 6516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아 큰일이다. 오늘 너무 축하할 일도 많고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사연들 많이 받아봐가지고 이 꽃바구니 선물을 누구에게 드려야 될지 고민인데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선물 받으실 분은요. 일단은 기안84 완전 좋아해요. 헉 복권 살걸요 라고 보내주신 미진님께 그러면 복권 아직 못 사셨으면 꽃바구니 당첨 꽃바구니의 은총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1226님 김세인 에스텔 9년 경력 단절에 아이 뒷바라지에 암수술까지 다 이겨내신 우리 1226님께 꽃바구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다음 코너는 다 힘내볼 진이거든요. 여러분들 다짐 보내주세요. 오늘의 진이 뽑아서 또 선물 드립니다. 노래는요. BY, 네이데이.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나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자, 0133님께서 호두 사진 보시고 활짝 웃으세요. 감사한 하루 되어요. 라고 하시면서 아 귀여운 호두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복디를 힘나게 하느니 호두 사진 보내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호두가 파란색 매트 위에 올라가지고 주인님을 빤히 바라보고 있네요. 아 우리 호두는 어떻게 이렇게 인형같이 귀여울까? 정말 호두색이에요. 호두색, 호두 사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복디 갑자기 또 힘이 막 나네요. 자, 386하나님, 오태, 오수진 테라피, 오늘 저의 다짐입니다. 자세 예쁘게, 몸 안 아프게, 행복하게 잘 챙겨 먹깁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선유도 공원 쪽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지? 제 자세 삐뚤게 앉아있는 거 어떻게 하셨지? 지금 저보고 오수진! 자세 예쁘게 하고 몸 안 아프게 행복하게 잘 챙겨주세요 라고 문자하신 건가요? 나 이거 찔렸네. 어머 이거 어디 있어? CCTV 어디 있어? 자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백수연님 어제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베르티노가 농구하다가 넘어져서 오른쪽 쇄골 골절 4주에서 6주 진단 받았어요. 얼른 낫기를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엄마가 너무 걱정 많으시겠다. 우리 베르티노 얼른 안 아프고 조금 덜 아프고 나을 수 있기를 복디 이모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얼른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진이 뽑아서 선물 드립니다. 노래는 윤하 오르트구름.

보기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스피비씨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키워줄 특별한 가족 뮤지컬 공연입니다. 숲속 100층짜리 집. 제목이 숲속 100층짜리 집이에요. 이 공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베스트셀러 그림책을 무대 위로 옮긴 이번 공연은요, 숲속의 100층짜리 집을 따라 올라가면서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고 상상 가득한 모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머시브 가족 뮤지컬인데요. 아이와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가족들을 위해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한 분당 두 장씩 총 10장 초대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공연. 7월 11일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공연 티켓 선물로 드리니까요. 숲속 100층짜리 집 뮤지컬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53 100원 드는 유료 문자로 말머리 공연 쓰고 사연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티켓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에 방학 시작되잖아요. 어린이 친구들, 자녀분들 두신 가족,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는 샵 1053으로 공연 보고 싶어요라 함께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뮤지컬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712님, 복디. 며칠 전에 CPBC 이용자 조사 설문하고 받은 편의점 쿠폰으로 아침에 음료수 사가지고 출근합니다. 복디와 행여와 잘 듣고 있다고 설문 써서 냈죠. 저 잘했죠? 행복을 여는 아침이 전 국민에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라요. 힘이라고. 우리 5712님 같은 복이님들 덕분에 또 복디가 이렇게 힘나서 열심히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수다 떨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오금선님, 안녕하세요. 오늘이 우리 손녀 첫 생일입니다. 일요일에 돌잔치에서 오랜만에 양가족 모두를 만났습니다. 딸이 2주 전 지하철 계단에서 굴러서 손가락 수술을 했는데도 미루지 않고 돌잔치를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손녀의 엄마, 딸이 손가락 수술을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애기 키우느라고 힘들 텐데 손가락 수술까지 했구나. 좀 괜찮은가요? 좀 통증은 덜하대요? 돌잔치 재밌게 하셨나요? 맛있는 거 드셨어요? 금선님, 손녀 첫 생일 너무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9414님, 아침마다 좋은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레지오 준비하면서 듣네요. 오늘도 주님 은총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9414님께서 응원해 주신 대로 주님 은총 우리 보기님들과 청취자분들과 두루두루 나눠서 잘 받을게요. 고맙습니다. 7277님, 어우 신기합니다.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얼굴이 다르듯이 들려오는 이야기들도 다 다른 것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오늘 또 세상 그렇게 느끼죠? 축하할 것도 다르고 하루도 다르고 이렇게 사연들도 다르고 참 신기하죠? 또 그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나의 아침을 돌아보고 나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또 힘내보는 거 아닐까요? 자,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 닿았을지 한번 골라볼게요. 오늘의 진은요.
우리 아들 베르티노 농구하다가 넘어져서 쇄골 골절됐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신 수연님께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3으로 백수연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벌써 1부 마칠 시간이네요. 소수빈의 얼마나 더 1부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저희는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4: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5: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6: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7: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대구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2: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3: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영희님도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에 출근합니다. 현설아님께서는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청취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소피아와 함께요 라고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7시부터 9시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종종 행복을 여는 아침 복디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디 우수진 아가다고요. 오늘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에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준비되어 있고요. 굶주린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워줄 김니온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리온 서재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9시까지 항상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 국제구조위원회 현대 아니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우리 ENL 하루틴 하이모 한림제약 키움증권 경동나비엔 제공입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똥떨어 똥떨어.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8: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 나비엔.
10: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장혜진의 마주치지 말자인데요.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지치지 말자. 우리가 잘 가던 곳, 발이 이끌던 곳. 자, 여러분들은 마주치지 않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주치지 않고 싶은 상황, 어떤 상황이 있으실까요? 일단 나만 보면 업무 부탁, 어머 수진 씨 나 이것 좀 해주면 안 될까? 라고 업무 부탁을 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 하, 너무 싫죠. 안 그래도 나한테 쌓여있는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나만 보면 이거 좀 해달래. 너무 싫죠. 또 어색해진 친구를 동창 모임에서 마주치는 일. 아니면 CC, 대학교 CC였다. 근데 모임에서 마주쳐야 돼. 하, 얼마나 곤란해. 이 애매한 관계의 누군가와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타고 있는 상황도 정말 정말 마주치기 힘든 상황인데요. 마주치고 싶지 않은 누군가, 마주치지 않고 싶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 받아서 오늘의 장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진, 마주치지 말자.

복작복작 장혜진 마주치지 말자 듣고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마주치기가 싫은지 어떤 상황을 마주치기가 싫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님 마주치지 말자. 감기요 감기. 여름 감기 너무 힘들어요. 에어컨 더운데 에어컨도 못 쐬고 아도 못 마시고 예쁜 목소리 가지신 복디도 감기는 마주치지 마세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 여름 감기 진짜 힘들죠. 안 그래도 더운데 막 숨도 제대로 못 쉬어. 코로 숨도 못 쉬고 코 훌쩍거리거나 막 또 코 감기 목 감기 이런 거 진짜 괴롭잖아요. 진희님 감기 걸렸어요 혹시? 얼른 비타민 많이 드시고 얼른 감기 정면 돌파 아주 빡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구 하나님, 정면 돌파 나왔다. 마주치기 싫은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정면 돌파합니다. 으릉. 으릉, 귀엽다. 으릉. 정면 돌파. 아자, 아자. 자, 4023님, 소개팅 했던 사람 절대 마주치지 말자. 그래요? 소개팅이 기억이 안 좋았어요? 소개팅 했던 사람을 마주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뭐, 옛날 남자친구 마주치는 게 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주치고 싶은가? 잘 지내니? 6199님 남편과 부부싸움 하는 상황 다신 마주치지 말자. 사이가 좋을 때는 천국이지만 다투고 나면 지옥 같아서 부부싸움 마주치지 말자. 맞아, 싸움은 싫어. 논쟁은 너무너무 싫어. 복디는 진짜 평화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논쟁, 다툼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7703님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출근길 상습 정체 구간. 안 그래도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상습 정체 구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죠. 아유, 고생이십니다. 5687님 다시는 마주치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늘 지하철 줄 서지 않고 얌통맞게 빠르게 올라타는 아줌마. 기분 엄청 나빠요. 그치. 새치기 하는 사람 너무 기분 나쁘죠. 안 그래도 나도 시간이 느긋해서 지금 마음이 느긋해서 줄 서 있는 게 아니라고. 얌통맞게. 오늘 또 새로운 어휘 배워갑니다. 얌통맞게. 얌생이구나. 자, 김정배님.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무기력 요괴야. 갱년기도 지났는데 감정 기복도 심해진다. 제발 모른 척 가거라. 이 무기력은 이따금 찾아오는 요괴죠. 마주치지 말자. 더 이상 마주치지 말자. 자,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봅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자, 모든 출근길의 보기들을 응원합니다. 출근길 상습 정체 구간 마주치지 말자라고 보내주신 7703님께 선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복작복작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나의 마음을 가사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시간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장원 뽑아서 선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내일도 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화요일 코너 이리운 서재로 넘어가 볼게요. 빅나티 정이라고 하자.

0: 배고픈 건 참아도 마음이 고픈 건 못 참으시겠다고요?
1: 굶주린 마음 든든하게 채워드릴게요.
0: 이리온 서재. 매주 화요일 좋은 책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행여와의 여신 김리온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0: 리온 대표님, 네. 날이 더워졌는데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1: 아,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날씨에 민감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사계절이다 보니까 네네. 1년 내내 뭔가 계절 맞이를 하는 기분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적응할 만하면 네, 또 새로운 또 해야 되고. 계절을 맞이해야 네. 되고.
1: 여름 맞이하느라고 뭐 우양산도 사고.
0: 아, 우양산. 네. 그러니까 비 우산 겸 양산. 네.
1: 예전에 따로따로 나왔는데 요즘에 거의 합쳐서 나오더라고요. 네네네네. 뭐 제습기도 꺼내고 뭐 제습기 제품도 사고 그러면서 또 여름 준비하느라 한 주를 보냈습니다.
0: 와, 우양산.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예전에 엄마가 그렇게 양산을 쓰고 그쵸. 다니면은 네. 왜 쓰지 귀찮게 말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번에 겨울에 사놨잖아요.
1: 겨울에.
0: 겨울에 사놨잖아요. 양산 쓰려고. 아, 안 그래도 저는 리온 대표님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까맣게 타가지고 시골에서 놀다 온 친구같이 리온 대표님 옆에 있으면 항상 그런데 아, 이거라도 챙겨야겠더라고요. 양산이라도.
1: 그 일단 뭐 안 좋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자외선은 그래서 저도 챙겼어요.
0: 그럼 여름에 꼭 맛있게 드시는 음식 있으셨나요?
1: 저는 여름에 시원한 거 찾을 네.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 콩국수도 먹고
0: 콩국수 맛있겠다.
1: 냉면도 먹게 되고.
0: 네, 냉면.
1: 근데 저는 또 제철 과일을 되게 좋아해요. 사시사철 먹어요.
0: 진짜요? 아, 이거 과일 하니까 또 제가 뜨끔하는데 저는 과일을 진짜 그러니까요. 안 챙겨 먹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제 과일의 평생 섭취량에 대해서 인스타그램 그 SNS에다가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과 반쪽, 그리고 방울토마토 3알, 그리고 수박은 내 깍두기가 1년에 먹는 과일이다. 과일을 너무 안 챙겨 먹고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니까 잘 안 챙겨 먹게 되는데 그 수박 내 깍두기에 흥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 어떻게 그거밖에 안 먹을 수 있는지.
0: 자기는 일주일에 수박 한 통을 먹는 것 같은데. 그렇죠.
1: 사실 하루에 내 깍두기도 너무 절제해야 되는 건데.
0: 어떤 과일, 여름 과일, 제철 과일 좋아하세요?
1: 여름에는 아무래도 수박, 뭐 수박. 멜론 이렇게 차가운
0: 맞아,
1: 것들.
0: 맞아요. 맞아요. 복숭아.
1: 네. 맞아요.
0: 저 최근에 신비복숭아라는 걸 사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1: 맛있죠.
0: 네. 아, 근데 과일은 아무리 봐도 어제도 저녁에 아, 과일을 억지로라도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사놓은 샤인머스켓 있잖아요. 네. 포도 반송이를 씻어서 그래 나 오늘 저녁에는 이걸 꼭 다 먹을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네 알 먹고 알겠다. 못 먹겠다. 아, 이 은은한 단맛. 아, 적응 못하겠어.
1: 다른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되죠.
0: 그쵸.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1: 복디는 혹시 얼마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0: 100억. 그런가요? 100억?
1: 아니요, 씩씩한데요.
0: 아, 그냥 목표가 높으면 좋으니까요.
1: 아, 그렇죠. 근데 뭐 돈은 사실 뭐 욕심을 내려면 한이 없으니까.
0: 그렇죠.
1: 근데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안심이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에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사실 100억까지도 필요 없고 한 10억만 있어도 좋겠다.
1: 그렇죠. 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도대체 이제 그러면은 얼마가 있어야 안심이 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나온 책인 것 같은데요. 다우치 마나부의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입니다.
0: 일본 작가님인가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은 우리 리온 대표님은 얼마가 있으면 안심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벌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사실 나이 들어서 벌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거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데 내가 지금 얼마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사실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과연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건지 아니면 불안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세상이 문제인 건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책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사람들은 언제 돈 때문에 불안하다고 착각을 하는지. 노래는요. 유다빈 밴드 다다익선이랑 약간 비슷한 내용이네요. 좋지 아니한가?

0: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니온 대표님과 이리원 사제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책은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일본 작가고요. 아우 제목이 진짜 너무 솔깃해요.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
1: 네.
0: 우리 대표님은 처음 이 제목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셨어요?
1: 근데 저도 이게 첫 눈에는 확 끌렸거든요.
0: 네.
1: 너무 좋은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요즘 서점가에 뭐 돈은 마음의 문제다 아니면은 부자의 마인드셋을 가져라 아니면 또 재테크 책도 되게 많잖아요.
0: 진짜 많죠. 아, 요즘 네. 또 뭐 주식 시장도 엄청 그쵸. 핫하고요.
1: 네, 네. 네. 사실 주는 또 그런 재테크 책이다 보니까 뭐 또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이런 책인가 했는데 그러면은 뭐 행복은 뭐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불안도 생각하기 나름이다 뭐 이런 책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끌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0: 네.
1: 근데 제목 봤을 때랑 다르게 목차랑 내용을 읽고 나면 인상이 꽤 달라지거든요.
0: 오.
1: 그러니까 재테크 책도 아니고 마음 다스리는 책도 아니고 어떤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랑 우리에게 각성을 요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되게 오랜만에 통찰을 요구하는 좋은 책 읽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0: 좋은 책이군요.
1: 네.
0: 방금 그 목차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네. 목차들이 있었었나요?
1: 일단 목차는 크게 4부로 정리하기, 준비하기, 직시하기, 협력하기인데요. 이게 결국에 개인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사회가 자꾸 돈 문제로 축소하고 있는 건 아닌지.
0: 아, 그냥 돈 때문이다. 돈 네, 문제다라고 네. 그냥 치부하는 거군요.
1: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진짜 불안이 뭘까? 아니면 가짜 불안이 뭘까? 내가 착각하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준비하고 직시하고 협력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자, 이 작가는 어떤 작가일까요?
1: 이 다우치 마나부라는 작가는
0: 네.
1: 골드만삭스 트레이더 출신이시래요.
0: 부자잖아.
1: 그러니까 뭐 부자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금융 전문가신 거죠.
0: 네.
1: 뭐 많이 버셨겠죠.
0: 그렇겠죠.
1: 네, 근데 일본 은행의 금리 지표 개혁에도 관여를 하셨던 금융 전문가신데 2019년도에 퇴직하시고는 지필과 광연 활동을 하신대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돈과 사회의 관계가 어떤 건지 이런 사회적 금융 교육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가져온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도 베스트셀러인데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책도 그 책도 우리나라에도 출간이 됐고 이제 베스트셀러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 있는 그런 저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0: 그럼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책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1: 네. 일단 우리가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 사실 돈 때문에 불안할 때 있잖아요.
0: 많이 불안하죠.
1: 그럼요. 생활비가 없을 때도
0: 그쵸.
1: 있고 실질적으로 돈으로 해결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0: 그쵸.
1: 근데 이 책은 그걸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닌데도 우리가 불안할 때 특히 요즘에는 뭐 투자나 재테크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아니더라도 뭐 다이어트, 소셜미디어, 뭐 아이 교육.
0: 불안할 게 너무 많죠.
1: 그렇죠. 이런 것들로 뭔가 나만 안 하고 있나? 이런 초조함을 부추기는 세상인데 투자, 주식, 부동산 이런 게 확실히 요즘 분위기에 되게 강하게
0: 그쵸.
1: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망설이다가 때를 놓칠 거야. 노후 준비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이렇게 돈 벌었어. 내 수익이 얼마야. 뭐 이게 인증하고
0: 네.
1: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0: 네.
1: 근데 이런 초조함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그 자신만의 잣대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0: 사실 요즘에 워낙 주식 시장도 핫하고

0: 오르고 그쵸. 부동산이 어쩌네 저 부동산 집세도 집값도 그렇죠. 너무 오르고 하니까 아니, 그런데다가 그런 게 계속 뭐 언론에 나온다거나 SNS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아, 나는 잘 살고 있었는데 그렇죠. 안 가지고 있는 내가 네. 지금 불안해지기까지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내용에 대한 그런 착각인 거겠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시험하는 이야기 먼저 해주는데요. 그 중고등학교에 교육을 다니신다고 했잖아요. 그 중고등학교에서 돈에 관한 수업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해봤대요. 한번 복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0: 네?
1: 멜론 주스를 매일 1,000엔에 파는 곳이 있대요.
0: 비싸다.
1: 그래서 비싸서 못 사 먹다가 네. 어느 날 할인을 해서 500엔에 팔더래요. 오. 일본 저자분이시니까. 네. 그래서 할인이어서 얼른 사 마셨어요.
0: 네.
1: 근데 그 다음날 300엔에 팔고 있더래요.
0: 아, 억울해.
1: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억울하세요.
0: 내가 2,000원을 더 낸 것 같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억울하다, 아니다, 뭐 상관없다. 어쨌든 1,000엔이었는데 500엔을 사 먹은 거 아니냐. 뭐 300엔인데 난 200엔이나 더 준 게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오고 하는데 그 참관하고 있던 한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기는 얼마를 줬든 간에 맛이 없었다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것
0: 맞아.
1: 같다고.
0: 맞아. 그건 그래요. 사실. 특히 멜론 주스야. 과일 그렇죠. 주스야. 난 과일을 네. 심지어 잘 먹지도 않는데 내가 5,000원을 주고 맛이 없었어? 그럼 나 진짜 화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가격보다 맛이 더 중요한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돈의 득실을 따지고
0: 아.
1: 내 만족감은 치워버리게 되는 거죠.
0: 아.
1: 나는 그때 엄청 만족하면서 마셨더라도 갑자기 이게 300엔까지 떨어져? 이런 식으로만 생각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가격이나 손익에만 주목하는 걸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배경은 사실은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건이 되게 없었잖아요.
0: 그쵸.
1: 복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닐 수 있지만
0: 물건 자체가 없었죠.
1: 그쵸.
0: 돈이 있더라도 살 수 네. 있는 뭔가가 없었죠.
1: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걸 만들기만 하면 되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뭐 세탁기, 냉장고, TV 이런 게 지금처럼 흔하고 모든 집에 있고 심지어 막 몇 대씩 있는 집이 있고 세탁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건조기도
0: 맞아요.
1: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0: 에어드레서가 있고.
1: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세상이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너무 풍요로워지고 물건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동경만으로 소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 세탁기 갖고 싶다 이것만으로는 소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기업들이 사람들이 갖고 싶게 만드는 것에 힘을 쏟는 거예요.
0: 마케팅.
1: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도 갖고 싶도록 만드는 거.
0: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게.
1: 그렇죠. 저걸 가지면은 너가 뭐 더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야라는 환상을 심어준다던가.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필요한 게 아닌 거. 정말 갖고 싶은 게 아닌데도
0: 그렇죠.
1: 이런 마케팅에 우리가 속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래요.
0: 네.
1: 이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융기관들이 팔고 싶어 하는 것 슬 의도를 가지고 불안을 부추기는 거예요.
0: 아, 금융 상품을 가지고.
1: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뭐 예금 뭐 저금을 열심히 해라 어떤 거에 투자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 금융 기관에게 더 유리한 것들.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이거 때를 놓쳐요. 이런 식으로.
0: 진짜 리미티드 한정판이에요. 이거
1: 그렇죠.
0: 지금 이 돈으로 이걸 사야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1: 맞아요. 사실 우리가 주식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보다 물건을 파는 게 더 이익이래요.
0: 아~
1: 그러니까 주식보다 물건 홍보를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 자꾸 우리가 주식을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목소리가 더 많잖아요.
0: 나만 부자 안 될 것 같고.
1: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저자는 가격의 저주에 걸린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싸야 가치가 있다는 거.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 중에 또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가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 가격은 없는데 가치가 있는 거. 가격이 있는데 가치가 없는 거.
0: 네.
1: 가격도 싸고 가치도 있는 거. 뭐 이게
0: 여러 가지가 있죠.
1: 만약에 가로세로 축으로 그린다면은 그 분포가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아주 시간을 들여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돈도 쓰고 나한테 가치도 있고 그만큼의 만족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
0: 뭐가 있을까? 돈도 쓰고 나한테 가치도 있고
1: 저 책에 이제 예를 든 것 중에 뭐 스마트폰이 있는데
0: 네.
1: 저도 이게 굉장히 지금 생활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0: 그렇네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그런 게 말고는 저가 돈을 안 쓰긴 하지만
0: 차라던가
1: 자동차라던가 어떤 좀 고가의 제품.

0: 제품인데 뭐 내 몸에 두르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확실히 그 가격만큼 저에게 가치가 있지는 않아서 돈을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긴 해요.
1: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0: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돌멩이는 가치도 없고 가격도 주기 싫어 이럴 수 있는가 하면 수석을 모으시는 맞아. 분에게는
1: 수석.
0: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치의 잣대가 본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 아, 기준을 세워서.
0: 그렇죠.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감각을 믿고 내가 가치 있다는 걸 돈을 쓰면 스마트폰을 쓰는 내내 내가 이거에다가 몇백을 쓰다니 이러진 않잖아요.
1: 맞아. 근데 사실 요새 스마트폰
0: 너무 비싸죠.
1: 너무 비싸서
0: 살 때 많이 고민을 하지만 나한테 없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 지갑을 열게 되잖아요. 그쵸.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것처럼 본인의 감각을 믿고 본인에게 중요한 거에 지갑을 연다면은 주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1: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곰곰이 네. 생각을 해서 이게 가치가 없고 있고 또 가격의 가치 가격을 이 가격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 본 네. 문제다. 네.
0: 근데 저도 이 질문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참 그냥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중에서 또 우리가 이제 돈만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더해서 풀어 주시는데 돈이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안 중요하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 말고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아는데 자꾸 돈 얘기만 하잖아요.
1: 그렇네요. 아까 그 멜론 주스랑 비슷하게
0: 그렇죠. 네.
1: 또 가격과 상관없이 내가 그걸 그렇죠. 먹고 만족을 했느냐 네, 행복하느냐 그렇죠.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5,000원을 더 줬네 3,000원을 더 줬네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돈으로 무언가를 할 때 기준이 항상 달라진대요. 상황에 맞춰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1: 그러니까
0: 예를 들면은 돈이 너무 없을 때는 싼 음식을 사 먹게 되죠.
1: 네.
0: 근데 돈은 많은데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으면은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식을 사게 되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맛있는 한 끼가 중요해. 이런 사람들은 또 돈이든 건강이든 상관없이
1: 그쵸.
0: 내 입에 맛있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뭐든지 그렇게 생활을 할 때는 그 가치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데 사람들이 돈이 개입이 돼 있으면 자꾸 돈 얘기만 한대요.
1: 그 돈이 기준이 돼버리죠.
0: 그러니까
1: 가격이.
0: 그래서 저자가 걱정하는 게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한 건데 노후에 대해서 돈만 얘기하면서 사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월 얼마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1: 그죠. 맨날 그런 질문 진짜 많아요. 수진이는 얼마가 따박따박 들어오면은 행복하다고 느낄 것 같아?
0: 그쵸.
1: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0: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점점 그렇게 돈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돈이 있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거를 간과하고 있다는 거에 불안감을 느껴서 이 책을 쓰신 거래요.
1: 내가 예를 들어 월 500이 있었으면 참 행복하겠어. 따박따박 그냥 들어오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맨날 나 혼자.
0: 그렇죠.
1: 500 있으면 뭐해. 네, 같이 맞아요. 쓸 사람이 없는데.
0: 그렇죠. 이미 너무 중요한 걸 알고 계시는데 이 저자분이 이제 일본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해져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너무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실제로 어떤 그 후쿠이현이라는 곳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역에서 그 강의할 도서관이 멀지 않더래요. 그래서 버스로 이동하겠다고 했는데 그쪽 분께서 저희 그 운행하는 버스가 거의 없어졌다고.
1: 사람이 없어서?
0: 네.
1: 어머나.
0: 근데 그게 일할 사람이 없어서.
1: 아,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없는 거예요?
0: 네. 버스 회사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은 충분하고 돈을 줄 테니 누가 버스 좀 운전해줘라 하는데 거기에 인구가 없어서 버스 기사가 없다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그리고 실제로 뭐 다른 도시에 가면은 교사가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가면은 돌볼 사람이 없어서 입소할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던가.
1: 어머나.
0: 그러니까 우리는 노후에 이제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2040년도가 되면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사회 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왔대요. 2040년도면
1: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0: 그렇죠. 근데 돈이 있으면은 무엇이든 해결될 것처럼 그 아까 복지 말대로 500만 원 있으면 돼라고 하지만 500이 있어도 타고 다닐 버스가 없고
1: 맞아. 내가 누릴 게 없어.
0: 나는 충분히 지불할 돈이 있는데 요양원에서 날 안 받아주겠다고 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꾸 노후 자금으로 얼마만 모아라 이 얘기만 나온다는 거에 저자가 그거에 불안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1: 정말 착각을 하고 있네요.
0: 그렇죠. 근데 사실 돈은 바로 내 눈앞에 보이고 내 재산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0: 해결할 수 없는 개인이 할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시스템에 가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우리도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1: 이건 진짜로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착각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따져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오윤아님, 좋은 책 소개 감사드립니다. 요새 제 가치관에도 혼란이 왔었어요. 라고 문자 하트를 붙여주셔가지고 네. 아, 이 혼란이 뭘까? 되게 궁금해지네. 자, 최서머님, 리온 작가님은 책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0: 맞아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1: 이 책도 이제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진짜 많이 올랐다. 왜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10년 전에 선물 받은 책 시집을 봤어요. 그래서 막 읽다가 우연히 뒷장을 봤는데 시집 가격도 꽤 많이, 그러니까 막 도서계 출판계에 계신 분들은 이거 책의 그 뭐지 물가 상승률로 따지면 네. 너무 턱없이 맞아요. 부족하다라고 네. 얘기하시겠지만 그래도 눈에 띄게 10년 그렇죠. 전과 후가 가격이 그렇죠. 달라졌더라고요. 네.
0: 저도 옛날 책 볼 때 그게 놀라운데 옛날에 그러니까 진짜 제가 한 30년, 40년 전에 샀던 책 1,000원, 1,000몇백 원 써있더라고요.
1: 어머나 몇 살이세요? 네.
0: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1: 네네네 맞아요. 1,000원, 2,000원 막 분명히 제 기억에 4,000원, 5,000원이면 책을 샀던 그렇죠. 기억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8,000원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2만 원이 좀 예,
0: 2만 원 가까워진 게 평균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충격이에요. 자, 3368님.
0: 이 책 이야기 듣다 보니 행복이 제 가치의 기준인 것 같아요.
1: 행복이 내 가치의 기준이다라고 찾으셨어요. 이 상에.
0: 그렇죠.
1: 그러니까요.
0: 네.
1: 자, 5920님.
0: 운전 중에 듣고 있는데 소개해 주신 책이 참 의미 있는 내용 같아요. 책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네.
0: 책 제목은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작가입니다.
1: 네. 작가 이름은요?
0: 다우치 마나부.
1: 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리온 대표님께서 보기들에게 문제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전래의 동화 속에도 돈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무엇 하나 마음 편히 쓰지 못하고 지독하게 아끼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식사할 때는 굴비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밥 한 술 뜰 때마다 굴비를 한 번씩 쳐다보기만 하는데요. 매우 인색한 이 구두쇠는 과연 누구일까요?
1: 1번
0: 놀부,
1: 2번
0: 자린고비,
1: 3번
0: 스크루지.
1: 아주 대단한 구두쇠, 매우 인색한 구두쇠 이야기를 다룬 설화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네. 1번
0: 놀부,
1: 2번
0: 자린고비,
1: 3번
0: 스크루지.
1: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김창완 어머니와 고등어.

0: CPBS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리온 대표님과 이리온 서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 노래 나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뭔가 네. 사회적인 유행이라고 그럴까? 사회적인 막 사람들이 관심 가져서 하는 뉴스 같은 게 부추기는 것 같다.
1: 그렇죠.
0: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회 구조가 변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돈이 중요해라는 여러 가지 공격이 다 들어오고 있다 보니
0: 맞아요.
1: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건데 돈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제 사람을 흐리게 보게 되잖아요. 네, 아까 책에서 나온 것 중에 그런 일화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어린이가 아빠가 엄마보다 훌륭하지 돈 많이 버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0: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 자체를 너, 이제 에,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
1: 네. 근데 사실 돈 안 벌고도 그의 그 상응하는 거 아니면 그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0: 너무너무 많죠.
1: 가정주부도 그렇고.
0: 그렇죠.
1: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자꾸 돈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이 저자분께서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건 누구 덕분이냐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대요. 근데 뭐 부모님 덕분이다. 정부 덕분이다.
0: 정부까지 나와요?
1: 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어떤 우리가 낸 세금 덕분이다. 이제 여기도 의무 교육인가 보죠.
0: 아, 그렇죠.
1: 근데 이때 선생님이란 답변이 안 나왔대요. 이제 이 결국 경제를 순환하는 거는 돈이라는 생각이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린 선생님 때문에 공부하고 있다는 걸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0: 그렇죠. 사실 구조 자체가 그냥 바로 지금 선생님한테 그렇죠. 배움을 받고 있는 건데.
1: 네. 이 경제활동이 사람도 있어야 되고 물건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우리는 어느새 사람이랑 물건은 있고 돈만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책을 쓰신 건데
0: 네.
1: 사실 일손이 부족한데도 지금 돈 얘기만 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도 돈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실감이 안 난다는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자분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경험을 얘기해 주셨어요.
0: 네.
1: 정말 꿈 깎고 자다 일어나서 이게 뭐지 하고 뛰쳐나갔는데 도시가 무너져 내려 있었대요. 그리고서 이제 그 이후로 한참 동안 어떤 체육관 강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낸 거죠. 물도 없고 그러니까 다들 돈은 가지고 있는데
0: 네.
1: 뭐 재산상의 피해는 당연히 입었지만
0: 네.
1: 주머니에 돈은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을 오랫동안 겪어보신 거죠.
0: 그렇죠. 슈퍼도 무너져 내리고 다 모든 게 다
1: 그렇죠.
0: 붕괴됐으니까요.
1: 네. 우리도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
0: 맞아.
1: 저는 처음에 마스크 없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우리가 이런 전염병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0: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마스크가 없어.
1: 네. 그래서 원래 만 원이면 사던 걸 막 10만 원씩
0: 맞아요.
1: 거래하고
0: 맞아요.
1: 그런 현상들이 기억이 나면서 아 우리가 진짜 자꾸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을 하고 실감을 못하는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환기하게 되더라고요.
0: 그러면은 이런 불안을 어떻게 식별하고 이 불안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나요?
1: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내면의 기준, 자기 가치를 확실히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휘둘리지 않는데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제 기질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돈에 좀 무관심할 수 있는 그런 기질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디자인하면서 브랜딩에 대한 거를 배웠잖아요. 그리고서 사업을 20년 넘게
0: 네네,
1: 했잖아요.
0: 네.
1: 근데 그 기준이 그래도 잘 세워졌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저는 그 어떤 물건이 제가 막 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가치도 있는 것 같고 나한테 저게
0: 필요한
1: 되게
0: 것
1: 필요한 것 같고 막 이럴 때 저게 내가 로고가 없어도 살 것인가. 아무도 이걸 안 봐줘도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되게 예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과소비하는 것 같은데 싶어도 나는 저거 로고 없어도 아무도 저거 안 보고 나 혼자 집에서 입어도 돼. 무인도에서도 입을 거야. 뭐 이러면은 사거든요.
0: 그럼 되게 엄청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1: 근데 그게 훈련이 돼서 그렇게 힘들지 않고 실제로 좀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드러내는 걸 오히려 더 안 하는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자분이 얘기해 주신 것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실제로 일본에서 그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요즘 사람들이 찍어 올리지 않을 거라면 과연 그곳에 갔을까? 과연 그걸 샀을까?
0: 맞아.
1: 과연 그걸 입을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한대요.
0: 오, 맞네요.
1: 네.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다면 그건 끌려다니는 게 아니니까요.
0: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워갑니다. 그러면 우리 CPBC잖아요. 가톨릭 네. 평화방송이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과연 어떤 관계를 돈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1: 사실 성경에는 뭐 부자가 하느님 나라 가기 힘들다고도 하지만 또 부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가질 돈 관계는 돈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으로 만들면 안 된다가 가장 좋은 말일 것 같아요.
0: 아,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 되어서는 안 그렇죠. 된다. 돈 자체를 네. 주인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1: 그렇죠. 잘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기부도 해야 되고 그렇게 내가 소유하는 상태로 만들지 않는다면 너무 좋은 거지만 그 사람보다 먼저 돈이 돼버린다면
0: 그러면
1: 정말 나쁜 주인이 돼버리겠죠.
0: 그럼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 리온 대표님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이게 이 책을 하나로 관통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멜론 주스가 맛이 없었다면 얼마를 줬든 손해를 봤다고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0: 네.
1: 멜론 주스가 맛있었다면 그걸로 됐죠.
0: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정답을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답
1: 2번 자린고비입니다.
0: 네,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리온 대표님 한 말씀만 남겨주세요.
1: 네, 보기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천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사람이랑 수박 한 조각 먹으면서 달콤한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대표님, 우리 수박 먹으러 가요?
1: 좋습니다.
0: 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 오윤아님께서 신청해주신 곡이거든요. 영케이 다시 돌아온 계절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또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진딧물, 나방, 노린재, 외래 해충까지 이대로 괜찮을까?
4: 걱정 말고 청단으로 싹 잡아!
3: 우와, 경농 청단이 신의 한수였네!
4: 진딧물, 나방, 노린재부터 외래 해충까지 청단으로 판을 뒤집는다!
5: 과수형 종합살충제 경농 청단!
6: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동서.
7: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8: 두 분이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9: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09번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냐입니다. 우리의 행복 찾기는 어쩌면요 알고리즘과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알고리즘은 내가 알아낸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신기방기하게 착하니 대령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밝고 긍정적인 컨텐츠를 주로 본다면 알고리즘도 그렇게 환하고 희망적인 것들로 채워주고요. 반대로 걱정과 근심, 우울한 내용을 자주 보신다면요. 알고리즘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결국 알고리즘도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는 셈이죠.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